0: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0: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우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사령이야, 사령이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0: 김우래는 더 듣고 있기 거북해서 겸연쩍게 물었다.
2: 여러분, 뭘 구경하고들 있습니까?
3: 누군누구예요? 수마사령이죠? 네?
0: 한 여학생이 키득키득 웃으며 대답을 했다.
2: 수마사령이 어디 있다고들 그러십니까? 아니, 벌써 다 알고들 왔는데 왜 그러나? 바로 자네지, 어?
0: 한 노인이 말했다.
2: 저기 저 높은 성벽을 어제 훌쩍 뛰어올랐다면서요. 에?
4: 저렇게 높은 담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0: 그러자 몇 사람이 다투어 말했다.
2: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령님, 그 수마를 불러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철갑옷도 있잖아요. 총칼이 절대 못 뚫는다는 철갑옷 말입니다.
0: 김우래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흙이 잔뜩

묻은 군복을 당겨 펴면서 난처하게 웃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제 철거봇입니다. 하하하, 농담도 잘하십니다. 군사 기밀이라 알려지면 안 되나요? 모이던 사람들은 홍군이 어떤 사람

0: 준이는 꽤나 오래된 도시였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폐국이라 불렀고 서한 때에는 장가라고 했다지만은 너무 먼 옛날 일이라 고증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라 당나라 때 이름을 낭주, 파주라고 차례로 고쳤는데 좀 이름은 날렸지만은 한적으로 밀려난 벼슬아치들이 거쳐가거나 귀양을 오던 황량한 동네였다. 대신으로 이름이 높은 리백이 귀양을 간 야랑국도 준이와 멀지 않은 동자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대로 말하면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이르는 100년 사이에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준이는 지금처럼 제법 큰 도시가 되었다. 준이의 옛성은 다 쓰러질 듯 낡았지만은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홍화강, 봉황산 같은 산봉우리들이 마치 두 팔을 벌려 도시를 끌어안고 있는 듯하였다. 맑고 푸른 강물이 도시를 감돌아 흐르는데 상강이라고도 하고 부용강이라고도 했다. 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돌다리 양쪽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성에 들어서는 주왕종대를 맞았다. 귀주 군대의 진절머리가 난 준이 시민들은 홍구를 맞으며 어렴풋이 희망을 품었다. 공군 전사들로 말하면 전에 자그만 도시를 지날 때에도 굉장히 깊었으니 강서를 떠난 뒤로 처음 발을 들여놓는 큰 도시라 저절로 흥이 났다. 그래서 군인 풍모에도 신경을 써서 차림새를 깔끔하게 했더니 제법 위풍이 당당했다. 다리 어귀에서는 이따금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죽이 터지었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흥겨운 분위기는 한껏 더 달아올랐다. 폭죽을 꽃불이라고 하는 고장도 있다지만 귀주 사람들은 화포라고들 했다. 뭐라고 부르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데는 충분했다. 그런데 오늘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미리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한 듯했다. 다림목에 들어서는 무대가 바뀔 때마다 퉁탕퉁탕 폭죽이 신나게 터지었다. 낡고 너저분한 옷을 걸친 검실검실한 사내들이 높다란 대나무 장대 끝에 저마다 긴 폭죽을 하나씩 걸고 서 있었다. 열 사람 남짓한 사내들은 새하얀 이가 다 드러나도록 벙그레 웃으며 준이로 들어서는 홍군을 맞았다. 주왕종대가 다 지나가고 환영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다리목에 모여서 서성거리었다. 마침 다리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련장 김우래가 사내들을 보고 물었다.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서른 살 남짓 돼 보이는 혼칠한 사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장관을 맞으러 왔습니다. 장관이라니요? 김우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어느 장관 말입니까? 주덕과 모태동이 맞습니까? 철원 벌써 지나간걸요? 김우래가 알려주었다. 좀 전에 더부룩한 머리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 바로 모태동 주석입니다. 조총사령은 여러분한테 손까지 흔들었는데 못 봤습니까? 그러자 원숭이처럼 바짝 마른 소년이 까불까불 끼어들었다.
1: 맞아요, 맞아. 아까 50살쯤 되는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밥지는 병사처럼 되게 맘씨 좋게 생겼던데요.
2: 이런 참, 아직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0: 아까 그 장정이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면서 대나무 장대를 흔들었다. 장대 끝에서 기다란 폭죽이 그때까지도 흔들거렸다.
2: 그래서 이 폭죽도 남겨두는데 말이야.

0: 김우래는 그 열정에 놀라워 물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1: 모두 석탄을 캡니다.
0: 소년이 짓궂게 웃으면서 말을 보태다. 이건 절대 남을 속일 수 없는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마다 새까만 얼굴에 흰 저고리를 입었는데 어깨에 삐죽이 나온 손뭉치마저도 검은색이었다. 소년은 서른 살쯤 된 장정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이 두 사부님은 대장정입니다. 이분이 앞장을 서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김우래는 그 대장장이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실팍하고 튼튼한 몸집에 눈이 억실억실했는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듯 노련하고 침착해 보이었다. 그는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담담하게 웃기만 했다. 이 고장에 토호나 지주들의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홍구를 마중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이야 홍글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제정신이 아닌걸요. 두 대장쟁이가 경멸하듯 웃으며 댓글을 했다. 맞아요. 홍군이 온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을걸요.
2: 원숭이처럼 마른 소년이 또 말을 가로챘다.
1: 우뜸 가는 부자는 사촌으로 도망을 가고 버금 가는 부자는 귀양으로 도망을 가고 시골 지주는 산골로 도망가버렸잖아요. 지주가 저를 보고 네 소후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공산당한테 잡히면 죽어. 코 베고 눈 도려내고 심장을 파내간다고 라고 하길래 겁이 도록 났지요.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제가 석탄을 캐 돈을 벌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부자들은 다 출행랑을 놓았지요. 가게들도 죄다 문을 닫았고요. 제가 찻집에 속탄을 배달하러 갔더니 찻집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두 사부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대뇌했지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후 왜 그렇게 당황해하나? 그래서 제가 홍구리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너온다던데 어쩌면 좋아요 하니까 두 사부님이 저를 끌어당기 앉히고 나서 물었어요. 소후 집에 방이 몇 개나 되나? 제가 예? 저야 집도 철도 없이 언제 사는 신세인 줄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가 또 묻잖아요. 땅은 얼마나 되나? 제가 말했지요. 별 희한한 걸 다 묻네. 땅 있으면 못하러 주네 왔겠어요. 그러자 두 사부님이 또 묻는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면 그럼 돈은 있겠지? 그래서 제가 두 사부님 지금 이 가난 명이 묘족 꼬마와 농담 따먹기 하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왜 석탄이나 캐면서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까 그제야 두 사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됐네.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뭐가 무서워? 홍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길지 않아? 그 말에 제가 솔깃해서 무슨 좋은 일이냐고 그러더니까 글쎄 홍구라면은 세상이 엎어진대요. 지주들 땅도 다 빼앗아서 우리들한테 나눠줄 테고 옷이랑 양식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이런 누대기도 어찌 겨울을 나겠나? 헝구려면은 자네한테 새 솜옷을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부님이 하하하 웃길래 저도 따라 웃었지요. 금방이라도 새 솜옷이 생길 것 같더군요. 두 사부님은 탄광 사람들을 모아 폭죽을 사서 헝구려면을 함께 터뜨리자고 했어요.
3: 그래서 오늘 드디어 폭죽을 터뜨렸군요. 그런데 다 터뜨리지 못했지요.
0: 두 대장장이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러면서 채 터치지 못한 폭죽이 걸린 장대를 흔들어 보였다.
3: 그럼 소비대가 새로 설 때 터뜨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0: 김우래가 고개를 들어 해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4: 여러분 오늘 우리 연회 가서 함께 점심이나 드시죠. 마침 돼지를 잡았거든요.
0: 사람들은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리한다. 김우래가 두 대장쟁이를 꽉 잡아 끌고 앞서서 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뒤를 따랐다. 중리시 한가운데는 옛 도시와 새 도시를 가르는 부용강이 흐르고 강을

0: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두 도시를 이어지고 있었다. 새 도시는 태평천국 말기의 관료며 지주 부유한 상인들이 묘족과 한족 봉기구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리는 모두 옛 도시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구 리덕과 군사위원회 본부에 있는 주울래, 주덕, 유백승은 옛 도시에 머물렀고 모태동 왕가상, 장문천은 새 도시에 묵기로 하였다. 세 사람은 작은 산날에 새로 지은 2층 건물의 숙소를 정했다. 이튿날 모태동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다. 왕가상은 하룻밤 쉬고 나서 위생병이 갈아주는 약을 붙였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상강을 건넌 뒤에 진군 방향을 두고 다툼이 생겨 전투를 하면서도 행군을 하면서도 내내 논쟁이 그치질 않았다. 그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정치국 회의를 열기로 여평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는 데다가 싸움이 치열해서 적당한 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정치국 회의를 열 때였다. 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터였다. 왕가상은 천천히 층계를 내려가 장문천의 방에 이르렀다. 장문천은 두터운 안경을 쓴 채 책에 파묻혀 있었다. 일찍이 작가가 되어 소설을 쓰고 논평도 써낸 장문천이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신문 편집을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왕명 받고 왕가상과는 동창이었다. 비록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을 단 모자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처럼 학자던 분위기가 물씬 풍기였다. 왕가상이 들어오자 장문천을 올려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1: 가상이 상처가 좀 어떻소? 오강을 건너고 나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0: 이렇게 대답을 하며 왕가상은 자리를 찾아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클라우제위츠의 전쟁론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1: 지금 책이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국 회의가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0: 장문천은 뭔가 생각나는 듯 말을 했다.
1: 지금 설악이 한창 귀양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작자는 우리를 쫓아오는 것보다 귀양에 더 관심이 있을 거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다그쳐야. 얘기할 준비는 벌써 다 했군요.
0: 왕가상이 웃으며 말했다.
1: 물론이지. 나는 우리 당원들의 자세가 민주적이 한다고 생각을 하. 민주란 바로 서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지난번 광창 전투를 망쳐놓았을 때 말이요, 내가 별로 날카롭지도 않은 의견 몇 마디를 내놓았을 뿐인데 박구가 나를 불리한 오부 같다지 않겠어?
0: 그 말에 왕가상이 큰 소리로 웃었다.
1: 참, 나는 그 회의에 빠져들였지. 그런데 박구가 왜 동지를 불리한 오부라고 그런 겁니까?
0: 장문천은 그때 기분이 되살아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1: 내가 광창 전투처럼 억지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큰 손실을 입고 광창마저 잃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박고가 대뜸 그건 불리한 오부의 기회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견이 불리한 오부가 1905년 러시아 노동자들의 무장폭동을 반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찌 거기에 빗대어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왕가상이 말했다.
1: 하긴 우리 당에는 나쁜 습관이 있어. 걸핏하면 기회주의다, 우경이다 하면서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버릇 말이죠. 마치 자신은 늘 원칙대로만 하는 것처럼. 아무튼 난 그때부터 박고와 점점 멀어진 것 같소.
0: 장문천이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1: 오종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 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맞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동도 내쳐서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장편 소설 대장정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시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팔면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치명, 광조, 담양, 자담양, 황화, 육두구, 천추강, 복사삼 이런 8가지 희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약제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늘 보는 약제도 혹시 있겠지만 해도 대부분은 희귀약제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0: 주체로 놓고 말하겠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룻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운 청심환에 속하게 돼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지켜보셔. 본인도 많이 체험해보세요. 왕왕 기침을 잘 지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의학설에서 말하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것이 전형적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보다도 곁사람들이 쉽게 느끼게 되어있는 이런 무서운 증상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뭐 남들은 냄새가 나지만 해도 좀 끓이지만 해도 어쩔 수 없어서 그저 상대하고 있지만 해도 집에 부사관이 앉아있을 때 말을 허상 대화를 가깝게 앉아서 하게 되어있는데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데 아빠 가서 치솔질을 합니다. 그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좀 있다 좀 낫다가도 금방금방 나타나게 되어있는데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심폐혈이 심한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모진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냄새가 없어졌는데 심지어 하치를 하면서 집안 식구들한테 자식들한테 아들한테 이렇게 내보내면 어느 때 이렇게 냄새 없어졌지? 절대 냄새가 없어졌는데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다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입에 냄새가 나는 이 증상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며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병 본점 분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우대정책으로 말하면 3각을 싸면 1각을 드리고 9각을 싸면 3각 그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가격이면서 효과성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처음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2: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던 게 답답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0: 예, 예.
2: 이 약 쓰기 전에는 이 등처럼 이렇게 더보면 고소면 가슴이 막 고소, 용 고소 못 산다. 답답해서 막 고소.
0: 예.
2: 지금 된 게 이런데 구소산이 싹 없어졌습니다.
0: 가슴 침침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신 거죠?
2: 예, 그리고 예, 배부터 막 가슴이 막 열이 나갔더니 막 그래서 인후용까지 막 아픈 것 같아 땜비 계속 맞았댔습니다.
0: 예.
2: 땜비 문제 있지다.
0: 그렇죠.
2: 증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각가지 증상을 왕왕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이거 참 잘 맞았던 게 참 잘 잘 수 있고 예. 또 혈압이 높은 게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0: 그러면 예.
2: 이거 또 이빨이 자꾸 아프던 게 이빨도 아프지 않고 예. 그래서 이발용 수급된 것도 수급지 않습니다.
0: 예.
2: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적으로 오늘 예, 배달 받아서 난 오랫동안 쓰자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한계료정이 넉다리 한계료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처음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3: 난 아직 넉 달 남았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3: 심장이 좋지만 저는 이게 다음 숨이 답답해 올라오

0: 됐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예. 그래갖고 저기 뭔가 힘들도 저기 100이 넘던 게 80을 정사해 되고.
1: 아, 그렇죠.
0: 자고 이거 쓴 다음에 여러 가지 면을 좋아졌습니다.
1: 예.
0: 숨이 차서 층계로 오른 일찍에는 쉬고 그랬다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다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고 이번에 좀 더 써서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실은 없고 쓰실 만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좋은 청심환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거 쓰기 전에는 항상 이 전개마디 아래가 붓기면서 옥누름에 허리 나아오더라고요.
1: 예, 하신이 부종이 생긴다. 예. 그렇죠.
3: 그리고
1: 예.
3: 그 다음에 호흡이가 이게 살고요. 숨을 올리시기 형 바쁘다만.
1: 예.
3: 그때마다 숨 딱딱딱 키는 게 형 바쁘다만. 그래서 이 좋은 청심환 썼는데 얼마 있어서 벌써 한 달 쓰기 전에 벌써 효과가 이러면
1: 그런데
3: 다리 붓기던 게 벌써 아무 눌러도 그들이 아이가 들어만
1: 3주 좌우에 다면 기본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3: 그래서 이거 벌써 석 달 쓰니까니 완전히 저 모든 게 호흡이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지침 가래나 이런 게 없더라만 그냥 입에 냄새도 없고 이렇게 이게 효과 빠른다만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옆집에 놓는 게 지금 항상 내가 우리 같이 놓는데 내가 등산 어떤가 나는 어제 완전히 어렵다고 그놈은 좀 많이 좋았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활동 좋을 때마다 우리 열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새집 쌓아.
1: 그렇죠.
3: 이제 27가 따다.
1: 예. 옆에 사람을 소개해줘도 효과 없는 것 저 사람 소개했다 이런 욕을 들을 일은 절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1: 예. 예,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청심환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어제는 석 달 거의 먹습니다.
1: 예.
4: 저리 한계료 좀 쌓겠단 말입니다.
1: 예.
4: 저 가슴이 자꾸 이래 침침하고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그래.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는 심지어병도 안 올라 그래 쏙쏙쏙쏙 집어넣는 게 그래 지금 손바닥을 뚝뚝뚝 두드려있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4: 그래서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저 좋은 청심환 다른 심장약도 뭐 병원에서 때 먹어봤습니다. 그게 효과가 잘 알리 때다.
1: 예.
4: 이 전통심만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계속 한 달 거의 되니까나 벌써 이게 증상이.
1: 그러면.
4: 낮아지는 게 알리 때다.
1: 3주 자극에 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완전히. 예.
4: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정말 효과 빨리 나타납니다.
1: 예.
4: 그리고, 각수도 저렴하고 이 좋은 청심환은 예. 그래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려준도 호흡제다
1: 예. 예, OTC 공약입니다. 예, 부신 몽약 회사에서 제작돼.
4: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래 계속 사 먹겠습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실은 없고 써서 됩니다. 예,
4: 없습니다. 부작용 하나도 없을 때다.
1: 그렇죠. 예.
4: 예, 그저 앞으로 뭐 어떻게 계속 싸 먹어도 뭐 어떻게 복용하는가 두 달 두 개 조정 후에는 어떻게 차수를 뭐
1: 예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두 개 조정 이후에는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원래 두 번씩 복용했다면 한 번 내지 두 번이랬는데 한 번씩 복용 시도해보세요. 그러나 알수는 네.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 봉들이 네. 안에 수말이 들어있는데 심각할 정도에는 25알씩 들라 하셨는데 보통은 수말씩 드시게 되어있는데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시되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이래서 차수로 조절하는 차원에서 자기 절로 조절해보세요. 문제없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뭔가 또 한계료도 주문하겠습니다.
1: 예. 33에 다시 껴보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한 개 요청 쓰고 깨끗 한 달, 한 개 요청, 세 개 요청 쓰고 한 달 더 썼어요.
2: 아, 예, 예.
1: 예, 그리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중간길에서 감기 아이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는데 그냥 그러진 거 며칠 지나도 그냥 그러지. 그래 누워 있던 차에 약을 쓰고 댄디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잡히다. 그래서 선생님 감기 뜬 차에 어우야. 그러면 이 새각이라도 한 각 먼저 싸서 새각 쌀까 한 각 줄까?
2: 아, 그럼요, 예.
1: 이 그게라도 먼저 써보자 하고 그런 게, 야 어쩐 거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효과도 빠르고 자극도 없고 예. 그리고 이발이 그렇게 냄새 나던 게 그거 먼저 없어지고 이발이 아프던 게 그게 싹 가셔집니다. 그리고
2: 그렇죠.
1: 예, 소화가 안 되던 게 그게 잘 되고 하거나 밥이 당긴다. 그냥 죽고 두 숟가락 먹거나 안 먹었습니다.
2: 예.
1: 그런 혈압조절이 잘 되고 밤잠 자지 못, 밤잠 자지 못한 게 앵궁나제니까.
2: 그렇죠.
1: 모자비를 못 놓고 밴드 사게 묻지 못하고 하던 게 모자비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지금 달고 있는데 예, 아홉각 받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시작합니다. 뭐 반응도 없고 한 게 얼마 좋습니까?
2: 바로 그렇습니다.
1: 그래, 이 효과 좋은 거 예, 계속 쓰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2: 예,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혹은 33-5개 5번 연락하면 배달도 가능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아,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신다며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엉뚱한 증상에 엉뚱한 치료를 했는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 청심치명 발매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오고 심장이 편하고 숨이 차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황제는 구석구석 어느 방면이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소화가 되지 않네, 숨이 차네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방면에 엉뚱한 치료에만 매달리지만 해도 즈도 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즈라는 건 하이즈라면 애란 말인데 떠라는 건 도둑질한단 말이야. 애가 도둑질하는데 뭘 도둑질하냐. 엄마의 길을 도둑질한다.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많이 상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걸 모르고 엉뚱한 치료를 하는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으로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숨이 찬 게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심장병인데 숨이 차다면 호흡계통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숨이 찬 원인 자체는 심장혈에는 꼭 만파 상태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벌써 산소가 98% 그 이상은 만파 상태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우리 전 단계에 전 국제적인 전염병이 돌 때 보게 되면 손톱 눈에 끼는 산소 파우더로 측정하는 그 이기가 있었죠. 그거 딱 끼고 거기에 벌써 96%가 나오면 가슴에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98% 이상 되는데 산소 파우더가 모자란다는 걸 말합니다. 심장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모자라니까 당신은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이런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품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쉽게 나타난 증상이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어쩌나 저 사람은 꽤나 많이 자는 것 같던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품을 하는 게 대고 하품을 한다. 바로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줄였다. 가지수를 많이 세 가지를 드던 게 두 가지, 두 가지로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심지어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혈압약을 끊어도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되어 있더라.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합니다. 심장 공동이 좋아지게 되면 수축이완, 수축이완,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높은 혈압, 그리고 이완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되면 낮은 혈압,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혈압이 정상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은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 수축이완하는 이걸 정상으로 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원래는 반드시 노자 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노자 잡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껴서 심지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슴에 이불마저 그 심장 높이 위에다 덮으면 누르는 감이 나서 덮을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반드시 노자하기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드시 노자는 상태에서는 많이 심장병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우리 원래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라면 제일 심장에서 높은 위치 머리, 심장에서 제일 낮은 위치 발끝, 여기까지 갔다 왔다 하는 데는 꼭 그게 펌프 역할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심장 부담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쉽게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 이런 게 쉽게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세게 돼 있으니까 베개를 3개, 4개 고이고 택에다 고이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만한 걸 다 감수하는 심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장 공능이 벌써 조화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고 측으로 누워도 힘들고 왼쪽 오른쪽 다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당신은 심장에 상당할 정도로서 공능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늘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가슴 많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까지 아파납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악몽에 시달려서 어떤 분들은 온밤 악몽에 시달리고 뭐 쫓겨다니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상하는 것 같은 이런 상할까 봐 걱정하거나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키 크느라고 그런다 하지만 해도 나이가 벌써 중노년 그 이후에 이런 증상은 바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하고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는가 하며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병인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가 하면 바로 소화가 잘 되자면 위동맥에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잘 충분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금방 밥을 드시고 나면 많은 그 피는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위동맥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가 충분하게 우리 그렇게 고분자 화물을 물과 소금을 내놓고는 모두 고분자 화물에 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백질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그 당이라든지 전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고분자 화물을 해려하자면 그리고 지방이라든지 몽땅 이런 것은 고분자 화물로 되는데 이걸 해려하자면 위동맥이 충분하게 위 그 근육에 혈액을 충분하게 그 보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게 되면 꼭 소화가 잘 되자면 심장 공능이 좋아야 됩니다. 이래서 심장 공능이 저하로 인해 가지고 저하로 인해 가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이런 뜻을 의미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만약 심장 치료를 했는데도 좋았다 굳었다 좋았다 굳었다 이걸 반복한다면 제가 좋은 처방 하나 말씀드리겠으니까 이 제품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위암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 특수한 질병을 제외하고는 기본으로 문제없습니다. 리간 허외완이라고 있습니다. 리 유리하다는 리

0: 간의 유, 간이라는 간, 간, 그리고 허위원, 합평이라는 허, 겐담 위라는 리간 허위원이라는 이 제품 자체를 함께 드시게 되면 심장 공능도 좋아지고 소화계통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이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많은 분들 가운데서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을 인해서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는가 하면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언뜻 실려있던 것 같은데요. 똑같은 치아가 흔드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심장병으로서 주사를 했나 했는데 몇 년 지나가니까 후에 치아가 흔드는 환자가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밤중에 열령에 불려가 주사를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나가니까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바로 주사를 하란 말씀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치아가 흔들 수도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한국 가는데 그 정심하는 한국에서 그 논이 번영을 합니다.
0: 예.
2: 근데 그
0: 해관 지나는데
2: 가방 그냥 가방에 여행국 가 이렇습니다.
0: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해관 지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예.
2: 아, 알았습니다. 그럼 예. 그냥 가져갑니다.
0: 예, 좋기는 거기 많이 갖고 간다면 그 토인할 때 토인에다 보내주려면 더 좋을 겁니다. 한 가지 약품 많이 갖고 가면 그것도 뭐 밀수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토인하는 보통 우리 외국 갈 때에는 토인은 기본을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 여가서 가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방에다 갖고 가고 또는 토인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
2: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치아가 흔드는 환자가 있었는데 심장치료를 했는데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쉽게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라기보다도 지켜보는 것이 지켜보면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풍습성 심장이라 이렇게도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체가 부종이 생기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바닥에 헤맨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있는데요. 바로 고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구동맥이라고 여기 우리말 말하면 따토의 그 제일 윗부분인데요. 신다리 제일 윗부분에 거길 통해서 주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스탠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하체가 부종이 생기거나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배가 강다짐으로 아픕니다. 그것도 역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주사를 했는데 주사를 한 친구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기계 검사를 받아봐도 나타나지 않는데 배가 강다짐으로 아픈데 심장 주사를 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근염은 어느 때 오게 되어있는가 하면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 근육의 염증, 심장 피의 염증이란 말이 아닙니다. 심장 근육의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은 딱 다리에 천근이 쇳돌을 매단 것처럼 다리가 무거워서 발을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도 바로 초원 청심환이 아주 필요한 명약으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불가 합판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보통 그 감기라고 하면 쌀쌀한 겨울에 걸린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여름에 더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름철 냉방 감기인데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찾다가 어느 순간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또 몸이 우슬우슬 추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1: 네, 예, 여름철 감기는 겨울 감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에어컨 사용이나 온도차 그리고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증상도 기침, 또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걸렸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풍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감기의 특징, 예방법, 증상 처리, 회복 식단과 안전한 약물 선택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감기 대처 비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철 감기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 함께 얻어볼까요?

0: 네,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와 겨울철 감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여름철 감기, 겨울철 감기. 첫째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 감기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라노 바이러스가 많지만 여름철 감기는 에코노 바이러스, 또 로타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름철 감기는 기침,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 설사, 구역질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평소 자주 말하는데 에어컨이 정말 그렇게 여름 감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예, 에어컨이 여름 감기에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데요. 상세 얘기 드리자면 에어컨을 켰을 때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도차입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고 예를 들어 20도 이하가 되고 실내와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호흡기

0: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둘째는 환기 부족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고 창문을 닫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데요. 따라서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1: 그리고

0: 따라서 5살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천식폐질환, 당뇨 등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을 켠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여름철 감기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특히 예방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에어컨 올바른 사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하고 실외와의 온도를 5도에서 17도 이내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은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동안 열어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어컨 풍량은 직접 인체에 향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둘째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건데요. 하루에 물을 2, 3리터씩 조금씩 마시고 차가운 음료는 적절하게 섭취하십시오. 수박, 참외, 오이 등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식단과 수면이 되겠습니다. 닭고기, 생선 등 단백질 풍부한 음식과 감귤, 오렌지, 시금치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또 블루베리, 포도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기, 수영,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비누로 손을 20초 이상 자주 씻고 감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에어컨을 켠 방에서 옷을 적게 입고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여름철 감기 안 걸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 감기 걸렸다면 증상에 맞는 처리법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경은 증상이 겨울 감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열철입니다. 체온이 38.5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복용하세요. 하지만 어린이는 아스피린을 피해야 하고 임산부는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인후통 그리고 기침처리, 감귤차, 생강차 등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인후통이 심하면 목도리나 스카프를 두르세요. 기침이 심하면 기침 억제제를 복용하되 가래가 있을 땐 가래 제거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의사의 권장에 따른 약 복용 외에 건강 회복하는 식단 선택도 홀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메론 등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닭고기, 생선구이, 두부, 달걀 등을 먹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감귤, 오렌지, 레몬, 시금치, 양배추 등을 먹어서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넷째는 가벼운 탄수화물입니다. 쪽, 백미밥, 파스타 등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비단 이뿐이 아니죠?
1: 그렇죠. 여름철 감기 걸렸을 경우 피해야 할 음식도 잘 가려 드셔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과도한 탄식, 알코올, 카페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약물 선택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어떻게 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감기 걸리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복용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약국을 찾아 약사한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되겠지만 절대로 이왕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약을 구매해 복용하지 마세요. 조건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0: 네,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는 약물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체중에 맞는 용량을 복용해야 하고요. 아스피린 일부 해열제는 복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신장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됩니다. 또 임산부는 특정 약물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겠습니다. 네 밖에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은 약물 성분 확인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0: 우리가 여름철에 옷차림이 좀 달라지고 옷이 좀 많이 얇아지죠. 근데 옷차림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여름철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여름철 뭐 옷차림 아무리 주의해도 네. 그냥 뭐 반팔.
0: 근데 문제는 아침 저녁이 네.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우리 다르잖아요.
1: 예,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 변화가 뚜렷하거든요.
0: 네, 일교차가
1: 큽니다. 예, 완전히 뭐 아침에는 좀 쌀쌀했다가 또 중午가 되면은 좀 덥다가 저녁 때 되면은 또 쌀쌀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변 지역에 계시는 우리 분들은 특히 이런 여름철 감기 예방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 그러냐면 여름 감기가 겨울 감기와는 달리 열은 나지만 몸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더 더딘 특징이 있다니까요. 특히 뭐 많은 분들 뭐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작정 뭐 반팔이라든지 또 반바지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감기가 더 심해지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여름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옷차림 주의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의 중심부는 절대 차갑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 감기는 대부분 냉방 바람으로 인해서 몸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데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겉은 덥지만 속은 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과 배,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얇은 민 소매나 큰 티셔츠는 피하고 가벼운 긴팔 면옷이나 얇은 가디건, 블라우스를 입어주는 것이 좋고요. 몸의 중심 체온이 유지돼야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서 감기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냉방 바람이 직접 타는 옷차림은 금물입니다. 사무실, 커피숍 등 여름철 실내는 온도가 매우 낮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상태에서 팔, 어깨 이런 목이 다 드러난 옷을 입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아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기혈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통, 콧물, 기침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와 기관지까지 자극받아서 기침 참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0: 예, 그렇죠.
1: 여름철 기침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또 겨울철과는 다르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나, 옷을 많이 껴입고 땀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외출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걸칠 수 있는 가벼운 겉옷 하나를 꼭 소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의 어쩌면은 또 이제 우리가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몸을 감싸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리고 어떤 분들 요즘 많이 밤에 되는 것이 에어컨 담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데 에어컨 담요라고 실내에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빵빵 돌아갈 때 담요를 살짝 걸치게 되면요. 찬바람이 직접 닿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 인기고요. 또 애가 어린 집에서 이거 에어컨 담요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0: 사실 우리는 여름철 더우면 에어컨 트는 것이 기본인데 사실 에어컨이 또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땀에 젖은 옷은 절대 오래 입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에 땀이 나면 그래 젖다 말겠지 마르겠지 하는데 여름은 기온이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쉽게 나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차가운 기운이 몸에 스며들어서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0: 자, 땀이 났다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만화 소재, 면 소재 옷으로 갈아입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옷은 답답하지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소재 옷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1: 네. 요즘도 땀을 빠르게 섭취하는 그런 옷들이 많이 나와 있고 속옷부터 싸게 그런 소질의 옷들이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또 가격은 좀 평소 다른 옷보다 비싸긴 한데 그만큼 또 여름철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리와 발목의 보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딱 상의만 신경 쓰고 하의는 반바지, 또 슬리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발목은요, 인체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땐요, 발목까지 차가운 바람이 노출되면 하체가 냉해지고 또 전신 순환이 안 좋아져서 회복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얇은 긴 바지나 양말을 신어서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제일 중요한 것이 어쩌면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야 낫는다. 그런 오해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름일지라도 우리는 감기 예방에 주의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기는 체온 조절 실패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온도차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특히 예전에 좀 아무리 여름이라도 배만 덮어준다고 하는 부모님이 말씀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아무리 덥더라도 잘 때는 막 쉽게 옷을 벗고 자지 말고 배만 가리고 자라,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자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름철에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0: 실제로 어떤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덥다고 이제 우도 상의를 훌쩍 벗어버리고 지침하고 그러면 다음 날 이제 배가 아프고
1: 그렇죠.
0: 설사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여름철에

0: 또 주의해야 될 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또 우리 몸을 자꾸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살짝 배가 아프지만은 나중에 그게 또 다른 질병으로
1: 네, 네. 얼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소화기 계통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간단한 옷차림 관리만 잘해주셔도 여름 감기가 훨씬 빨리 낫고 또 다시 재감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작은 습관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0: 네, 여름철 감기 대처 건강상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감기 예방을 위한 에어컨 정확한 사용법과 또 수분 보충법, 감기 걸렸을 때 식단과 약물 선택까지 다양한 정보들로 함께했습니다.
1: 네, 여름철 감기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배운 예방법을 잘 적용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리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방송 들으면서 아 그래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런 건강 상식 바탕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여름 건강한 여름 시원하게 나시면 또 감기가 많은 여름이기도 한데 이제 어린이로인 임산부 주변에 있다면 감기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챙겨 들으시고 늘 챙겨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자, 오늘 살롱 토크쇼 여기까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일단 시원하지만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사지 원액과 명서방에 관한 우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값이 지금 금방 사지 원액 같은 것은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지금 공장 측에서 온 통지인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값이 오르기 전

0: 내 인상되기 전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한 각에 90권 하면서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아이패드를 했는데 그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이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들어서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대생에서 이거 눈에다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이렇게 딱 붙이고 나면 기본으로서 눈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눈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지금 내 이사지원에 쓰고 있는데 나는 예, 영 효과 좋습니다. 주의하게 어제 썼는 감이 해갈이 나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여름에 들어서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사지원에 쓴 게 해갈이 정상을 돌아가니까 그렇게 오림지대 나중에 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여름에는 아주 좋아진다. 이야기가 예, 잠을 잘 자고 소변 자수고도 심해서 밤에 자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는 게 지금 그래도 정상을 돌아 한번 빼게 이러아이 납니다. 그리고 예, 이 이야기가 몸이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써보니까.
0: 그럼요. 이 제품 자체는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영양 활성소가 428까지 모래밭에서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오염이 없습니다. 황차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란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아주 그 역할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2: 그리고 명서방에 우리 언니 쓰는데 우리 언니는 눈이 어째 항상 어서 나이서 그런지 부엌에 침침하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어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 흐리멍텅한 눈이 그렇게 좋아진다 되니까 밝아진답니다. 그리고 침침하고 어서 눈물이 나던 등안이 이렇고.
0: 그렇죠. 보통 네. 눈병 치료는 명서방 이 제품이 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21가지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눈병 치료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거의 됩니다.
2: 그래 오늘이 우리 두부 배달받아 그래 전화 드립니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자주원양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선 반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오림지 심하고 이 머리가 갖고 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 하던 게 어느 약이나 참약 써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던 게 자주원양 써서부터 예, 지금 하나하나 소실되고 혈압도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으면 몸이 헷갈아집니다.
0: 그 무겁던
3: 게 예. 그거 이게 그런 인신이 20배 아이 녹용 인삼 5배라는데 얼마 좋습니까?
0: 아이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3: 그렇죠. 다른 약도 네. 아이 대비 대제인가.
0: 그렇죠.
3: 그래도 이 약을 썼길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난 그렇죠. 지금 활동 못하던 게 활동 번번하게 활동하지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이 명소방이 눈이 안압이 높아서 막 머리 터지는 것 같고 부었고 댄스도 못 보고 이랬는데 그 명소방 쓰고 다른 약도 아이 대비다. 그러던 게 이 명소방 먹고 그리고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약이 대체 못합니다.
0: 그렇죠.
3: 그래 이 두 가지 좋아질 적에 계속 쓰자고 설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0: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수고 많습니다.
0: 예.
4: 나는 예, 이 뭐니까 아주 뭐냐 그것은 예, 1년 6달 썼습니다. 선생님.
0: 그래요? 어우, 너무 예, 잘하셨네요. 예.
4: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싸서 예, 한 석자치 싸서 썼는데 아, 감각이 대대서 돌아말다 이야기가 예,
0: 그러면,
4: 선생님.
0: 예.
4: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예, 또 더 싸지 받는 치료. 그래서 1년 6개월 먹는데 어쨌든 이야기 먹으니까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심장에 좀 이 여름에는 좀 예,

0: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심장이.
1: 예.
0: 그래서 굉장히 이 약을 먹은 후부터 어떤 1년 6개월 먹을까 2개 여름 어떤 지내볼까 예. 가슴이 답답해가고 예. 이렇게 숨이 차다하고 그 다음 또 가슴이 돌아오려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 여름.
1: 그 문제 해결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이게 정말 예. 예. 오늘 바쁘지겠고 뭡니까 여름 하네.
1: 그렇죠. 1년 6개월 예. 썼으니까 아주 현명한 선택을 잘했습니다.
0: 예. 사람 숨 쉬는 게 아니 그거 숨도 차지 않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게 정말 지금의 사람이 생활질이 엄청 떨어졌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좀 오래 살겠다 이런 감각도 들어오고 예, 오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얼굴은 또 미용한 것 같고 또 숱한 영양제 몇 배까지 되는 영양제를 몸에다 벗으니까 감기도 아이로 아이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감기 정말 진짜 아이옵니다. 예,
1: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2, 3, 2, 6배입니다.
0: 올라가. 예. 피부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젊어진 감도 나고 예. 이번 우대할 때 조금 예, 좀 그 질식각이 100각 주니까.
1: 이번 우대할 때 질식각이 100각 주고 한각에 99원 합니다. 자, 곧 158원으로 장자한답니다. 인상된다고 합니다. 빨리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시겠다면 건강의 승자, 장수의 승자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0: 알았습니다. 예. 예. 어쨌든 10년, 20년 먹어도 이롭다 했죠.
1: 이롭습니다.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맹방능약 얻음에 한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쓰고 지금 원래는 이 병이가 좀 정말입니다. 네, 이 진단받기에 이런 게 어떤 진단받은 지 2학년 됐는데, 이 농내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1: 예, 농내장 쉽게 실명하는 중요한 안과 질병이 한 가지에 속하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3: 예, 그래서 원래 병원에서 수술해가는데 수술 안 나고, 보수적으로 약을 넣거나 이때까지 치료하다가 왔는데 이번에 저기 뭐니까 이 반전나간에 지금 이 맹서방약 갖다 쓰면서도 특별히 지금 효과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옛날에 쓰던 약은 그래도 동동이 딱 안압이한거나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거 쓰면서는 왜 안압이 한 번도 올라가고 있어요.
1: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였죠.
3: 예.
1: 그러면 큰 문제 해결입니다. 억제된 겁니다. 예,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가, 예, 이게, 뭐, 농내장을 인할 때도 백내장도 한 대 겸해가지고 눈이 뿌연 게 안개 낀 것처럼 잘 아이디어고 이래든 게.
1: 아, 그렇죠. 백내장은 기본으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60대는. 예.
3: 그런 게 지금, 예, 이 백내장도 다 지금 좋아지고 지금, 예, 눈이 배우는 게 말이 같고 지금, 예, 이 앞에 안개 그 뿌연 낀 게 다 부서졌어요.
1: 안개가 부서졌다는 건 뭐, 백내장이 해결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쓰레기가 봤어 보이는 게가 많이 다 났는데.
1: 아, 그럼요. 그렇죠.
3: 예.
1: 속일 수 없는 게 백내장입니다. 보약해 보이니까 뭐 앞에 사람 와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분들이 지금 해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3: 예, 그런데 야 이 약 쓰고 이번에 이런 좋은 약 이번에 맨발 선택해서 예, 딱 쓴 게 지금 이 농내장도 이거 꾸도 쓰게 되면 뭐 수술할 필요 없고 치료까지 올라가는데 예, 뭐 수술하겠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그러니까 내 지금 이런 좋은 약 만나 쓰게 되면 꾸준히 어떤 오래 쓰는 이번에 또 활동이라는 게 좋습니다. 예,
1: 예.
3: 이렇게 좋아서 활동해서 오늘의 활동이 장려도 오늘 더 대박을 받기시라.
1: 가격이 인상 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0각에 100각 드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아 그리고 명서방은 12각에 드리고 사지는 70각에 100각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대대인데 제가 굴뚝으로 머리 어지럽고 매서울 때도 있고 그리고 손발이 차고 영 저립니다. 그래도 굴뚝에 귀에서 소리 나죠. 혈압도 온조한데 그래서 사지 오늘 좀 야들밥 더 먹었는데 좀 혈압이 온정되니까 어지럽지 않이 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예, 그리고 예, 손발 차없던 게 지금 오기도 하고, 예. 아, 나는 이게 아주 워낙에 효과 좋지. 이거 계속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예. 이거 계속 이번에 활동 참가 좀 더 싸고, 예. 그리고 우리 이거 집사람이 이게 맹세바 쓰고 있는데, 아, 백내장 와서 눈이 깔깔하고, 눈이 자꾸 피지고, 조금만 보다 발음마다 눈물 자주 나옵니다.
1: 예.
4: 그래, 이 맹세바, 이, 농약 쓴 후부터 예, 눈에 깎아라.

0: 없어진 거는 좀 완전 일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렇죠.
0: 그래, 그러면 눈이 맑아진 게, 이 두 가지 양이 효과 좋으니까, 우리 이번에 활도 좋을 때 또 가다다 짜게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식전에 네. 사지원액 드시고, 식후에 맹세방 드시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건강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내 위축 환자입니다. 내 위축이 좀 엄청 오랍니다. 이전에 차박사는 입은 사람이 좀 일찍 온다 갑시다. 그 나이보다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저 그럭저럭 약을 먹기도 하고 아이 먹기도 하고 보내, 그런 날을 보냈는데 몇 며칠 전에 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 고래 그저 흙이 가득 찬 것처럼 예, 새까맣고 예, 기억력이 없고 무슨 생각이 없고 예,
1: 아 그래요 예.
3: 그래 내게 없어서 예, 제 이전에 먹던 노부카에 있었습니다.
1: 예.
3: 그거에 원하는 이전에는 3알 먹었는데 2알 먹으니까 효과 조금 못하나 또 다른 거 이것저것 먹고서리 그날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 이튿날에 저는 예, 선생님과 문득 몸이 아야고 그래서 싸지 원액이 좋단 소리 듣고 인출 그런 활동에 참가해서 서른갑 싸고 서른갑 배달 받았습니다.
1: 아, 예.
3: 인박도 배달 받고
1: 예.
3: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이제 며칠 아야 될까요? 좀 걸음을 정신합니다.
1: 이제 이거 견지방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예.
3: 해결됩니까?
1: 해결됩니다. 내 위축이 점차적으로 정상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3: 그래.
1: 예.
3: 먹은 지는 며칠 해야 되지만, 예, 지금 몸이 거뜬하고, 그런, 골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예, 문서방은, 예, 문서방은, 예, 아, 그저 좋은 거, 더 무슨, 다, 다른 분들 한 가지입니다. 눈독이, 무겁던 게, 쏙 올라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는, 눈에 눈물이 약간 이래, 거기서 자꾸 손 올라갔던 게,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제 며칠 해 있었는데.
1: 그렇죠. 예, 예. 예,
3: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아, 저는, 예, 문뜯어 싸게 자리했으면, 워낙 싸게 생각도 안 했는데,
1: 예.
3: 글쎄, 그렇게 아프리카나, 여기서, 저기, 싸지 워낙 좋다는 소리, 그것도 깨끗하게 쌌습니다.
1: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3: 예.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워낙은,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30가게, 30가게, 70가게, 100가게를 주게 되어 있고 방송 문의하시고 사시게 되면 눈에 붙이는 고약도 두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세방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사회적으로 공인을 하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조건이 허락되신다면 식전에 싸지 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맹서방 드시고 이게 제일 찰떡궁합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지 원액은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2008년 4월 국제 싸지대에서 공부했는데 신기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428가지 영양활성소는 인류에게 딱 들어맞는 이런 성분인데 다른 데서는 섭취할 수 없는 이런 영양성분이 바로 싸지 원액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절 화학적인 합성 과정은 일절 포함되지 않고 모두 물리적인 분리 추출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 식물이 장수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은행 잎이 20배, 인삼 녹용이 5~6배 효과, 그리고 미량 원소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아미노산이 그 18가지,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링은 평범한 일상의 작은 설렘과 쉼표를 선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마음의 여유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행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닌 마음의 성장입니다. 낯선 풍경을 보며 시야를 넓히고 현지의 풍속과 문화를 체험하며 세상의 다채로운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겠죠. 또한 여행은 지친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며 일상으로 돌아가 더욱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우리에게 큰 행복과 배움을 선사합니다. 삶은 결국 여행과 같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겠죠.

네, 오늘은 국내 여행지 코너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중국 강서성 동부에 자리 잡은 역사문화 명성 바로 소주입니다. 2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운하와 호수, 아름다운 고전 정원이 어우러져 강남의 물의 고향, 동방의 베니스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수려한 자연 풍경을 자랑합니다. 전통적인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활기찬 현대 경제 도시의 모습이 공존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소주. 오늘은 소주의 대표 관광지부터 자연 명소, 고진, 역사거리, 그리고 현지인이 사랑하는 특색 음식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리며 완벽한 소주 여행 코스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주 여행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겨야 할 곳이 바로 류원입니다. 류원은 중국 최고 수준의 대형 고전 개인 정원으로 청나라 정원 양식을 대표하는 명소인데요. 전체 면적은 23,300평방미터에 달하며 중국 정원 건축 예술의 진수를 느끼기에 최적의 장소이죠. 정원 안으로 들어서면 넓고 화려한 대청 건축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공간 곳곳이 다채로운 변화를 자랑합니다. 전체 원림은 불규칙한 배치 방식으로 꾸며져 건축물과 산, 물, 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한층 깊은 천연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구름 모양의 담장과 건축군을 활용해 정원을 중, 동, 북, 서 네 개의 다른 풍경 구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정자와 루각들이 높낮이를 이루며 자리잡고 있고 구불구불 이어진 회랑은 무려 700m나 이어져 있어 걷는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정원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전형적인 청대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비교적 좁은 공간 안에 개성 넘치는 건축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했고 작은 공간 속에서 큰 세상을 담아내는 중국 전통 조경 예술 기법이 곳곳에 담겨있어 보는 이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소주 정원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류원을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문회 운치를 만끽한 뒤에는 자연 생태를 느끼기 좋은 강소 소주 태호 국가습지공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깊은 지역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휴식 명소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공원에는 습지 어업, 체험구역, 습지 전시구역, 습지 생태 서식지 등 자연 보호를 목적으로 꾸며진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어업문화관, 량식문화관, 상잠문화관 등 테마문화관이 조성되어 있어 태호 류역의 오랜 역사와 생활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식문화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호류역의 풍요로운 벼문화는 오랜 시간 오나라 지역의 민속 풍정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여러 민족의 식문화와 융합

과거 백성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녹아 있었는데 양식문화관에서 직접 전시물을 관람하며 깊은 벼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당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풍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문화관입니다. 태호 국가습지공원 안 어업문화관은 태호의 오랜 전통 어업 역사와 생태 문화를 한 곳에 모은 체험형 전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3000년 이상 이어져온 태호 어민들의 삶과 지혜를 다양한 전시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광활한 태호 수면과 드넓은 갈대숲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사진 촬영 명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체험과 문화학습, 이색적인 활동까지 모두 즐기고 싶으시다면 태호 국가습지공원을 놓치지 마세요. 태호의 자연을 만끽한 다음 방문하기 좋은 곳은 소주시 태호 기슭에 위치한 소주만 황금호 황금호안 관광구입니다. 이곳은 동태호 생태공원, 호주만 음식 신천지, 여로 대공연장, 소주만 광장공원, 비취섬, 동태호 국제 요트클럽 총 6개의 핵심 구역으로 구성된 종합 레저 관광지입니다. 2016년 국가 4A급 관광지로 선정된 이곳은 수변 경관, 생태습지, 문화공연, 음식과 오락시설을 두루 갖춘 환태호 레저관광 복합단지로 탄탄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연중 개방되고 무료로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행 일정이 갑자기 비거나 계획이 변경됐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들러 수변 풍경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매우 편리한 명소로 꼽힙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호수 물결에 비쳐 낮과는 다른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하니 낮과 밤 각기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행 가이드 국내 여행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주 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강남 고진입니다. 먼저 소주 대표 고진 중 하나인 동리 고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리 고진은 강남 6대 고진에 속하는 명소로 푸른 물결과 럭빛 어우러진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분홍빛 담장과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 물, 우를 유유히 떠다니는 작은 돛배를 보다 보면 세상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늑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구불구불한 오래된 돌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강남 수향 특유의 여유로움과 고풍스러운 정서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남 수향 주장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주장은 중국 제1의 수향이라는 별칭을 가진 명소로 물을 따라 거리가 형성되고 물이 마을 전체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독특한 풍경이 특징입니다. 마을 곳곳에 명청시대의 고대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시내 구불구불한 물길 양쪽으로 자리 잡은 민가들은 방문객들에게 평온하고 안정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돌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흔들리는 돛배, 물가에 늘어선 전통 가옥, 푸른 물결이 오르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하며 보는 이를 자연스럽게 매료시킵니다. 진정한 강남 수향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동리 고진과 주장 두 고진을 모두 둘러보며 각기 다른 고진의 분위기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 경험이 될 것입니다.

뇌행지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다면 박물관 방문은 필수 코스죠. 소주 중심에 자리한 소주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예술을 총망라한 대표 문화 시설입니다. 본관 부지 면적은 약 17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9000여평방미터로 규모가 웅장합니다. 박물관 공간은 주황홀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황홀 남쪽은 입부, 정원과 예술품 상점이 자리하고 북쪽은 메인 정원으로 호수, 정자, 가산 등 전통 정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황홀 동쪽은 동당을 통해 자등원, 현대예술홀, 충왕부와 연결되고 서쪽은 서랑을 거쳐 오지유진, 오탑국보, 오중풍라, 오문서화 4개의 상설 전시실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소주의 오랜 역사, 전통예술, 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이라면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주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거리 산탕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리가 만들어질 당시 소주는 이미 강남 최고의 물길 중심지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산탕거리는 독특한 T자형 구조가 특징입니다. 총 3.5km에 달하는 주축도로인 백공제를 따라 7개의 고속교가 산탕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거리 동쪽은 상점과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활기찬 구역이고 서쪽은 반탕교부터 호산구까지 이어지는 고즈넉한 자연구역으로 나뉘어 두 가지 다른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필수 관광 코스로는 산탕로드, 이풍원, 남사기념관이 있습니다. 그중 산탕로드는 소주 최고의 고도 보행 구역으로 소주 운하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산탕로드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은 북호 골목입니다. 원나라 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된 이 골목 안에는 전통 옥 세공 기술

일부를 볼 수 있는 옥기 공방과 청대에 건립돼 지금까지 공연이 이어지는 고대 무대가 자리하고 있어 옛 전통 문화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본 뒤에는 여행의 묘미인 현지 음식을 맛봐야겠죠. 지금부터 소주를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주의 요리의 대표주자 다람쥐 생선, 중국어로 이제 숭수꾀유라고 하는데요. 건륭 황제도 이 음식에 반했다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오랜 명성을 자랑하는 이 요리는 독특한 조리법이 특징입니다. 생선 몸에 68개에서 72개의 사선 칼집을 낸 뒤 튀겨내면 꼬리는 우로 솟고 몸통은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 꼬리를 흔드는 다람쥐 모습과 닮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757년 송항루의 주방장이 개발한 이 조리법은 지금까지 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튀기는 직후 3분 이내에 특제 소스를 부어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맛의 비결이며 가장 바삭한 꼬리 부분부터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일품인 이 요리는 소주, 황주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단맛과 산미의 균형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다음은 소주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 홍탕면입니다. 붉은 육수와 부드러운 면발이 특징인 홍탕면은 현지인들이 아침과 저녁 가리지 않고 즐겨 먹는 대표 면 요리로 소주식 라면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것은 180일 동안 발효한 소주 특산 간장, 사탕, 수수, 설탕과 식초로 만든 당초, 새우를 볶아 만든 홍유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붉은색을 만들어내는데 이 색깔이 해질녘 운하의 붉은 빛과 닮아 석양면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습니다. 토핑은 계절별로 다르게 즐기는 것이 현지의 맛법입니다. 겨울에는 8시간 이상 푹 삶은 삼겹살을 얹은 찐 육면을 즐기고 봄에는 태우에서 잡은 신선한 새우살을 넣은 새우면을, 가을에는 향긋한 송이버섯을 올린 송이면을 맛봅니다. 특히 찐 육면은 고기가 부드럽고 뼈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푹 익어 면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길거리 음식, 생전 만두인데요. 얇은 만두피에 푸짐한 고기가 들어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매력입니다. 만두피 안에 진한 육즙이 가득 담겨있어 한입 베어물면 고소한 육즙이 터져나와 입안 가득 풍부한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소주로 여행을 가신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국내 여행지 소주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500년 역사를 품은 강남의 물의 고향,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소주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여행 계획에 소주를 방문하여 소주의 매력에 빠져보면서 맛의 힐링과 마음의 힐링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며 마음속의 답답함을 씻어낼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자연 풍경, 다른 곳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며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모든 여행은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0: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1: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1: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0: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1: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명절, 고향의 잔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떠오르는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고향 향연회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 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않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근신고 이번에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에는 세 과를 더 드립니다. 그럼 아홉 과 가게 되죠. 그럼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신고 본신은 모든 약재마다 몽땅 건드릴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천약도 그렇고 보게 되면 매 약재마다 다 몇 그램씩 들어가죠. 근데 꼬방이라는 건 틀립니다. 그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달해가지고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래 달을수록 약의 유효 성분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오래 달이면 그 약량이 적게 되면 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량을 많이 거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드릴 들어가고 모든 약재는 다 농축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곽에는 8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한 1년 잡술 수 있습니다. 15곽에는 15곽 더 드리는데 15곽부터는 우대 활동에 더 드리는 이외에 또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라도 모셔다 드리고 해가지고서 우리 로엠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도 엄청 좋죠. 네, 안전하게 저희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집문 앞에서 딱 타면 됩니다. 차를 예, 이래서 열광 산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특급 웅담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1,680원짜리 한 곽을 더 드립니다. 이 웅담분은 한 곽이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

운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 예, 그리고 병을 치료하다가서리 오히려 다른 병으로 넘어갔다,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 예, 이런 분들 다 제한테 찾아오세요. 찾아와도 좋고 직접 전화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경 우리 이 강의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진단이 틀리지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효과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꼭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예, 심장질환 요새도 제가 이 시간에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설명 자꾸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진구역류라는 약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의학대학에서 다 이거 떼야 됩니다. 다 배워야 되죠. 거기면서 심장질환을 모두 8가지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째 알아둬야 될 것은 심장부석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심장은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특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다 아시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심장에 문제 있다 할 때는 이 보통 병원에 가서 진단투람 해서 나타날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알아드릴 것은 우리 그 진구역류에 뭐 썼는가? 신통처배, 배통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처라는 건 뭔가 터우한다고 뜻입니다. 막 꿰뚫고 들어간다 이 뜻이죠. 심장이 아픈 것이가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반면에 뒷잔등 것이 막 이렇게 아파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뒷잔등이 아파나면서 또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끝자글로 아파난다 이런 게죠. 그러면 이 질병을 진단할 때 우리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장지한이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이가 몽땅 한기 들어찼다 그 뜻이죠. 이렇게 되면 한기라는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한기 한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기라는 거는 무슨가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라면 우리 여름철에는 물이 잘 흐르죠. 겨울철 돼보세요. 물이 흐릅니까? 몽땅 얼음 돼버리죠. 정지 상태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오장이 몽땅 움직이지 않는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게 우리 그 심장 그짝에 문제 생기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 이외에 자꾸 거기면서 벌레 개 댕기는 것처럼 아파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습기, 몸에 습기가 많다 할 때 잠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랑무리가 겨울철이면 얼어든다. 그러면 습기가 많다 할 때는 이 한기를 인해 가지고 서링이 그 습을 얼고버립니다. 그러면 이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거라는 게 내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그짝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이렇게 간 상처죠. 가슴 앞에 막이 하나 있고 중거라는 게 前중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중 중간에 있다. 그 다음에 뒷잔등 그 척추 그짝에서 또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허우중거. 여기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면 이 막이 습기가 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때 우리 딱 심장만 치료해야 쓸데없습니다. 이 오장의 한기를 몽땅 빼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이런 습을 몰아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한기가 들어왔다 해도 이 습이 없기 때문에 뭐 얼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속 그 오장육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한기를 몰아낸다. 이게 영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이 풍습방하고 이 근신보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풍습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가 따뜻한 이런 곳에서 자기절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영 중요하죠.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심장질환이. 중이는 간단하게 뭐 관심병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기본상에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뭐 관심병도 좋고 신조통도 좋고 뭐 방찬 조보도 좋고 이?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원인을 아예 말했습니다. 예. 관심병은 어떻게 돼서 하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관상동맥이 경화가 와서 그런가? 그럼 관상동맥 경화라는 게 어째서 생겼는가? 예, 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꼭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심바오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거치 막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중피, 피란 게 뭔가? 뚱뚱한 게 뭐 안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래가지고 신쉔통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쉔통이라는 게 뭔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원인인가? 기실은 담습, 가래하고 습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심장의 양기를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심장의 혈이라는 건 심장

0: 하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말씀 주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2: 예.
1: 저는 20년 전에 당뇨 환자로 있었습니다.
2: 예.
1: 예. 이도수도 그냥 이래 맞았고, 하루에 몇 번씩, 서너 번씩 맞는데, 혈당이, 예, 공대 아이 돼가지고,
2: 네.
1: 악동증은 점점 이래 또 심해졌습니다.
2: 네.
1: 예. 관심병하고 고혈압이 다 이래, 예, 다리가 붓기고, 시력도 점점 이래 못해지면서, 예.
2: 네.
1: 염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2: 네. 예.
1: 그래가지고, 저기, 혈압이 그냥 떨어진다 하면은, 예, 얼기조차 힘들고, 정말 이래, 하늘이 정말 빙빙 도는 것 같고,
2: 네.
1: 손톱이라고, 예, 예, 피부 가려움증이 있었습니다.
2: 네.
1: 한번 갈아봐서 한번 손으로 된 다음에, 예, 온몸 요도 지금, 그래서 살이 막 떨어질 정도까지 계속 이래 굽고,
2: 네.
1: 그런 현상이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네. 약도 먹고,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뭐 또 세 번 주사를 맞으면 또 이롭다 해서, 예.
2: 네.
1: 주사도 맞아봤댔습니다.
2: 네.
1: 근데 우선 그때 당시 뿌이고, 예. 한 열흘이 또 지나면은 그냥 또 그 도레밀로 계속 이래 몸이 가랍고, 예. 많이 고생했댔습니다.
2: 네.
1: 예. 그걸로 인하면서 이래 척추뼈가 막 저기 끊어지고 병원에 정말 열령 불러서 병원에 여러 번 간 적도 있고 그랬댔습니다.
2: 네.
1: 예. 그러던 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이래 건신고에 이것 구슬이 거기다가 또 침구까지 결합해서 한다 하니까네.
2: 네.
1: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예, 내 몸에서는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2: 예.
1: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어지러운 등도 안 나고 다리 붓겨서 그래서 예, 좀 막 그 붓긴 거기가 이렇게 꾹 누르면 좀 막 구멍이 펑펑 날 이런 정도로 그렇게 붓게 됐습니다.
2: 네.
1: 근데 그 후에 이래 약을 먹고 나니까니 정말 그런 현상도 다 없어지고 예.
2: 네.
1: 맥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골밀도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아, 골밀도 많이 좋아지고.
1: 예예예. 예. 그리고 변비도 해결돼서 예 하루에 딱딱 정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변을 보고
2: 야, 변비 해결됩니다.
1: 예. 예, 예, 변비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내일마다 또 예, 변비를 보니까 속이 항상 편안하고 정말 예, 그랬습니다. 근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랬던 것도 편안해지고 예.
2: 예.
1: 아, 식은땀이 잘 흐르던 것도 예, 해결되고
2: 네.
1: 피부도 그렇게 말라들, 돌던 것도 예, 촉촉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예, 없어지고,
2: 네.
1: 예, 아주 예, 잠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2: 네.
1: 예, 정말, 앵겔아, 예, 약도 정말 맨발을 선택해서 먹으니까니, 내가 얼마나 좋은도,
2: 네.
1: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2: 네. 예.
1: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또 큰 활동이 있다 하니까네
2: 예.
1: 계속 참석해서 약을 계속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2: 예, 예. 10곽 이상부터 예. 우리 사는 예. 분들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 예.
2: 특급 응답분 1680원짜리 예. 요것도 한 곽을 더 드립니다. 예.
1: 예.
2: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1: 예. 예. 예.
2: 네.
1: 네,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0: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권신고하고 혈배강 풍습방

0: 마지다스는 환자입니다.
1: 네.
0: 몸이 이게 많이 좋아져서 청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1: 아, 예.
0: 예, 이 시가지 약을 쓰기 전에는 허리, 다리, 당당이 다 아프고 입이 쓰고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허리하고 이 당나무 노조는 이런 나사 썼습니다. 그리고 이 림파, 갑상, 림파도 있고, 갑상선이, 인후염이 다 있었습니다.
1: 예, 예.
0: 이렇게 목에 병이 많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위도 나쁘거나,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있었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변비 노조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 그렇지, 예.
0: 이 약 순간부터는 목이 아예 아프니까 난 매운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0: 목 안에 양쪽이 림파 불어난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인후염이 있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매운 음식도 다 먹어도 목이 아예 아픈다.
1: 예.
0: 목 안에 우선 안이 벌거벌던 게 다 물었습니다.
1: 예. 기승 인후염이라면 다 폐가 관계되는 게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여기 정우탕 그 처방은 폐의 콤파치 처방으로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소변 무기 바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추워하거나 만성 신염이라며 그 다음에 얼굴을 안 붓기거나 인후염이라며 있거나 예, 목난질한 불어나거나 이게 다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
0: 소변이 잤던 것도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하룻밤에 한 번만 본다.
1: 아, 그럼 좋아진 게죠. 예.
0: 예. 온몸이 다 좋아져서 허약하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준도 올랐습니다.
1: 네.
0: 간염이 뜬 것도 간도 좋아지고 얼굴 색이 미용한 사람처럼 피부도 비워져서 청순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1: 간염이 좋아집니다. 우리 여기 간경화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샤세신탕이라고. 예예. 예.
0: 아, 이렇게 효과 좋냐는 건 처음입니다.
1: 네.
0: 속이 편안하고 음식도 먹어도 여기 흡수 인참되고 이 약이 얼마나 생명을 구하는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 이거는 유일하게 거기다 그 설명서에다 썼습니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에이, 이런 약이 제일 좋습니다. 예,
0: 예 선생님이 정말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1: 예.
0: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심바오옌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일단 우리 그 흉거 헝거모라는 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거모 이것을 빨리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거기 한기를 몽땅 몰아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설명해주는 원인이 뭐인가? 기실은 예, 목적은 우리 환자분들이 한 가지 약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병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란 약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이 전화기는.
2: 네,
1: 예, 말씀 주세요. 예.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예.
1: 예, 네. 얘기하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3: 예, 저는 저기 이 건신고로 쓰는 혈배강하고 건신고로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같이 쓰는 환자분이. 예.
3: 예. 병원에서 예, 그 폐신병이라고 그런 진단 받았습니다.
1: 폐신병. 예.
3: 그래서 예, 옛날에는 예, 조금만 움직여도 예, 숨이 차서 헐떠덕하고 어떤.
1: 예.
3: 앉아 있어도 예, 숨이 차서 정말 사람 참지 못하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예, 가슴이 막 뛰지, 심장이 네. 막 너무 뛰지, 어떨지 심장이 진짜 막 구멍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폐신병.
3: 그래지. 예. 그 다음에 아랫다리는 붓긴다는 게, 붓기는 정도가 예, 손가락을 누르면 쏙쏙 들어간다.
1: 붓깁니다. 예.
3: 예. 그리고 소변도 잘 안 나가지. 그 병원에 가면 그 향을 드리면 어디로 떼줍디다.
1: 그렇습니다. 무릎 빼길래서.
3: 예, 자꾸 기침하니까, 예. 그, 기침하면 왜 누르는 가래 같은 게 나오지.
1: 예, 예.
3: 이 술이 항상 새파랗다고서 예, 옆에서 모두 말하더란 말입니다.
1: 네.
3: 거기다가, 예, 그, 단백뇨, 그러니까 단백뇨라는 게 심하다고 그럽디다.
1: 예, 예.
3: 그래서 그게 어떤 게인지 잘 모르겠는데.
1: 예.
3: 병원에가 검사한 게 한도 커졌다 하니까. 그러길래 항상 오른쪽 자꾸 교환하고.
1: 네.
3: 아마 저약을 너무 많이 먹어 그렇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위도 쓰리고 어제 똥 싸면 예.

0: 그리고 새까맣게 나간다.
1: 아, 위출혈 더 생겼습니다. 그래요.
0: 예. 그리고 피도 토했습니다. 한번.
1: 예예예. 예.
0: 그러다가 얘 그 누가 얘 소개를 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1: 예.
0: 그래 왜 그 혈배강하고 건신고라는 거에.
1: 네.
0: 이제 그런 목사 선생님이 내가 그때 찾아 선생님 나 아낀다 가능하게.
1: 예, 합니다. 예.
0: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심호흡혈액에서 치료했는데 아,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지.
0: 지금 예, 피는 어느 이제는 왜 그 뭐 대수 달 됐는데.
1: 네.
0: 한 번도 안 터였습니다.
1: 예.
0: 그리고 얘 똥 싸서 정말 색깔이 되게 돌아왔고요.
1: 아, 예.
0: 예, 어, 좋아 죽겠습니다.
1: 네.
0: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본 게 간도 예, 많이 도와줬답니다.
1: 맞습니다. 우리한테 환자들은 예. 사적 돌아다니면 지랄을 하는데 잘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0: 있는 게 다 내리니까, 예. 그리고 또 가슴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1: 그렇죠. 예.
0: 예. 우리 집이 육수입니다. 옛날 집이 돼서 육수인데.
1: 예.
0: 야, 한번 올라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넘어가고.
1: 그렇죠. 예.
0: 그러는 게 지금은 별로 시재고 한숨이 올라가도 예전처럼 그렇게 얻어에 황소수 많이 내십니다. 그
1: 어, 대단한 효과 봤습니다. 예.
0: 예, 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거 건신고는 피를 많이 그 보충해주고 혈액은 모든 신경 그 세포를 구독해준다든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선생님이 그 친구에 야 진짜 예 그렇게 선생님 저 친구를 달라 친구 달라주면 선생은 아마 연기 연배령 있는 것 같단다.
1: 또 우리처럼 이렇게 폭무를 잘해주는 데 없습니다.
0: 예.
1: 잘로 다 모셔다 드릴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그리고 예 앉아서 전화 오면 나가서 앉아서 라고
1: 예.
0: 여기 와서 주사 맞고 오나 선생님들 고마워 죽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아이였더라면 난 아마 저 세상에 앉아 있을 텐데.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네, 선생님 정말 내 은인입니다.
1: 예.
0: 그 앞으로도 예, 그냥 이 혈배강하고 건신고리 우리 아이들은 예, 그냥 먹으란다 나보고.
1: 그래, 자기네 좀 계속 잡숴야지.
0: 예, 죽을 때까지 예. 먹을 예사입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예. 예.
0: 이번에는
1: 예.
0: 큰 활동 한다니까
1: 예.
0: 좀 제일 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 예, 또 복무도 예. 잘해주고.
0: 진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오지 않아서 저는 안개를 하루 저녁에 그저 안개라고 또 서너 시간도 잘 안 하나 하고 예, 그렇게 됐지만 또 예, 눈이 계속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게 혼나서 그런가 안 해서 예, 그래 보면 또 예, 아예 단산들도 비슷한 산들은 아예 잠이 이렇다 지금 그 다음에 예, 여름에도 있으니까 이전에 보면 계속 눈물이 그저 예, 예, 흐르고 예, 겨우 이 예, 위가 예, 어릴 때부터 용 아이 좋았단 말인가 계속 아이 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만 이런 말 모두 이제 막 미스러운 것 같고 예. 이래가서 약도 예, 이런 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약 먹고 이래 지나고 지나면 얼마 네. 아이가 다시 반복이 오고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어, 당뇨 우선은 이렇게 나이고 하니까 당뇨까지 이렇게 왔는데 약 먹어도 이 조절이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건신고 먹은 다음부터 그다 또 혈배갖고지 뭐니까 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1: 네.
3: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가 예, 위에 그렇게 살아 아이 되고 아프고 그다음에 내가 또 털이 떨어고 이게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지. 그다음에 당뇨가 그렇게 뭐니까 온정되더란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나마 지금은 예, 눈도 예, 그리 침침하고, 껄껄하고 이러던 게 지금 아니라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하여튼 예, 여름으로 이제 아까 이런 증상이 있던 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예, 걔네, 어, 또 선생님 친구 거지 받고 하니까는 이 친구와도 이 아니라에 뭐, 이런 관계 많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이게 네, 관계 많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 사람이 욕심 생기면 의학 어떻게 봐봐 먹고 서든 또 선생님들 한 번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아이든다 말이야.
1: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 또 진단하고 또 침도 맞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글쎄, 예, 그래, 어, 뭐니까, 약은 이미, 저, 뭐니까, 띵했습니다.
1: 아,
3: 예, 예. 예, 그래서 구소에, 저, 뭐니까, 그래서 먹고, 예,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건신고는 일단 여기면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우탕이라는 게 사실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이죠. 인체의 모든 장기는 다 피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혈 처방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심보

0: 된 역임에 관한 거는 우리 역임에 제일 중요한 약재가 지시라는 약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방에는 지시가 없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래 진단받게 되면 어째서 온가? 진단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처방은 들어가되 모자라는 그 결과나 증상에 따라서 내 어떤 병의 그 증상에 따라서 모자라는 이런 약제는 또 가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친구까지 따라갔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란 겁니다. 서유에서 말한 풍습성 심장병이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건신공하고 풍습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전 좀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런 경우와 걔도 지금 어제 비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지.
0: 네.
2: 예, 머리도 좀 이전에는 쇼 아팠는데 지금 머리도 안 아프고.
0: 네.
2: 가슴이 황하던 게 가슴도 예, 지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건신거로 저는 어선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비순환이 비활리 기소화 그런지.
0: 네.
2: 예,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이 황해서 그러던 것도 그런 증상이도 없어지고.
0: 네.
2: 예, 다리 이전에는 다리도 쇼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정말 여러 면에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0: 네.
2: 그러던 끝에 건신고하고 빵 먹은 결과 지금 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걸음도 잘 걸습니다.
0: 네.
2: 예 걸음도 잘 걸고 예 허리도 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그리고 저기 이전에는 그 그런 신마진이란 있어가지고
0: 용을
2: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신마진이
0: 예.
2: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제 풍습빵하고 건신거를 먹어 그런지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그 없어집니다. 예.
2: 예 없어졌습니다.
0: 그리고
2: 저기 뭐입니까 저기 다리가 막 손발이 차던 게 손발도 지금 다들 새나고 예.
0: 네.
2: 비순환이 잘돼 그런지
0: 네.
2: 예. 그리고 저기 뭔가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까 저는 건신고하고 풍습빵 계속 먹겠습니다.
0: 좋죠. 예.
2: 예.
0: 예. 예. 계속해야 될 때는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고향 모아산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풍경이 고스란히 담긴 이 노래와 함께 고향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영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우리 집 텃밭 보내드립니다. 작은 텃밭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평온한 일상은 소소한 행복이겠죠. 자연과 어우러진 따뜻한 정서가 가득 담긴 가요.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흐름을 노래한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도 시계바늘처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황혼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가요. 이어서 방신곡 작사

이어서 재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 늘 찾고 싶은 것 바로 행복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마음속에 자리한 진짜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로엘한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망을 담은 가요.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일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상을 생각해보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웃음 나누는 우정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친구 보내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음악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아에 2026년 제9차 주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정신, 공무원 상무회의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제도 구축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경제운행, 홍수방지 재해구조, 안전생산 등 중점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으로 마음을 다듬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 전개와 결부해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며 정부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근과 영하 협력 경험을 학습 운용해 길림과 절강의 협력, 연변과 장춘의 협력을 깊이 추진하고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제하고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잘 틀어지어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해 인공지능 혁신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와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발전의 량환 기세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추진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건강 분야의 신형 봉사 업무 경영 방식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민 대중의 전 생명주기 건강을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유통 질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현대 유통체계 건설을 다그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정부 상무회의 포치를 잘 실시해 일괄식 처리, 비대면 심사 비준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처리 가능한 것이 상시화되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을 재심화, 재향상시키고 국유기업 발전 체제와 기세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합니다. 인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양생산업, 보편 혜택성 양도 및 보육, 대학 졸업생 연변에서의 취직 등 사업을 잘 틀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문 관리 능률 제고를 다그쳐 추진해 정부 질의 체계와 질의 능력 현대화 수준을 진일보 높여야 합니다. 도시갱신을 고품질로 추진해 이민 대중을 위해 고품격 생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장기 간호보험을 중대민생공사로 간주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협동해 힘을 내므로써 정책이 평온하게 락착되고 규범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운행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며 단점과 부족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유력한 조치로 전주경제 사회 평온한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막으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재반 예비안과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방지 긴급구조 재해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을 통괄적으로 잘 틀어지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이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대국 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우리 주 일부 지역의 도시 고인물 피해와 도로 통행장애, 주민 고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주당위, 주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신속 대응, 과학적 배치, 정밀시책, 사람 위주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인물 빼기와 감탕 제거, 환경 소독 등 각종 작업에 나서 피해 지역의 기본 생산 생활 질서를 최단 시간에 회복시켜 긴급 구조 구호, 난관 공략전 승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일 비가 그친 후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다방면 구조 인력을 집결해 고인물 빼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대형 고출력 배수 장비를 침수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동환로, 흔일화성, 빈강로, 강동 등 7개 중점 구역별로 작업 방안을 내오고 펌프와 배수관을 설치해 분업 협력하고 다지점에서 동시 강제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41개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담 배수 인력을 배치해 주민 출행 조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나 주민 고흠입니다. 부모가 이곳에 거주해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구조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목전 도나시 고인물 빼기 구조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16일 오전 7시까지 도시구역 침수 위험 지점 9곳을 처리하고 총 27만 5천 립방미터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제1중대 정치지도원 강흥안입니다. 우리 대대는 장병 75명, 차 10대를 투입해 도시구역 고인물 빼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배수차를 연속 가동해 대부분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계속 각 단위와 기밀이 협력해 끊임없이 고인물 빼기 작업을 진행해 주민 통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소독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전문 응급기동대를 모어 물이 들어온 주택, 쓰레기 환적소 등 중점구역을 집중 소독하고 물에 잠겼던 벽체, 지면, 여러 물체의 표면을 중점으로 소독작업을 펼쳐 대중생활환경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연속적인 강우가 내려 제 뒤편의 다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홍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돼 촌에서는 명월진 정부와 적극 연계했는데 입살과 물 등 신선한 물자가 도착해 제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발생 직후 안도현 당위와 정부는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나서 전 가구 전면 점검을 하고 비상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물자를 제때 지급해 대중의 당면 생활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사업일꾼과 초민들을 조직해 집안의 침수 제거, 마당 잔물 정비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각적인 지원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 초민 강 선생입니다. 손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간부들이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정리하려면 여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진지도 간부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도현에서는 환경정돈과 공공위생방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의 진흙퇴적, 잔여 침수 상황에 대비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인력과 기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 전역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도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국장 곡파입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밤새 예비안을 가동하고 현의 통일 포치에 따라 10여 대 기계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흙 제거 작업을 진행해 세 갈래 주요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집결해 무더위 속에서 진흙 제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증수기 공공위생 안전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당지 위생건강부문은 전문 소독팀을 모았습니다. 비 온 후 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해충이 번식하기 쉬워 상시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위생감측과 과장 손립강입니다. 도시 주요 거리에서 침수 구간의 진흙을 제거하고 안도 일교 부근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강변 부근 가두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농촌 교량, 도로 복구, 물, 전기, 도관망 정비, 농경지 피해 복구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정돈과 위생 소독 작업을 잘 들어지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상류 유입수 영향으로 연결시 불화 통화 수위가 뚜렷이 상승해 강변의 대량의 진흙이 퇴적됐습니다. 침수가 빠진 뒤 연결시에서는 전 시각기관, 가도, 국유기업 당원 간부 4,500여 명을 조직해 다지점 전방위 진흙 청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연결시 무인기 응용협회 부회장 장태흠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언제나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군인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든 조직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2년간 정교한 모습을 보여온 수상 시장이 전면적인 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새로 건설된

수상시장이 곧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 부대 시설도 전면 승격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수상시장 뒤에 깃든 민생의 온도와 도시관리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약으로 장마철이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입니다. 장마철이면 쉴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장사를 나갈 수 없어서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범혜연은 수상시장에 가장 먼저 입주한 몇몇 업주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업주들에게 이 시장은 깊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새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과 더불어 민생시설이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새 시장이 부족점을 메우고 품질을 높여 오랜 역사를 자랑한 수상시장이라는 브랜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혜연입니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환경시설이 모두 승격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수상시장은 업주들이 장사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위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민속 풍정을 느끼고 연변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특색 미식을 맛보는 것은 이미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왕 여사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 이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더 좋은 체험 장소가 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수상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수상시장은 연지파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있고 총 투자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3층 건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새 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이고 밝다는 것이 첫 인상으로 남습니다. 1, 2층은 표준화된 특색 상점과 편리한 로점으로 설계됐는데 1층 로점 구역에는 나무집, 낮은 담장을 특별히 재현해 익숙한 추억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시장의 교체 승격은 기초시설 환경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정밀화 관리, 민생 봉사 질 제고의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연변 동방 수상 주야 시장 유한회사 시장관리소 관리원 장광입니다. 시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유의 기초 환경이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선, 교통 등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죠. 새 시장은 기획 단계부터 부족점을 전면 보완하고 환경과 시설 모두 승격시켰습니다. 구역별 경영, 차와 보행자 분리 통행, 오물 배출, 소방, 긴급 홍수 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상시화 위생 관리를 실시해 시장 환경을 전방위로 제고하게 됩니다. 비록 시장의 옛 풍경은 사라지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되고 정밀화, 규범화로 나아가는 연길 수상시장의 교체 승격을 통해 도시 정밀 관리의 온도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장의 운영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이곳은 민생의 생기를 지키는 동시에 문화관광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며 연길의 도시 문명과 민생 행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1: 18일 저녁 6시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7월 16일 저녁 연길에 도착한 대련 대표팀이 우리소 각계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 대련 대표팀 일행이 연길 서역에 도착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연변 특색의 명태 응원단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멋진 공연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파 속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호텔 접대 측에서는 연변 특색의 명태와 커피를 준비해 대련 대표팀 성원들에게 연변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교류 속에서 대련 대표팀 성원들은 이번 원정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련 대표팀 선수 고욱입니다. 세 번째 연길 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을 다닐 때 왔고 두 번째는 고중을 다닐 때 왔는데 모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때문에 연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싶습니다. 대련 대표팀 감독 왕쇠령입니다. 정말 열정적입니다. 민족 복식이랑 지금의 발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와봤고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연변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변 축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팀을 이끌고

0: 온 건 일종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연변 축구랑 대련 축구가 여러 해 발전한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전력 준비할 예정입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변 여러 지역이 홍수와 지질 재해의 이중 위협에 처했으며 전주 상하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1인 미디어 계정에서 연변 재해 상황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대중을 오도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 지역 물가 폭등 헛소문을 퍼뜨려 인터넷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이 계정들이 모두 처리됐고 다단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공안기관과 손잡고 관련 계정 운영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0: 전시 시설을 최적화하고 홍색 교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변 혁명 열사릉원은 전면 승격 해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념관을 폐관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참관 접대 업무를 잠시 중지합니다. 구체적인 재개방 시간은 따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위채 공식 계정 연변 홍색 릉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3라운드 경기가 연기되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경기 시간은 따로 통지하게 됩니다.
0: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은 오후 5시부터 경기 전 공연 활동을 실황 중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은 저녁 5시 50분부터 경기를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북경중의학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0: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요즘 우리 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

0: 네, 똥충하초 발효 경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똥충하초 발효 경보는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여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여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네, 아홉 곽 구매하시면 아홉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양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여름 인기 가정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오랫동안 진행했던 우대 활동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여름 계절에 예, 딱 좋은 이런 제품, 그 지금 중앙 텔레비전이랑 추천하는 이런 브랜드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아주 좀 비싼 이런 제품, 내가 사려 한다게 되면 좀 주저되는 이런 제품들을 약을 사실 때 면비로 드리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려 한다게 되면, 예, 그리고 283-0666번에 연계하면 또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우리 약사는데 경제상에서 도움이 되고 또 면비로 드리는 이런 제품을 향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삼복지간에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치료하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이란 말이 많이는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그 우리 지금 삼복지간 이전 우리 30날이었다면 지금 이 올해는 40날인데 요 40날에 내가 좀 중한 병이거나 오랫동안 잘 낫지 않거나 겨울에 얻은 이런 많은 병들을 빨리 내가 해독하고 또 치료가 되려 한다게 되면 요 기간만은 40일 동안 요 기간만은 꼭 동충하초 발효균분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요 삼복지간을 맞아가지고 여러가지 양생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원래 치료가 되는 데다가 한 봉지씩 더 가첨해 준다게 되면 더 빨리 이런 양생 그 방법보다도 더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간만은 매일 우리 아침 우리 식전에 두 봉지씩 꼭 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제 전화 맞습니까?
1: 예.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저는 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예, 이 약을 선택해서 예, 오랫동안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약은 예, 오장육부에 들어가서 예, 음양 조절을 예, 잘 해가지고 예, 몸을 든든하게 해서 병 치료를 하는 예,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죠, 예.
2: 예, 그리고 동충하초로 예, 바로 해서 한 약이라 예, 그 효능이가 30% 더 높다 하니까 예,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1: 맞죠.
2: 예, 저는 예, 원래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 두 부부간이 다 먹는데 예, 두 부부이 다 그렇게 예,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예, 참 좋습니다.
1: 맞죠.
2: 예, 봄과 가을이 되면 예,

0: 애기 없고 피곤하고 예 앉았다 일어나면 예 정신이 예, 막 이러지고 예 귀에서 소리라고 눈이 뿌옇게 이렇게 되고 이랬댔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이 3년 동안 이러한 증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맞죠.
0: 예, 참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또 잘 됩니다. 예.
1: 맞습니다.
0: 예. 저는 예, 저혈압이 돼서 예, 혈압이 내려간다 하면 예, 죽을 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혈압을 예, 가서 재해볼까?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됐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고 예, 그럴 때면 예, 숨이 차고 이랬는데 예, 이것도 지금 예,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예,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예, 식사를 예, 먹을 때는 먹고, 안 먹을 때는 전분비를 하고 이랬는데, 예, 위가 좋아지면서, 예, 아예 식사를 지금 잘 하니까, 예, 20년 동안, 예, 덤비로 알 것이, 예, 그것도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예, 덤비로 인해서, 예, 시질도 수술했댔는데, 예, 그것도 지금,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동네 하루에 예,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전봇대 소리 나고 이랬던 것도 예, 이것도 지금 해결했습니다.
1: 그렇지.
0: 예, 그래, 예, 허리 다리가 예, 나이를 먹으니까 예, 아프고 해서 예, 걷기도 힘들었댔는데 지금은 예, 잘 걷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약은 예, 노인들께는 아주 딱입니다. 예, 우리들이 이런 약을 예, 많이 싸먹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전번에 내 예, 약을 샀는데 예, 이번에 내 친구가 예, 내처럼 아파가지고 예, 약을 소개를 해서 지금 근데 예, 참 좋답니다. 가도 예. 그래서 예, 오늘 내일까지 저 뭐입니까? 저
1: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오늘까지 끝납니다. 예, 오늘 끝납니다.
0: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예, 유래드값 사겠답니다.
1: 그러나 하십시오. 2832-0666번에 다 연결하면 예, 동충하초 예. 발효균분도 더 드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 지금 여름에 꼭 써야 되는 집마다 다 이 여름 계절에 좋은 이런 제품들 면비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 오늘 예. 마지막 날이니까 예, 2832-0666번에 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그래도 동사도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전풍이 와서 눈과 입이 삐뚤어들었던 게, 지금 제대로 돌아왔고, 침 격에 흘러대게 침 흘리지 않습니다.
1: 예.
3: 걸음걸이 반쯤째 하던 게 지금 걷는데는 어떤 문제 없습니다. 위에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예. 감기를 다사하던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지요.
3: 예, 단일 합병증에서 예, 눈이 보이게 보이던 게, 이전에 맑아진감이 나고, 혈탄 조절 잘 되지 않았는데, 혈탄이 지금 계속 전사가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생 전에, 딴 곳에 약을, 예, 선풍이 좋다고 해서 쓰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2: 네.
3: 보고 있습니다.
1: 예.
3: 네. 그래서 효과 속에 연락을 배달해서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 풍에 한번 맞던 분들이 2년 내지 5년 산이 제풍이란 게 자꾸 옵니다. 예. 그러니까 손님 지금 걸음걸이도 잘 되지 않았지, 어느 장에도 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요 지금 우리 그 삼복지간에는 예. 속히는 아침에 두 봉지 자십시오. 그런 40일 어간에는 예.
3: 예.
1: 그런 게 좋습니다. 예.
3: 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가족이 동천하초 발효 견본 먹는 가족입니다.
1: 아, 예.
4: 처음에는 예, 제 시작에 먹었단 말입니다. 제 시작에 먹는 건 예, 첫째는 전신들다니, 그, 이렇게 혈압 조절이 잘 나야 되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예, 계속 가슴을 두들거리면서 예, 밤에 식은땀 흘리고 잘 때면 꿈이 많고 이래서 여러 해로 고생하다가 이 동충하초 발효 견본 먹고서 지금 많이 지금 호전 보고 있단 말입니다.
1: 맞지요.
4: 기본상 다 났습니다. 그 전에 잠을 진짜 잘 잔다.
1: 맞습니다.
4: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낫고 밥도 맛있고 계란 조절도 잘 되고.

0: 여러모로 이거 뭐 영 좋습니다. 원래 나는 여기 저기 좀 몸이 불편했는데 이거 먹고 생각밖에 다른 점들도 영 해결 다 본다 말입니다.
1: 맞죠.
0: 사돈이 같은 것도 해결되고 대변이 힘없는 것도 이렇게 보던 게 그것 증상도 나가지고 여러모로 그냥 발이 더 차서 개 여름에도 개 양말을 신고 입을 밑에서도 양말을 신고 잤는데 지금 그 증상이 다 없다 말입니다.
1: 맞죠.
0: 그리고 금번 여름에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냉면 먹어도 이롭지, 뭐 빙골 먹어도 이롭지, 여러모로 영도 다 말입니다. 이게 내 몸에. 그래서 우리 집에 아저씨는 좀나 조산에 왔다 갔습니다. 깨미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우리 집에서도 추위시에서 판단 말입니다. 그래 내게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 잡숴가라고 집에 있는 거 뭐 돈 팔고도 먹으려고 집에 있는 거 잡숴가라는데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잡쌌는데 우리 집에 분들 지금 이 혈압 조절이 안 영 잘 됩니다.
1: 맞아요. 예.
0: 영 몸이 추워서 감기 지나가고 하고 다 하던 게 그 증상도 다 없어지지.
1: 맞아요.
0: 그래 우리는 둘이 먹길래 걔가 한동 언제까지 한가?
1: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0: 마지막 날인가?
1: 예, 이제 번날 받았어요.
0: 이제 합동해야 됩니까?
1: 예?
0: 월급이 말일에 나와가지고
1: 2832-0666번에다 연결해 보십시오.
0: 거기다가 예. 그리고 우리 옆집에도 예, 내 이거 건념해서 그 집에서도 이제 한 그저 석달 채 처음에는 많이 아이 쌌답니다.
1: 예.
0: 많이 아이 싸가지고 소리는 어쨌든 여기저기 다 전연에 들어가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석달 한 답 쌌는데 용 좋다면 그 집에서도 열려서 가서 싸게 했답니다.
1: 예, 만약에 오늘 사시려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뭐 제품이란 예. 거는 또 예, 우리 지금 여름 제품이란 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나가면 또 어떤 주지 않고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제품을 내가 민비로 향수화를 한다게 되면 오늘 예, 2832-0666번에 연결하시고 사는 게 좋습니다.
0: 예, 2832-0666번.
1: 예, 예,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풍화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누군데 떨린 사람처럼 후두두 떨리던 게 떨리지 않습니다.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 심했는데 얼른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맞죠.
3: 전 발이에 그 딸의 바람이 일어나던 게 지금 딸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예. 뒤에서 소리 나던 게 소리 나지 않고 귀 잘 들리지 않던 게 지금 귀 잘 들린다. 선생님 손과 발이 차갑던 것은 그리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하십니다.
1: 맞지요.
3: 선생님이 이 약을 예, 좋다고 해도 지금 본인이 써봐야 진짜 효과든
1: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저는 예, 오늘까지 우리 활동하다가 약 있는 것도 계속 쓰다 연락하다가 대답받았는데 제 동생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병에서 효과가 내일 싸겠는데 연락하다가 싸겠는데 우리 활동을 줄 수 있습니까?
1: 2832-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예.
4: 예, 나도 동초하초 8분 먹고 있는데 하는 효과 보고 있습니다. 난 어제 좀 먹었는가 보니 이렇게 예. 가슴이 침침하면서도 원래 숨쉬기도 바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초 먹을까 이렇지 않을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입안이 마르면서 입술에 열이 자꾸만 나면서 입이 그 다음에 자꾸 쓰겁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이랬어요. 영 강고약 많이 먹었습니다. 물어보면 된다게 먹으면 한 며칠은 이렇습니다. 그다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이번에 동초 하초를 먹은 게 완전 이렇습니다. 완전히 그게 어디 간도 이렇지 않을까. 그 다른 약 먹어 아이 그렇던 게
1: 그러니까 좀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그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바르면은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 예 그래 해결 받을지 저는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4: 예. 섭외 찾아가지고 영 고생했습니다. 그 그때 내 정말 다른 약 먹었습니다. 그 어떤 얼굴이 모르겠다 나이스런가 한 게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먹었는데 아 이것도 해결됐을까?
1: 맞죠.
4: 아니 그래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보고요. 낮에도 그렇게 자주 보던 게 물수만 나도 처음 봐라고 이랬습니다. 이것도 이렇지 않을까. 그래고 고가병도 좀 이렇습니까 이렇게.
1: 맞습니다. 예.
4: 엉거리부터 내리절에서 야, 내 정말 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이, 간 것 같다. 이 너무 저리가 그렇게 바쁠까. 예. 간거약도 먹고 중이들의 아침도 맞고 했는데 어제 효과 없었죠. 그래서 며칠 그렇게 하더니 또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저희 몸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이거 어장님도 결한다까 이거 한번 먹어보자 먹는게 아 이게 정말 이렇지 않을까.
1: 맞습니다.
4: 야, 내게 이 약 정말 선택을 내가 잘했다고. 정말 이 약은 예, 먹어본 사람이고요 알지 정말 모릅니다. 내가 먹어볼까 예, 야, 이 약 확실히 정말 좋다는 거 내 믿겠습니다. 이 몸에 할 때 오늘 거지라 했지 않을까.
1: 맞습니다.
4: 이제 내 좀 약 있는데 좀 더 여러 가지 아자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동청아초 발효균분도 더 드립니다.
4: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4: 예.
3: 어이 어제 일이 안 나.
4: 네. 얘기를 하십시오.
2: 말씀하세요.
3: 예.
4: 얘기를 하십시오.
3: 예. 우리 등초 하초를 싸겠는데.
4: 예.
2: 네. 말씀하세요.
4: 무슨 병이 있습니까?
3: 예.
4: 무슨 병이 있습니까?
3: 아 무슨 병 있는가?
4: 예.
3: 어이 저기 내일 이래 일어나서 이래. 술 잡은 인사 먹고 쓴다 가만히 자고 있으면 운동해서 그 다음에 이래 걸는데 무슨 일보다 한 열 배가 걷겠는지 그래서 그렇게 걸습니다. 지금 걸지 못한다.
4: 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걸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예?
3: 걸지 못하고 예.
4: 예.
3: 그 다음에 우리 아저씨는 또 우리 아저씨도 이거 같이 먹자고 그랬는데
4: 그러십시오. 어쨌든 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예, 예. 오상육부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된대. 적게 많게 경하게 중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대.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한 가지하고로 예, 오상육부를 다 치료하는 이런 약인데 지금 골가병을 해서 잘 걸지 못한다지 않습니까?
3: 예.
4: 예, 하나는 예, 일반적으로 우리 밤을 자고 나게 되면 예,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서 조금 일어나서 활동해야 조금씩은 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골가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데 경추에 문제가 있거나 요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 일반적으로 예. 우리 좌골신경통이랑 오게 되는데 엉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다리 외측, 신다리 뒤측, 작은 다리 외측을 해서 발끝까지 그 동통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좌골신경통으로 온 분들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골가에 나타나는 그 원인이라는 게 신장 콩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앉았다 일어날 때 오곡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먹을 쥐다 놨다 할 때 잘 되지 않거나 밤중에 어떨 때는 쥐랑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비장.
3: 우리 아저씨에 예. 몇 번 쥐 딱 올라왔는데.
4: 쥐랑 올라오죠. 맞습니다. 그건 이 비장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다니 이런 공로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내가 골가병을 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던지 간에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우리 아저씨 이래 참 손이 안 빡쓴다.
4: 열이 난단 말입니까?
3: 예, 지금 빡쓴다. 가봐서 이래 지금은 정말 지금 빡쓴다.
4: 일반적으로 우리 심장병 있는 분들이 예. 심장에 이런 게 병이 오게 되면 열이 납니다. 그러면 손발에도 열이 나게 되는데 그 하나는
3: 심장
4: 예 심장병 땀이 몹시 나죠. 땀이라는 건 또 이 심장액입니다. 그건 너무 많이 흘려도 되고 또 그 어떨 때는 또 내가 너무 안에 흘리자 해도 좋지 않은데 근데 우리 땀이라는 게 심장액입니다. 그 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심장에 비대량 오게 되는데 심장병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쓰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싼 다음에 두 분 다 예, 요 우리 삼복지간 있지 않습니까? 요 예. 삼복지간에는 예, 겨울에 얻은 병을 요 삼복지간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사게 되면 두 번 지시하십시오. 예?
3: 예.
4: 아침에 다 두 분 다 아침에 두 봉지씩 하고 그다음에 요 그 삼복이 다 지난 다음에 우리는 증상들 좀 괜찮아진다. 그 때문에 다시 전화에 참여하시고 예. 그 증상에 따라서 제가 조절해 주겠다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지금 싸게 되면 오늘 우리 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예. 이 83-0666번에다 연결하면 예. 우리 예. 우리 활동할 때 약도 많이 드리고 지금 여름 계절에 쓰는 이런 제품들이 중앙 테레비에서랑 예.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제품이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 네.
4: 알아들었죠? 예.
3: 예.
2: 네.
4: 그래서 이
3: 그리고 저기 이 내 허리를 해서 이래 아마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같아.
4: 맞습니다.
3: 이제 예, 치료 될까?
4: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요추간반 돌출하거나 요추간 협착이 오거나 예? 허리에 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 응심을 해서 다리로 내려갑니다. 다리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기 때문에 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걸지 못한다지 않습니까?
3: 예.
4: 이게 원인은 허리에 있습니다. 이런 허리병을 같이 치료해 줍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내가 골과병으로 어느 병이든지 간에 그 원인을 추적해서 예. 치료해 주기 때문에 꼭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십시오. 예.
3: 예.
4: 2832-0666번에 지금 인차 전화하십시오.
3: 예.
4: 예. 건강하시고.
3: 그리고 저기 예. 다른 길약과의 거기서 네. 한가 지금?
2: 모르겠습니다.
4: 2832-0666번에다 예. 물어보십시오.
3: 예.
4: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예. 말씀 주시죠.
4: 예, 지금 그니까 우리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물을 복용하시고 좋아진 분들 많게 된데 우리 변비란 것이 하나는 위에 열이 있을 때 지금 어떤 분들은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비에 위에 열로 인해서 변비가 생겼을 때 나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가 좋지 않고 그리고 균이 평형이로 되어 있다는 균이 우리 그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충하초 발효기물 쓰게 되면 우리 알파 분해매 예,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또 담낭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뜨겁다는 분들은 담낭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통이란 것이 단지 비상위뿐이 아니고 간 담낭, 소장, 대장 이 소화기 통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알파 분해매 작용을 해서 우리 소화기 통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300억 개의 요이꾼의 작용을 해서 내가 변비로 고생하신다거나 설사로 고생하신다는 분들 설사랑도 많이 하는 분들은 비장이 양육한 분들입니다. 몸이 찬 분들 예?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거 먹게 되면 역시 설사랑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모두가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물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동청하초 발효기물은 지금 우리 그 인체의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통로를 열어준다는 거는 막혔던 부분을 이런 걸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제가 삼복지간에 지금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치료하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에는 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 그 통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기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생명통로를 열어주는데 도움을 빨리 줘서 전신이 혈액순환이라든가 내가 음식을 먹어서 내려가지 않는

0: 있다거나 동통이 있다거나 이거 다 막혔기 때문에 경락을 열어줘야 동통이라는 것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우리 방송에 참여한 분들 보게 되면 제가 그 동청아조 발효금을 두 봉지를 복용하시라고요. 삼복지가만 했는데 지금 뭐 내가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없기 때문에 제가 반복으로 그냥 얘기 드는데 이 삼복지가만은 꼭 두 봉지씩 해줄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은 차이가 때론 세상을 갈라놓습니다. 0과 1의 간극처럼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하나가 더해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지금의 망설임을 용기로 바꾸는 순간 미래는 이미 새로운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듯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곧 우리의 미래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진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록은 가장 큰 인쇄 사진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바로 위대한 사진이라고 불립니다. 2006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한 폐쇄된 해병대 비행기 창고가 특별한 실험실로 변했습니다. 이 창고는 원래 F-18 전투기를 세워뒀던 곳으로 길이만 40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을 사진가 6명이 모여서 거대한 판홀 카메라로 바꿔버리는데요. 판홀 카메라 다들 기억하시죠? 연필로 종이에 바늘 구멍을 뚫어 빛을 통과시키면 반대편 종이에 상이 맺히는 원리를 말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무려 창고 전체 크기로 확대한 겁니다. 작가들은 창고 문을 모두 막고 안을 완벽한 암실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햇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천을 가득 펼치고 그 위에 빛에 반응하는 감광 유제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진 한 장이 완성됩니다. 크기는 가로 34m, 세로 9.8m, 면적은 웬만한 아파트 한 층을 다 덮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는 비행장과 주변 풍경이 거꾸로 뒤집힌 모습으로 담겼습니다. 사진은 결국 빛의 그림자라는 것을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스케일로 증명해 보인 것인데요. 이 프로젝터의 의의는 단순히 크기 자랑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예술과 과학 그리고 협업의 힘이 모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만들어낸 또 다른 기록을 만나봅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201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전경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일반적인 파노라마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바로 846기가픽셀 숫자로는 8460억 픽셀에 달하는 엄청난 해상도를 자랑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사실상 한 번에 찍은 것이 아닙니다. 무려 3만 장이 넘는 개별 사진을 세심하게 이어붙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이 카메라의 작은 시야들을 하나하나 겹치고 노출을 보정하고 색을 맞추고 이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합친 것이죠. 그 과정에만 해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록이 단순히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를 넘어 사진이 가진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보였다는 겁니다. 사진을 통해 도시 전체를 마치 지도로 펼쳐놓듯 담아낼 수 있고 확대하면 건물 창문 하나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관광, 도시 설계, 교육, 심지어는 과학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진의 무대가 바다가 된 경우인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진행된 수중 모델 사진 촬영입니다. 2024년 말 카나다의 사진작가 스티븐 헤이닝과 모델 시아라 안토스키는 플로리다 해안에서 무모할 만큼 도전적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 장소는 바다 밑 50m 가까운 심해, 오래전 침몰한 배가 가라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웃는 모델이 아니라 바닷속의 차가운 물,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곳, 산소통의 공기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델은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서야 합니다. 사진가 또한 두꺼운 장비를 짊어지고 호흡을 조절하며 셔터를 눌러야 하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수심 49.8m라는 깊이에서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전 기록보다 10m 이상 깊어진 수치였습니다. 단순히 기록 갱신을 넘어서 사진이 인간의 한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물속에서의 사진은 색도 달라집니다. 빨강은 금세 사라지고 푸른빛만 남죠. 그래서 조명도 따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잠수 전문가가 옆을 지켰고 촬영 시간은 철저히 제한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진가와 모델은 함께 도전했고 결국 인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명적인 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에 집중하는 대신 얼마나 많이 찍을 수 있느냐를 시험한 기록인데요. 바로 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헤드샷을 촬영한 사람입니다. 2024년 9월 나이지리아의 사진가 압둘라만 사이두가 도전에 나섰는데요. 그는 단 한 시간 동안 무려 897장의 헤드샷을 찍었습니다. 1분당 15장 꼴이니 셔터가 거의 쉬지 않고 눌린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무 사진이나 찍었다고 기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굴이 분명하게 보여야 하고 초점이 맞아야 하며 빛도 제대로 잡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진 품질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죠. 이 도전을 위해서 그는 조명을 미리 세팅해 두고 모델들이 줄을 서서 순서대로 들어와 빠르게 포즈를 취할 수 있게 동선을 짰습니다. 마치 공장 라인처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죠.

네, 여섯 번째 기록은 조금 색다른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예술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과학 연구 현장에서 만들어진 기록인데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합성 디지털 이미지입니다. 2010년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의학센터의 분자세포 생물학 연구팀은 현미경으로 얻은 수많은 세포 이미지를 합쳐 거대한 컴파운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세포 단위의 이미지를 정밀하게 맞추고 색상과 초점을 보정해 하나의 초고해상도 그림을 만든 것이죠.

이 과정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수천 장의 이미지가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고 그 파일 크기만 해도 일반 컴퓨터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결국 슈퍼컴퓨터와 특수 소프트웨어가 동원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사진이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 디지털 이미지가 과학의 눈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세계가 사진 기술을 통해서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진 것이죠. 과학과 예술, 데이터와 이미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특별한 기록입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사진에 관한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단 한 번의 선택과 단 한 걸음의 움직임은 끝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데요. 멈춰서 있는 자리에서도 마음만은 앞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향한 용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단단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웰.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0: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우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사령이야, 사령이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0: 김우래는 더 듣고 있기 거북해서 겸연쩍게 물었다.
2: 여러분, 뭘 구경하고들 있습니까?
3: 누군누구예요? 수마사령이죠? 네?
0: 한 여학생이 키득키득 웃으며 대답을 했다.
2: 수마사령이 어디 있다고들 그러십니까? 아니, 벌써 다 알고들 왔는데 왜 그러나? 바로 자네지, 어?
0: 한 노인이 말했다.
2: 저기 저 높은 성벽을 어제 훌쩍 뛰어올랐다면서요. 에?
1: 저렇게 높은 담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0: 그러자 몇 사람이 다투어 말했다.
2: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령님, 그 수마를 불러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철갑옷도 있잖아요. 총칼이 절대 못 뚫는다는 철갑옷 말입니다.
0: 김우래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흙이 잔뜩 묻은 군복을 당겨 펴면서 난처하게 웃었다.
1: 보십시오. 이것이 제 철거봇입니다.
2: 하하하, 농담도 잘하십니다. 군사 기밀이라 알려지면 안 되나요?
0: 모이던 사람들은 홍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척 궁금했다. 김우래는

공군 전사들이 인민들을 만나면 늘 하던 이야기를 한바탕 쏟아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준이의 민중들은 주왕종대 입성을 뜨겁게 맞는다. 두 대장쟁이와 동료들의 폭죽 소리는 특유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역사는 여기에서 중요한 장막을 열어젖힌다.

준이는 꽤나 오래된 도시였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폐국이라 불렀고 서한 때에는 장가라고 했다지만은 너무 먼 옛날 일이라 고증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라 당나라 때 이름을 낭주, 파주라고 차례로 고쳤는데 좀 이름은 날렸지만은 한적으로 밀려난 벼슬아치들이 거쳐가거나 귀양을 오던 황량한 동네였다. 대신으로 이름이 높은 리백이 귀양을 간 야랑국도 준이와 멀지 않은 동자현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대로 말하면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이르는 100년 사이에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준이는 지금처럼 제법 큰 도시가 되었다. 준이의 옛성은 다 쓰러질 듯 낡았지만은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홍화강, 봉황산 같은 산봉우리들이 마치 두 팔을 벌려 도시를 끌어안고 있는 듯하였다. 맑고 푸른 강물이 도시를 감돌아 흐르는데 상강이라고도 하고 부용강이라고도 했다. 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돌다리 양쪽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성에 들어서는 주왕종대를 맞았다. 귀주 군대의 진절머리가 난 준이 시민들은 홍구를 맞으며 어렴풋이 희망을 품었다. 공군 전사들로 말하면 전에 자그만 도시를 지날 때에도 굉장히 기뻤으니 강사를 떠난 뒤로 처음 발을 들여놓는 큰 도시라 저절로 흥이 났다. 그래서 군인 풍모에도 신경을 써서 차림새를 깔끔하게 했더니 제법 위풍이 당당했다. 다리 어귀에서는 이따금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죽이 터지었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흥겨운 분위기는 한껏 더 달아올랐다. 폭죽을 꽃불이라고 하는 고장도 있다지만 귀주 사람들은 화포라고들 했다. 무라고 부르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데는 충분했다. 그런데 오늘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미리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한 듯했다. 다림목에 들어서는 무대가 바뀔 때마다 퉁탕퉁탕 폭죽이 신나게 터지었다. 낡고 너저분한 옷을 걸친 검실검실한 사내들이 높다란 대나무 장대 끝에 저마다 긴 폭죽을 하나씩 걸고 서 있었다. 열 사람 남짓한 사내들은 새하얀 니가 다 드러나도록 벙그레 웃으며 준이로 들어서는 홍군을 맞았다. 주왕종대가 다 지나가고 환영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다리목에 모여서 서성거리었다. 마침 다리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련장 김우래가 사내들을 보고 물었다.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서른 살 남짓 돼 보이는 훤칠한 사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장관을 맞으러 왔습니다. 장관이라니요? 김우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어느 장관 말입니까? 주덕과 모태동이 맞습니까? 저런, 벌써 지나간걸요? 김우래가 알려주었다. 좀 전에 더부룩하는 머리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 바로 모태동 주석입니다. 저 종사령은 여러분한테 손까지 흔들었는데 못 봤습니까? 그러자 원숭이처럼 바짝 마른 소년이 까불까불

0: 입을 기어들었다.
1: 맞아요, 맞아. 아까 50살쯤 되는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밥 지는 병사처럼 되게 맘씨 좋게 생겼던데요.
0: 이런 참, 아직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장정이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면서 대나무 장대를 흔들었다. 장대 끝에서 기다란 폭죽이 그때까지도 흔들거렸다. 그래서 이 폭죽도 남겨두는데 말이야. 김우래는 그 열정에 놀라워 물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1: 모두 석탄을 캡니다.
0: 소년이 짓궂게 웃으면서 말을 보태다. 이건 절대 남을 속일 수 없는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마다 새까만 얼굴에 흰 저고리를 입었는데 어깨에 삐죽이 나온 손뭉치마저도 검은색이었다. 손이는 30살쯤 된 장정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1: 이 두 사부님은 대장장입니다. 이분이 앞장을 서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0: 김우래는 그 대장장이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실팍하고 튼튼한 몸집에 눈이 억실억실 이래는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듯 노련하고 침착해 보이었다. 그는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담담하게 웃기만 했다.
2: 이 고장에 토호나 지주들의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홍구를 마중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이야 홍구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제정신이 아닌걸요.
0: 두 대장쟁이가 경멸하듯 웃으며 댓글을 했다.
2: 맞아요. 홍군이 온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을걸요.
0: 원숭이처럼 마른 소년이 또 말을 가로챘다.
1: 우뜸 가는 부자는 사촌으로 도망을 가고 보금 가는 부자는 귀양으로 도망을 가고 시골 지주는 산골로 도망가버렸잖아요. 지주가 저를 보고 리 소후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공산당한테 잡히면 죽어. 코 베고 눈 도려내고 심장을 파내간다고 라고 하길래 겁이 도록 났지요.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제가 석탄을 캐 돈을 벌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부자들은 다 출행랑을 놓았지요. 가게들도 죄다 문을 닫았고요. 제가 찻집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더니 찻집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두 사부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대뇌했지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후 왜 그렇게 당황해하나? 그래서 제가 홍구리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너온다던데 어쩌면 좋아요 하니까 두 사부님이 저를 끌어당겨 앉히고 나서 물었어요. 소후 집에 방이 몇 개나 되나? 제가 예? 저야 집도 철도 없이 얹혀 사는 신세인 줄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가 또 묻잖아요. 땅은 얼마나 되나? 제가 말했지요. 별 희한한 걸 다 묻네. 땅 있으면 못하러 주네 왔겠어요. 그러자 두 사부님이 또 묻는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면 그럼 돈은 있겠지? 그래서 제가 두 사부님 지금 이 가는 병이 묘적 꼬마와 농담 따먹기 하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왜 석탄이나 캐면서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까 그제야 두 사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됐네.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뭐가 무서워? 홍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길지 않아? 그 말에 제가 솔깃해서 무슨 좋은 일이냐고 그러더니까 글쎄 홍구놈에는 세상이 엎어진대요. 지주들 땅도 다 빼앗아서 우리들한테 나눠줄 테고 옷이랑 양식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이런 누대기도 어찌 겨울을 나겠나? 홍구려면은 자네한테 새 속옷을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부님이 하하하 웃길래 저도 따라 웃었지요. 금방이라도 새 속옷이 생길 것 같더군요. 두 사부님은 탄광 사람들을 모아 폭죽을 사서 홍구려면을 함께 터뜨리자고 했어요.
2: 그래서 오늘 드디어 폭죽을 터뜨렸군요. 그런데 다 터뜨리지 못했지요.
0: 두 대장장이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러면서 채 터치지 못한 폭죽이 걸린 장대를 흔들어 보였다.
2: 그럼 소비트가 새로 설 때 터뜨리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0: 김우래가 고개를 들어 해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2: 여러분 오늘 우리 연회 가서 함께 점심이나 드시죠.

0: 마침 돼지를 잡았거든요. 사람들은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리한다. 김우래가 두 대장쟁이를 꽉 잡아 끌고 앞서서 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뒤를 따랐다. 준희씨 한가운데는 옛 도시와 새 도시를 가르는 부용강이 흐르고 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두 도시를 이어지고 있었다. 새 도시는 태평천국 말기의 관료며 지주 부유한 상인들이 묘족과 한족 봉기구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리는 모두 옛 도시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구 리덕과 군사위원회 본부에 있는 주울래, 주덕, 유백승은 옛 도시에 머물렀고 모태동 왕가상, 장문천은 새 도시에 묵기로 하였다. 세 사람은 작은 산날에 새로 지은 2층 건물의 숙소를 정했다. 이튿날 모태동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다. 왕가상은 하룻밤 쉬고 나서 위생병이 갈아주는 약을 붙였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산강을 건넌 뒤 진군 방향을 두고 다툼이 생겨 전투를 하면서도 행군을 하면서도 내내 논쟁이 그치지를 않았다. 그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정치국 회의를 열기로 여평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는 데다가 싸움이 치열해서 적당한 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정치국 회의를 열 때였다. 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터였다. 왕가상은 천천히 층계를 내려가 장문천의 방에 이르렀다. 장문천은 두터운 안경을 쓴 채 책에 파묻혀 있었다. 일찍이 작가가 되어 소설을 쓰고 논평도 써낸 장문천이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신문 편집을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왕명 받고 왕가상과는 동창이었다. 비록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을 단 모자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처럼 학자던 분위기가 물씬 풍기였다. 왕가상이 들어오자 장문천을 올려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1: 가상이 상처가 좀 어떻소? 오강을 건너고 나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0: 이렇게 대답을 하며 왕가상은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클라우제위츠의 전쟁론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1: 지금 책이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국 회의가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0: 장문천은 뭔가 생각나는 듯 말을 했다.
1: 지금 설악이 한창 귀양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작자는 우리를 쫓아오는 것보다 귀양에 더 관심이 있을 거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다그쳐야. 얘기할 준비는 벌써 다 했군요.
0: 왕가상이 웃으며 말했다.
1: 물론이지. 나는 우리 당원들의 자세가 민주적이 한다고 생각하라. 민주란 바로 서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지난번 광창 전투를 망쳐놓았을 때 말이요. 내가 별로 날카롭지도 않은 의견 몇 마디를 내놓았을 뿐인데 박구가 나를 불리한 오브 같다지 않겠어.
0: 그 말에 왕가상이 큰 소리로 웃었다.
1: 참 나는 그 회의에 빠져들었지. 그런데 박구가 왜 동지를 불리한 오브라고 그런 겁니까?
0: 장문천은 그때 기분이 되살아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1: 내가 광창 전투처럼 억지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큰 손실을 입고 광창마저 잃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박고가 대뜸 그건 불리한 오부의 기회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견이 불리한 오부가 1905년 러시아 노동자들의 무장폭동을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찌 거기에 빗대어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왕가상이 말했다.
1: 하긴 우리 당에는 나쁜 습관이 있어.

비슷비슷하면 기회주의다, 우경이다 하면서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버릇 말이죠. 마치 자신은 늘 원칙대로만 하는 것처럼. 아무튼 난 그때부터 박고와 점점 멀어진 것 같소. 장문철이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종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동도 내쳐서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장편 소설 대장정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 코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반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또 반소리 남도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분위기가 예. 좀 사뭇 달라지는데요.
1: 아, 그렇죠. 예.
0: 또 우리 그 10대 소녀들이 함께한 자리라.
1: 예.
0: 예. 새롭게 또 두 분이 오셨어요.
1: 예.
0: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아유. 그 젊음의 활기로 찬 10대들 보니까, 아, 이 10대 소녀들. 나의 10대 는 어디 갔지? 예.
1: 그렇죠.
0: 그렇게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좀 멀었죠. 10대 는 어디 갔을까?
1: 지금도 너무 고우시고 네. 너무 활기차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0: 그럼요. 네. 그 오늘 이쁜

0: 학생들이 예. 오셨어요.
1: 예.
0: 자, 학생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 안녕하세요. 연변유 중학교의 고중 3학년인 리나입니다.
0: 리나 학생. 리나.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변대학에서
0: 소리 좀 높이. 반소리 어쩌로 인사를 하세요. 네. 네.
3: 6년제인 안지연입니다.
0: 안지연.
1: 6년제.
0: 네. 아, 근데 네. 고중이라고 했어요?
1: 그렇죠. 고중이죠. 예, 예. 초중부터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0: 에에.
1: 그래서 저 지연이는 그때 이제 초중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초중 1학년부터 지금 쭉 이어서 왔으니까 이제 6년 이제 4학년이 된 거니까 고중 2학년이 된 거지. 1학년 된 거죠. 고중 1학년이
0: 된 그렇네요.
1: 거죠. 그렇죠.
0: 아. 예. 그럼 다 전부 다 박수현 선생님의 제자들이죠.
1: 예, 그렇습니다.
0: 아유, 우리 그 전공 학생들이 이렇게 10대 소녀들이 반소리를 어떻게 좋아했는지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좋아하게 됐나요?
2: 네. 인터넷에서 반소리하는 모델을 보고 되게
0: 소리 높게요.
2: 네, 좋아하게 됐습니다.
0: 인터넷에서 반소리 무대. 박소윤 선생님 무대 보셨어요?
2: 네.
0: 오, 롤모델 됐네요. 안지연 학생은요?
3: 저도 선생님 무대 보고
0: 좋아하게 됐나요?
3: 되게 멋진.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사실 그 10대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 예. 힙합이나 뭐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근데 판소리를 이렇게 좋아하기까지는 정말 예. 너무 좋아해야만 이런 판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어려운 소리기 때문에
0: 대단하죠.
1: 네. 정말 기특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0: 네. 예. 왜냐하면 판소리나 민요든 연륜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10대든 그런 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1: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어려운 것만큼 또 그만큼의 그렇게 열정이나 애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0: 네. 네.
1: 제가 가르칠 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좋아서 그 소리에 대한 매력을 알 때 그래서 아 그래서 이 판소리가 그렇게 많은 그 명창님들도 그렇고 고되고 힘들긴 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굉장한 매력이 있으니
0: 네.
1: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거를 또 저도 그렇고 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 직접 지금 알아가고 있는 더 네,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0: 그러게요. 우리 연변 라디오 방송 예. 플랫폼을 통해서 예. 전통 판소리 문화를
1: 그렇죠.
0: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1: 예.
0: 또한 전공자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1: 예.
0: 또 오래된 우리 민족예술이 낡은 유산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로 다가가
1: 예.
0: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한층 끌어올리고
1: 예.
0: 판소리 전승의 길에
1: 예.
0: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3: 네.
0: 아니, 근데, 판소리 하는 학생 치고, 그 옆에 윤소모 학생 제일 처음에 올 때,
1: 예.
0: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네. 판소리 하는 학생들은 좀 그, 뭔가 이제 기가 있다 이러죠.
1: 아, 그렇죠.
0: 네, 오늘 이 학생들은, 예, 알겠습니다.
1: 네.
0: 네. 아주 수줍게 얘기하시는데, 할 수 있겠죠?
3: 네.
0: 네. 네. 아, 근데, 우리 환영식을 한번 해보실까요?
1: 환영식을 한번 할까요?
0: 네.
1: 네, 예, 예.
0: 아, 그러면 좋죠. 자, 이 네. 학생들은 네. 보통 그 소리해라 하면은
1: 네.
0: 절대
1: 네.
0: 주둑이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네. 하라고 하면 아마
1: 네.
0: 처음부터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니까 네. 수줍겠죠.
1: 생방이니까
0: 네.
1: 오기 전부터 까지는 굉장히 즐겁다가
0: 네.
1: 갑자기 이제 방송국이 가까워질수록
0: 네.
1: 좀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이제 대문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입을 닫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 역시 생방송에 이런 또 묘미가
0: 네.
1: 있구나.
0: 네. 네. 자, 여기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기량을 닦아보시고
1: 그렇죠.
0: 저 우리 뒤에 학생분들은
1: 예.
0: 긴장해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1: 예, 그렇죠.
0: 이런 무대를 오히려 더 많이 즐기시거든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예. 자, 우리 그 후배 저 여기서 꼬맹이가 누구죠? 꼬맹이부터
1: 네.
0: 해볼까요?
2: 네.
0: 아, 그래요. 네. 판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판소리. 제일 꼬맹이라서
0: 네.
1: 저희 제자 중 제일 막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키는 제일 큰데 제일 막내예요. 아직은 판소리는 아직 잘 그 아직 제가 접하기는 많이 안 했고 남도 미녀 정도로
0: 아, 그래요?
1: 많이
0: 네.
1: 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0: 네.
1: 합동으로 준열이랑 정도를 한번 좀 해볼까요?
3: 네.
0: 예. 좋죠.
4: 아리야.

0: 맛이
1: 너무 긴장한가 봐요.
0: 맛이 그냥 그 네. 남도의 그 뭐라고 된장으로 말하면
1: 하죠.
0: 네, 부수한 된장국 네. 맛이네요. 너무 네. 잘하셨어요. 아우 네. 참 너무 감동이에요. 10대가 이렇게 깊은 예. 맛을 내기까지 예.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해와야 할지 판소리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열심히, 잘하셨어요. 고맙니. 안지영 학생의 노래로 들어봤고요.
1: 예.
0: 자, 그리고
1: 미나는 그래도 조금 더 지은이보다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배운 시간이 좀 있으니 네. 제가 춘향무침 나오는 대목을 오. 배웠잖아요. 그 앞에 부분이라도 살짝 이렇게 해서 배운 지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반소리의 그 부분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1: 자, 그때요.
2: 그때요 춘향무침은 우물색도 모르고
1: 그러지.
2: 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3: 시고.
2: 울음이 지장차기 이뤄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든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그러지.

0: 나온다.
1: 제
0: 다 춘향 방영 장 앞에 담만히 올라서
1: 그러지
0: 귀를 대고 들으니 청년 한 이별이로구나.
2: 얼씨구

0: 조상도 어셔운디 제 조상이 웬 말이냐
1: 시고
0: 다상 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겨누며

0: 뽑을 것 같아가지고 긴장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도 네. 예, 사실 어제까지 제가 오늘 와서 생방송에서 소리를 한 자락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1: 아.
0: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반드시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긴장하긴 했지만
1: 네.
0: 예,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1: 그래도 전혀 긴장감이
0: 예,
1: 긴장감을 저희는 못 느꼈고
0: 긴장한데 하물며 예.
1: 네. 자. 그럼요. 아예 네. 준비를 그냥 단단히 하는 것보다 평소에 이렇게 네, 갑자기 제가 갑자기 박소연 선생님한테 뭘 네. 불러주십시오 하고 깜짝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0: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1: 예. 네. 그러면서 여러분은 네. 그 평소 실력이 다 보여지거든요. 아, 평소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부르다 보니까 괜찮잖아요.
0: 아이,
1: 네.
0: 굉장히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1: 자 이제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자들은 전공자들의 소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선생님이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시잖아요.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판소리를 더 많이 또 부르고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네, 화이팅 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네. 이 스튜디오가 너무 활기차 넘쳐서,
0: 예.
1: 네. 우리가 수군가중 안에 이별 대목을 배우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네. 지금, 예.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한꺼번에 다 내려가서 훑어 예. 가다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거 다 끝난 줄 알고. 예, 끝나지 않았어요.
0: 그렇죠. 예. 네. 어려운 대목이죠.
1: 네네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렇게 빨리 끝나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1: 그럼요. 네. 네.
0: 아늘이 부분부터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 가실까요?
1: 네.
0: 높이 높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네. 조건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야.
2: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0: 약을 구하러 가는 니.
3: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봉배 싸우리까?
3: 무슨 봉배 싸우리까?
0: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3: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3: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내 이미 알았거니와
3: 내 이미 알았거니와
0: 뭐였죠?
1: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1: 네가 세상을
0: 간다 허기로
3: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3: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3: 잠깐 만류하였구나.
0: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여기도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짐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변환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지금 안일이를 하시는 지금 그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었을 때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었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어서 하는 습관을 꼭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간다면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배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짐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변환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이렇게까지 이어서 하는 습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3: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0: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배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3: 잠깐 만류하였구나.
0: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시고 심실로 돌아와
4: 부인의 손길 잡고
0: 허는

0: 상상은
1: 할말없이 그렇죠.
2: 재편하는 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1: 좋으세요.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아까 내 이미 알았지만은을 저희가 배울 때는 내 이미 알았거니와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설은 알았지만으로 돼 있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 네. 그 부분을 꼭 수정을 해서 알았지만으로 우리가 통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2: 알았거니와 이렇게
1: 알았지만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너무 좋으세요. 아들이 괜찮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인에게 매였어. 그렇죠? 별주분 마누라가 자
0: 별주분 마누라가
1: 마누라가
0: 마누라가
1: 지금은 마누라가 그리고 놀아오시죠. 그러면 마누라가 이러고 가가 끝소리가 호흡이 빠져버리면 뒤에 아장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주분 마누라가 가 이렇게 걷어주셔야 아장 걸고 나오더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소리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호흡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게 적게 최대한 적게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마누라가 가 이렇게 안 풀고 마누라가 가 이렇게 머금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별

열심히 하셨는데. 아, 할 때. 제가 이런 동작을 좀 많이 하죠. 아구성이라 그래서, 아, 장이 아니라, 아, 이렇게. 아, 장.

0: 보세요. 고! 빠지셨죠, 호기. 입으로 빠지셨죠. 입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고! 그리고
1: 고!
0: 그렇죠. 그리고 끊어주시고 나오더니 나오더니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나오더니도 나오더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대로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리 여보나리
0: 보세요. 여보가 보 풀리지 않게 배심을 단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1: 여보나리 여보나리
0: 리 막아주세요. 리 아니고 리
1: 리.
0: 막아주세요. 호흡으로 막아주세요. 리. 가 아니라 리.
1: 리.
0: 그렇죠. 그대로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좋으세요. 뭔가 슬픔의 계면이기 때문에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직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넓게 쓰세요.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오
1: 웬 말이오
0: 좋으세요? 지금도 웬 말이오 하고 푸시죠. 웬 말이요 요 맺어주세요. 자,
1: 웬 말이오
0: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잘하셨습니다.

0: 하고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위 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위수 파과 파도 파 하고 입을 걷어주셔야 돼요. 파과 이렇게 지금 하시거든요. 위수 파과 항 이 마침을 들으시고 깊은 우리 자 위수 파과 항 그렇죠.
1: 깊은 우리
0: 깊은 윤 다시면 딱 들어주세요.
1: 깊은 우리
0: 그렇죠. 듣고 가십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받침은 꼭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깊은 우리
1: 깊은 우리
0: 지금은 깊은 우리까지 오셨어요. 깊은 들어주세요. 자 깊은

0: 앙주.
1: 앙주.
0: 완전히 물어주세요. 앙, 아니고, 앙주.
2: 앙주.
0: 마주, 떠. 마주, 떠. 좋으세요? 지금은, 떠. 점이죠? 점은 절대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마주, 떠. 죠? 마주, 떠. 이렇게 꾸기거나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마주, 떠. 자. 마주, 떠.
2: 맞존또
0: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맞존
2: 맞존

0: 정산 가신다니 빨리 정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왠지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곳이 있네. 너무 길었나요?
1: 지난번에 다 이 부분은 배웠죠?
0: 다 배웠었죠.
1: 네,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그래도 쭉쭉 다 이제 빨리 그래도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만리정산자
2: 만리정산
0: 가세요. 만리정 정 호흡을 빼지 마시고 만리정산 계속 가지고 가세요. 호흡을 빼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0: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자,
1: 언제 와요?
0: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그렇죠. 잘만 하시네요. 네.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에서도 어디였죠? 별일 난데 이렇게 떨어지면 이미 늦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미리 별일 난데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했던 것처럼 여기도 떨어지는 목이기 때문에 언제 와요 나만 몰래 듣는 사람 몰래 나만 알아서 먼저 내려와 주세요. 예, 언제 와요? 자,
1: 언제 와요?
0: 그렇죠. 가기는 가되
2: 못 입고 가는 것이니.
0: 그렇죠. 근데 저기 다 입고 가신 것 같은데요. 너무 해맑으셔서 예, 가기는 가되 미련이 남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해맑으세요. 너무 해맑으세요. 예,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엘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 잘 갈게요. 이런 느낌.

0: 믿습니다.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자,
1: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0: 그렇죠. 네.
1: 네.
0: 그렇죠. 끝마침. 네.
1: 네.
0: 그렇죠. 무엇을 자?
1: 무엇을
0: 그다지?
1: 그다지.
0: 저세요? 그다지의 다가 점이죠. 점을 절대 깔아서 내지 않습니다. 점은 그다지인데 지금은 그다 점이니까 뭔가 좀 아래로 많이 밀어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다지
1: 그다지
0: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못 잊어요. 저이요. 저이요로 가셔야 돼요. 못 잊어요가 아니라 못 잊어이저이요. 자,
1: 못 잊어요.
0: 그렇죠. 당상학발.
1: 당상학발.
0: 늙은 모친.
1: 늙은 모친.
0: 저석.
2: 저석.
0: 그렇죠. 저석. 격받침을 들어주세요. 막아주세요. 저석.
1: 저석.
0: 공대를.
1: 공대를.
0: 공이 또 점이죠. 점이죠. 점일 때는 절대 깔지 않습니다. 절대 공. 구기는 게 아니라 공.

0: 지금은 장헌 중성 이렇게 나한테 갖고 오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장헌 중성 쭉쭉 펴서 장헌 중성 펴주세요.
1: 장헌 중성
0: 초장사직을 초장사직을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저희요. 저요가 아니라 저 이 이를 넣어주세요. 이라는 발음 하나 더 넣어주시면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교정. 자.
1: 교정.
0: 먼저 중계 중계 잉 받침을 먼저 하지 마시고 교정. 교조까지 할게요. 잉 받침 안 먼저 발음 안 합니다. 교조
1: 교조
0: 저세요. 자꾸 잉 받침이 들리던데. 교조
1: 교조
0: 저세요.
2: 중 아니고 중이
0: 중. 아니라 중 중까지만 할게요. 교조까지
1: 교조
0: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너무 좋으신데 팁을 드리자면 교조 후를 한번 떠서 올라가세요. 교조가 아니라 교조. 자
1: 교조.
0: 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조
1: 교조
0: 오 그렇죠. 젊은
1: 젊은
0: 절도 젊은 하면 호흡이 빠지죠. 입으로 입으로 빠지지 않게 호흡이. 젊은 아니고 젊은
1: 젊은
0: 아내
1: 아내
0: 아내 맺어주시고
1: 아내
0: 힘 풀지 마시고 절행
1: 절행, 절행.
0: 잉 받침 들으시고 지사를
1: 지사를
0: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아이고 잘만 하시네요.
2: 다 배웠네요.
0: 예, 잘 배웠습니다.
2: 오늘 시간 어때요? 괜찮죠?
0: 괜찮으신가요?
2: 네.
0: 너무 어려우신 그

0: 그 어렵기는 합니다. 연애 네. 과정이 아주 야금야금 어렵거든요.
1: 그렇죠.
0: 막 그렇게 힘이 많이 들거나 겁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2: 김계정 씨하고도 이번 시간에 네. 너무 많이 다릅니다.
1: 많이 달라요?
0: 새로우세요.
1: 네.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그 판소리를 지금 네. 우리가 그 사실은 욕심을 안 부리면 네. 그냥 두 구절만 배워도 되는데 네. 우리가 박소연 선생님 워낙 욕심 많으셔서 한 구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다 갔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다 배우는 했어요.
0: 예.
1: 근데 우리가 천천히 또
0: 예.
1: 풀트면서 가면은 괜찮아요.
0: 예. 전반 시간이 다르시고 또 오늘 또 오시니까 또 새롭죠. 그 시간이 반복이 되면
1: 네.
0: 됩니다.
1: 그럼
0: 판소리는 그게 힘, 그게 매력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잘 좀 배워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근데 너무 정말 이 10대들 보면서 야, 이거 이런 어려운 소리를 어떻게 전공을 선택했지?
0: 네.
1: 그냥 그 감탄이에요. 정말 열심히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0: 네. 하다가도 저희 네. 저도 하다가도 너무 좀 안 되거나 할 때가 많거든요. 판소리가 어렵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쉽게 하지 왜 이렇게 판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농담으로 하면
1: 네.
0: 또 그러면 또 아 근데 또 하겠다고 그, 또 의지가 또 대단합니다.
1: 네. 네. 근데 일단 판소리를 배워보면 네. 정말 소리 그 빛깔 네. 또 내는 그 여기 식임체에 보면 네. 너무 묘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사설이 정말 소리 이면에 굉장히 아장거리고 나온다라는 요 한 가지 단어만 봐도 네. 아장거리고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아장이 두 글자대로 그냥 아장거리고 나온다가 아니라 아장거리고 네. 나오더니 네. 그래서 그 형상이 정말 그렇게 아장거리고 나오는 형상이 있게
1: 네.
0: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르신들이 지혜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아유. 그리고 판소리 맛은 뭐라고 한마디로 다 결정 짓기가 어렵죠. 근데 네. 끈적끈적하게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 특징만은
0: 네.
1: 여기에서 유일하게 또 꼽을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정말 다 끈적끈적하고 그 모든 것이
0: 네.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그렇죠. 전개하는 그 힘이 네.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매력 있어요. 야, 벌써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또 빠르죠.
0: 와, 너무 빠릅니다.
1: 오늘 잘 배웠죠, 여러분?
0: 네. 얼굴 너무 어두운데요.
1: 네. 아유, 어려워도 저는 그래요. 그 우리 방송을 듣고 판소리를 배우시는 분들도
0: 네.
1: 그냥 오늘 한 가지 그 이 식임체를 배워도
0: 오.
1: 엄청 대단한 거예요.
0: 그렇죠.
1: 예. 네.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규중에
0: 규중.
1: 네. 네. 근데 이것도 풀이해 보면은 네. 또 너무 어려운 거 아닌데
0: 그렇습니다.
1: 그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어렵죠.
0: 아,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1: 그리고 됩니다. 아장도 어려운데 그걸 네. 소리를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터득하면은
0: 맞습니다.
1: 쉽게 다 배워내실 네. 수가 있습니다.
0: 예. 네.
1: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수군가중 아내 이별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3: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약곽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 자체는 절대적으로 폐경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0: 기혈이 잘 숙성되게 하는 것은 폐경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을 좋게 하면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하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제품 자체에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으로 이미 주제한 경력이 있거나 이렇다 하게 되면 혹은 주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렇다면 꼭 참고가 되기 바라는데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구체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에서는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인데요. 주연 림상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겪습니다. 심장병 환자는 거의 한두 번이라도 기침을 건네는 날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마르고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고철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서울 중심안에 어떤 도계료동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에 원래는 이거 약을 옛날에 심장약을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고 이제 그 중심안에다 단순폐렴 뭐요 뭐 중심안에 우방성이면 많이
0: 아, 그랬겠죠. 예.
2: 예. 그런데 효과는 그다 좀 잠시 구입이 그나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 이거 쓰면서 이와간에 이거 쓴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어떤 두개료도 썼는데 어떤
0: 두개료도면 상당하게 야득겨울 썼으니까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2: 예, 그거 이거 쓰면부터는 그다음에는 한 번도 예 심장을 해서 발작하고 옛날에 찍 하면 예, 잠깐만 심장 불쇠를 가슴에 예, 답답하면 막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한참 앉아 있지 않으면 딱 어디가 넘어있다가 일어나고 이러고
0: 그럴 때면 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죠. 예.
2: 예. 그래가나 약을 그다음에 주시와는 그런 바에 엮으대.
0: 예, 예.
2: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내 어떤 이 약 쓰면서도 이 주시와는 그 엮어야 생기고 단순폐도 떼고 심장에 대한 약을 몽땅 내서 몽땅 안 먹습니다.
0: 지금. 이 제품은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미 20여 년간 부동한 브랜드 이름으로서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05년부터 이게 강의된 내용에 속하니까 실은 없고 쓰시면 효과성은 절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예, 특히 그리고 혈압이 또 이거 쓰면 혈압도 참 잘 됩니다. 이거 쓰고. 예,
0: 그렇죠. 심장병이 100분째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는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심장이 기본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인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혈압약을 끊었다 좋아졌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 혈압약이 어떠세요?
2: 지금 혈압약은 지금 아예 먹고 해서 아밀도 없습니다.
0: 그래도 혈압 제법 어떠세요?
2: 지금 정상입니다. 그날.
0: 혈압이 정상이세요? 아, 그렇죠. 예, 예.
2: 저도 140입니다. 원래는 160, 150 그런 됐는데 지금 예, 그래도 한 140.
0: 그만하면 정상입니다. 140, 예. 139까지 정상이라니까 40대 정상 범위에 예, 속하죠. 예.
2: 그래서 내 지금 이 혈압약으로 떼려서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이제 이미 두 개 료정 견제하셨으니까 세 개 료정 견제하면 여기에 혈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2: 그래 뭐 앞으로는 내 지금 예 어떻게도 하루 지금 한 번 내지 뭐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0: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자기 전에 조절하세요. 알수는 내려오지 마세요. 숨알 밑으로. 예?
2: 예. 예, 그래, 오늘도 한 9각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됩니다.
2: 예.
0: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차원 중심한 씨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어제, 그런 그렇다는 장기 세계로 중에 한 달도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예. 결심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3: 중간길로 예, 알던 게 알른가 했는데 중간기도 아니게다 병원에 입원했다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또 구도래라 말.

0: 입니다. 그렇죠.
1: 땡기다 하고
0: 근본에서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1: 예. 그렇죠. 아이들이요. 아무리 어제 그러고 입에서 냄새가 어떻게 지독한지.
0: 답답하지요.
1: 예. 예. 거기다가 잇몸이 아프지. 잇몸이 아플 땐 정말 어머니.
0: 소염질 대고 쓰죠. 예예.
1: 네. 그러고 밴드사기 눕지 못해. 비를 못 눕지. 베개를 놓고 소리 끄려고 잤댔습니다. 야, 몇 년 그렇게 잤는데 모른다.
0: 예.
1: 그러던 차에 선생님 누워 구불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 쇠가루 쌓이까나에
0: 한강주죠. 예예.
1: 네. 그래 먹구나. 하나하나 소실 되지 않을까. 우서 먼저 이봐에 그렇게 고쳐가던 게 야, 그게 없어질까. 어우, 살 것 같습니다.
0: 그것도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 많이 들게 돼 있어.
1: 예, 예, 남이나 예. 하나 쓰는데 나는 다섯 개씩 막 쓰여도 그래도 아이디어들만
0: 그렇죠.
1: 예. 한 번씩
0: 집은 그렇게 많이 써도 안 된다 그랬죠.
1: 예. 예. 그러던 게 이 몸이 아프던 것도 그게 잃어봐지고 밴드사게 못 눕던 게 오전 밴드사게 눕어지고 마음대로 돌아 눕어도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밥을 잘 먹어놨거나 밥도 예. 또 숟가락 거저 주고 거저 또 숟가락 먹고는 된 것도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혈압 떡을
0: 그렇죠.
1: 아이들 낳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그냥 그저히 매삼지라고 그러던 게 혈압 떡을 잘 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 문제 해결했어요.
1: 그리고 예, 몸이 조그만 거던 게 가까워지고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나 두 번째 생명 얻었답니까.
0: 그렇죠.
1: 얼마 좋습니까.
0: 예.
1: 아, 다른 뱀 뭐 이 중한 뱀 이게 벌써 이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신부터 나섰는데 아이들아 말입니다. 이 좋은 점심 안 쓸까 정말 자극도 없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1: 또 배달받아 계속 쌓다 그러면
0: 예, 본 제품 자체는 겐지방 하시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이미 상당한 시간을 썼는데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그 료정을 겐지하며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좋은 척시만 열심히 쓰고 있는데
0: 예.
3: 우리는 이 부모부터 이게 유저이라만 합니다. 정지간에 다섯인데 다 이
0: 심장병
3: 나쁘지. 심장 나쁘다만 피해놓고 이거 약은 많이 썼지만은 정말 그 크게 낯선 정말 알겠다만
0: 그렇죠.
3: 그냥 상에 이 좋은 정신이 나와서 이거 꾸준히 쓴 덕분에 지금까지 그 숨이 차거나 그 나는 항상 이게 더구나 위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다니까니 이래서 이 약에 대해서 좀 명심한 난 나사도 나는 이거 평생 이것만 더 좋은 약이 나오면 나는 약을 바꾼 사람
0: 예.
3: 이 약이 좋아하는 약이 없다면 합니다.
0: 예.
3: 근데 심장 답답할 땐 정말 저도 모르게 그 불씨를 막 밤에 식은땀 막 난다면 합니다.
0: 그렇죠.
3: 예, 예. 이래서 이 약 안 듣고 쓰는데 이 약은 지금 내 몸에 딱 맞는다면
0: 예.
3: 그러니까 나는 이 견지라면서 지금 우리 형제들 여러 그 이제 늦게 사다니까 또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난다면
0: 합니다. 예.
3: 그게 또 내 또 이래 또 이제 또 동미들도 이제 노인들도 이제 앉아서 누기 약 어떤 약 쓰는가 자꾸 물어본다만
0: 예.
3: 이러면 이 의사는 없다만 아직까지
0: 예.
3: 들어본 데서 그러니까 나는 이병 활동이 날 때마다 계속 쏴서 이제 쓰면 약이 또 가시도 전화하고 쓰는 사람들
0: 평가성에 의심이 없으니까 예. 치아를 봤죠. 이제 소개를 예. 했었는데 예.
3: 경제서를 저 많이 전략한다만
0: 예.
3: 선생님 저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3: 안녕.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사장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나는 이제 심장 때문에 고사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4: 광고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저 중일이 배우고 천약도 많이 쓰고,
0: 예.
4: 효과를 못 봤는데.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좋은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저는 이게 다 많이 숨이 다 답답해서 지금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4: 그런 것도 지금 이 약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요.
0: 예.
4: 그 다음에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인데 지금 정살로 80으로 정사이
0: 아이고 너무 이상적인 심률로 돌아오셨어요.
4: 예, 정말 이 약이 좋은 약입니다.
0: 명품이 맞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난 저기 청계로 오르내릴 적에는 그전에 저기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0: 예.
4: 이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예.
0: 예.
4: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또 이번에 써도 그럽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부신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데 효과성은 확실합니다. 예, 견지를 하시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4: 그랬나 이거 장기적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쓰자 그랬나?
0: 그렇죠. 네. 부작용이 기본상 없으니까 실은 놓고 쓸 수 있죠. 예.
4: 부작용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청원 선생님 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이 심장 때문에 자수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0: 예.
5: 그런데 지금 예, 두 개 려종 쓰는데 아 이거 쓰기 시작해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어요.
0: 아 그래요. 예.
5: 예. 그래서 가슴이 막 뛴 다음에 예. 그래서 귀는 따쿵따쿵따 물 올라서서 날 뒤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심률이
0: 그렇죠. 예예. 예.
5: 그게 지금 심률이 좀 80개씩 뜁니다.
0: 아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5: 예. 예. 이러고 예. 또 무슨 감이 나고 계속 마음이 불안정하고 이렇습니다.
0: 아 그렇죠. 심장병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그런 점이 아주 명확한 전형적인 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5: 네, 이게 지금 그 증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5: 그리고 예, 그동안 형식이 숨이 차고 예, 신기론을 때문에 단양받아 앉아서야 됩니다. 숨이 차서.
0: 아 그렇죠.
5: 이게 숨이 차지 않습니다.
0: 예, 큰 문제 해결이죠. 예,
5: 예
0: 심장병 증상.
5: 그것도 예, 증상 되고 예, 이 잠 잘도 못하는 게 잠 잘 잡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5: 예. 이 이야기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써보면.
0: 예.
5: 어, 숨을 쓸쓸하게 한 가지 심장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5: 예, 난 계속 쓰다 여기 또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세요. 나을 때까지. 예,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지금 당전의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되는가 하며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그리고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이렇게 연락하며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세각의 한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각의 한각이기다며 한 달 반 좌우 그 외에 9각을 싸면 3각을 드리는데요. 이 정도게다면 넉 달 동안 18각을 싸면 6각을 드리는데요. 이 정도게다면 8달 두 달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외국 생활에 진출을 하셔서 왔다가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또 여기서 붙여보내거나 지금까지 해관을 지나는데 다른 문제점을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외국에 갖고 나갔을 때 량을 많이 갖고 나간다면 토인하겠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뭐 05년부터 시작해서 활신통, 신타, 삼봉약, 삼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서 나갔는데 근 20년 동안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근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 제품에 대해서는 믿음성이 확실하다는 걸 느끼고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의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기본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며 완전히 리상적인 심률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요.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뒷잔등이가 아프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늑골까지 아픈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두서 협심증이라 하고 심근경색, 신지경세라 하는데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도로 막힌 경우는 관상동맥은 심장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전반 내 주먹만한 심장을 기본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관상동맥으로 해서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 이완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혈액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심근경색 중도로 막힌 경우는 하더라도 100분제 40 내지 70이 막힌 경우를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각으로 나타날 때면 중도구 제일 낮아 40% 이상 막혔을 때입니다. 내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감각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막힌 걸 말하고 100% 막히면 치료, 뭐 보통 약으로 혹은 또 주자 방법은 절대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는 칼슘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뭐 보수료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심장을 망고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아에 2026년 제9차 주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제도 구축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경제운행, 홍수방지 재해구조, 안전생산 등 중점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으로 마음을 다듬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 전개와 결부해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며 정부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권과 영하 협력 경험을 학습 운용해 길림과 절강의 협력, 연변과 장춘의 협력을 깊이 추진하고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제하고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잘 틀어지어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해 인공지능 혁신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와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발전의 량환 기세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추진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건강 분야의 신형봉사 업무 경영 방식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민 대중의 전 생명주기 건강을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유통 질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현대 유통체계 건설을 다그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정부 상무회의 포치를 잘 실시해 일괄식 처리, 비대면 심사 비준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처리 가능한 것이 상시화되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을 재심화, 재향상시키고 국유기업 발전 체제와 기세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합니다. 인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양생산업, 보편 혜택성 양지하고 큰 위험을 막으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대립각해 재반 예비안과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방지 긴급구조, 재해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을 통괄적으로 잘 틀어지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대국 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우리 주 일부 지역의 도시 고인물 피해와 도로 통행 장애, 주민 고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주당위, 주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신속 대응, 과학적 배치, 정밀 시책, 사람 위주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인물 빼기와 감탕 제거, 환경 소독 등 각종 작업에 나서 피해 지역의 기본 생산 생활 질서를 최단 시간에 회복시켜 긴급 구조 구호, 난관 공략전 승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일 비가 그친 후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다방면 구조 인력을 집결해 고인물 빼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대형 고출력 배수 장비를 침수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동환로, 흔일화성, 빈강로, 강동 등 7개 중점 구역별로 작업 방안을 내오고 펌프와 배수관을 설치해 분업, 협력하고 다지점에서 동시 강제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41개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담 배수 인력을 배치해 주민 출행 조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나 주민 고흠입니다. 부모가 이곳에 거주해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구조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목전 도나시 고인물 빼기 구조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16일 오전 7시까지 도시구역 침수 위험 지점 9곳을 처리하고 총 27만 5천 립방미터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제1중대 정치지도원 강흥안입니다. 우리 대대는 장병 75명, 차 10대를 투입해 도시구역 고인물 빼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배수차를 연속 가동해 대부분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계속 각 단위와 긴밀히 협력해 끊임없이 고인물 빼기 작업을 진행해 주민 통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소독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전문 응급기동대를 모어 물이 들어온 주택, 쓰레기 환적소 등 중점구역을 집중 소독하고 물에 잠겼던 벽체, 지면, 여러 물체의 표면을 중점으로 소독작업을 펼쳐 대중생활환경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연속적인 강우가 내려 제 뒤편의 다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홍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돼 촌에서는 명월진 정부와 적극 연계했는데 입살과 물 등 신선한 물자가 도착해 제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발생 직후 안도현 당뇨 정부는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나서 전가구 전면 점검을 하고 비상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물자를 제때 지급해 대중의 당면 생활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사업일꾼과 초민들을 조직해 집안의 침수 제거, 마당 잔물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각적인 지원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 초민 강선생입니다. 손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간부들이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정리하려면 여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진지도 간부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도현에서는 환경정돈과 공공위생방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의 진흙퇴적, 잔여 침수 상황에 대비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인력과 기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 전역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도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국장 곡파입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밤새 예비안을 가동하고 현의 통일 포치에 따라 10여 대 기계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흙 제거 작업을 진행해 세 갈래 주요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집결해 무더위 속에서 진흙 제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증수기 공공위생 안전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당지 위생건강부문은 전문 소독팀을 모았습니다. 비 온 후 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해충

충이 번식하기 쉬워 상시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위생감측과 과장 손립강입니다. 도시 주요 거리에서 침수 구간의 진흙을 제거하고 안도 1교 부근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강변 부근 가두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농촌 교량, 도로 복구, 물, 전기, 도관망 정비, 농경지 피해 복구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정돈과 위생 소독 작업을 잘 들어지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상류 유입수 영향으로 연결시 불화 통화 수위가 뚜렷이 상승해 강변의 대량의 진흙이 퇴적됐습니다. 침수가 빠진 뒤 연결시에서는 전 시각기관, 가두, 국유기업 당원 간부 4,500여 명을 조직해 다지점, 전방위 진흙 청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연길시 무인기 응용협회 부회장 장태흠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언제나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 군인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든 조직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0여 년간 정교한 모습을 보여온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새로 건설된 수상시장이 곧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 부대 시설도 전면 승격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수상시장 뒤에 깃든 민생의 온도와 도시관리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쫄깃하고 고소한 찰떡, 순대 등 각종 조선족 특색 미식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은 능숙하게 음식을 담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 가게는 건강한 재료와 정통적인 맛으로 손님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자리한 지리적 조건의 제약으로 장마철이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입니다. 장마철이면 쉴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장사를 나갈 수 없어서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범혜연은 수상시장에 가장 먼저 입주한 몇몇 업주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업주들에게 이 시장은 깊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새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과 더불어 민생시설이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새 시장이 부족점을 메우고 품질을 높여 오랜 역사를 자랑한 수상시장이라는 브랜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혜연입니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환경시설이 모두 승격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수상시장은 업주들이 장사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위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민속 풍정을 느끼고 연변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특색 미식을 맛보는 것은 이미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 이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더 좋은 체험 장소가 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수상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수상시장은 연지파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있고 총 투자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3층 건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0: 시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유의 기초 환경이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선, 교통 등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죠. 새 시장은 기획 단계부터 부족점을 전면 보완하고 환경과 시설 모두 승격시켰습니다. 구역별 경영, 차와 보행자 분리 통행, 오물 배출, 소방, 긴급 홍수 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상시화 위생 관리를 실시해 시장 환경을 전방위로 제고하게 됩니다. 비록 시장의 옛 풍경은 사라지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되고 정밀화, 규범화로 나아가는 연길 수상 시장의 교체 성격을 통해 도시 정밀 관리의 온도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장의 운영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이곳은 민생의 생기를 지키는 동시에 문화 관광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며 연길의 도시 문명과 민생 행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1: 18일 저녁 6시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7월 16일 저녁 연길에 도착한 대련 대표팀이 우리조 각계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 대련 대표팀 일행이 연길 서역에 도착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연변 특색의 명태 응원단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멋진 공연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파 속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호텔 접대 측에서는 연변 특색의 명태와 커피를 준비해 대련 대표팀 성원들에게 연변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교류 속에서 대련 대표팀 성원들은 이번 원정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련 대표팀 선수 고욱입니다. 세 번째 연길 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을 다닐 때 왔고 두 번째는 고중을 다닐 때 왔는데 모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때문에 연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싶습니다. 대련 대표팀 감독 왕쇠령입니다. 정말 열정적입니다. 민족 복식이랑 지금의 발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와봤고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연변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변 축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팀을 이끌고 온 건 일종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연변 축구랑 대련 축구가 여러 해 발전한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전력 준비할 예정입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변 여러 지역이 홍수와 지질 재해의 이중 위협에 처했으며 전주 상하가 홍수 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1인 미디어 계정에서 연변 재해 상황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대중을 오도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 지역 물가 폭등 헛소문을 퍼뜨려 인터넷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이 계정들이 모두 처리됐고 담당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공안기관과 손잡고 관련 계정 운영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1: 전시 시설을 최적화하고 홍세 교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변 혁명 렬사릉원은 전면 승격 해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념관을 폐관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참관 접대 업무를 잠시 중지합니다. 구체적인 재개방 시간은 따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위치 공식 계정 연변 홍색릉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3라운드 경기가 연기되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경기 시간은 따로 통지하게 됩니다.
1: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은 오후 5시부터 경기전 공연 활동을 실황 중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은 저녁 5시 50분부터 경기를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0: 김민혜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이 시간에는 혈액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우리 몸이 활혈이 잘 되게 하자면은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야만 활혈이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치료 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피가 많이 보충될 수 있습니다. 이 활혈이라는 것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력시켜가지고 체외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을 비상하고 위운하작용을 통해 가지고 인체의 각 기관에 적시적으로 공급해 준다. 동시에 인체에 있는 노폐물을 적시적으로 체외에 배출시켜 가지고 신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하죠. 황제인의 경우에도 명확히 적혀져 있는데 인체가 기와 피돌림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막히면 아프고 아프다면 막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활혈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건강이 홀씨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중년 분들이 여러 가지 양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인체의 피돌림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0: 그런데 아건강 상태가 아니고 몸에 이미 병이 형성된 사람은 운동만으로 인체의 피돌림을 활성화시켜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하고 중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분들은 활혈이 잘 되는 약을 선택해서 몸의 수선 먼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만이 우리 몸에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사실 오장육부의 구석구석 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만이 여러 가지 만성병들이 예방될 수 있고 이런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활혈이 잘 되는 이 약을 쓰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출혈이 생기고 몸에 나쁜 피가 뭉쳐서 어혈이 져가지고 덩어리가 생긴 이 그 플라크들이 이 빵카르 말하죠에 모세혈관을 막아놓지 않는가 하는데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약 자체는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그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딱 이렇게 치료해준다고 쓰여있죠. 약과기 치료 범위에. 그리고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심리방 1년 석달 먹었습니다.
0: 예.
2: 예, 혈압이 높아서, 예, 20년.
0: 네, 20년 혈압약 잡쌌습니다. 예.
2: 혈압이 안정화해야 되고, 예,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해서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예, 서약으로 된 거.
0: 예.
2: 그래서 과상마이 했는데 이 저기 선생님 강의 이거 저기 방송국 통해서 듣고서리 서장장약이랄까 마음이 통해서 썼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약 자체가 예, 서장의 고한지대에서 자란 천년약재고 또 그 연안금이라고 불리는 약재가 예, 한 가지 달고 네 가지나 들어갔다니까 예, 이 것들이 썼는데 정말 그 상당히 그 선생님 말씀대로 똑같게 이렇게 효과가 좋다 말입니다.
0: 그렇지.
2: 그래서 몇 달 쓰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2: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지금 그 안정되고 그래서 예, 선생님 문의라니까 그 방법 알켜서 제품입니까?
0: 예.
2: 감량하는 방법 알켜서 예. 또 다른 방법은 또 한 가지 결부를 썼는데 이선 야득달 넘어 먹는데 혈압은 이선 걱정이 없습니다.
0: 예.
2: 지금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 안이 후리터분하고 예, 고리띵하고 그냥 아프단 말입니다. 정시아이 나고 예. 그래서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고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을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또 예, 이런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예, 머리 안이 말수갑니다. 아예 아픕니다. 이선호. 한계 거친 것처럼 예,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한단 말입니다.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던 것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관절이 또 좋아졌습니다. 관절이 그냥 이렇게 아파서 예, 무릎 관절도 좋지 않고 허리도 좋지 않단 말입니다. 예, 여잔만 두지도 있고 고추정성도 있고 그 무릎팍이 또 연골이 다 다스려서 그냥 딱딱 소리 나고 아프고 걸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이 아프다 하게 되면 온신이부터 내리 시작해서 발뒤꿈치 딱 징징거리면서 걸지 못하고 운도 못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다 없어져가지고 서리노에 다리도 가볍고 걸는 것도 문제없고 예, 층층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0: 여러 면으로 효과 봅니다, 원래.
2: 예, 여러 가지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내 약을 쌌습니다.
0: 예.
2: 활동도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 쌌고, 그런데 우리 친구가 지금 예, 내 소개를 해서 약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심장이 주자를 세 개를 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머리 뜹니다. 제 머리 떨고, 손도 떨고, 다리도 떨고, 예, 온몸 다 떤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이거 좀 싸먹어봤는데 효과 상당히 좋다면서리니.
0: 예.
2: 효과 좋을 때 예, 바짝 써야 되겠다면서리는 그러면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효과 볼 때 예, 바짝 쓰는 게 좋죠. 원래 그래야
2: 예,
0: 예. 예,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2: 그렇지.
0: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0: 이제 예, 며칠 안이 예, 남았는데 예, 예. 이 우리 활동 참가하면 이번에 우리 활동 얼마 좋습니까? 예?
1: 얼마 좋습니까? 예.
0: 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 조절하는데 아니, 30년 서양인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0: 예.
3: 아, 그러다 선생님이 장약 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신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에 아, 선생님도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을 적게 먹게 됐고 또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해서 막 영 잘 됩니다.
0: 잘 되죠 원래. 예.
3: 예. 그래서 나는 8달 만에 단약 식내밥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 영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0: 네.
3: 예. 그리고 또 저는 예, 경동맥이 오른쪽 방콜이 있어서 항상 거짓말하다 이랬는데 아, 식내밥 늙다방 먹고 검사하니 방콜이 싹 사라졌습니다.
0: 예. 예.
3: 아, 정말 이보다 더 기쁜 일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예, 심장도 아주 항상 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특히 앞뒤 가슴 바늘로 쏙쏙 찌른 거 아파는데 이 한번 후부터 예,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면 숨이 차서 막히는 이 증상 좀 이뤘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도 아, 이 약 먹으면 한 가지는 또 여러 방면에 효과 봤습니다, 나는.
0: 네.
3: 특히 전립선 외에 밤소변이 자꾸 소변이 한번 보기 조금씩 나가고 시원하지 못했는데 이 약을 먹은 후부터 한번 본 소변이 많아지면 소변 차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0: 예, 그렇게 예, 될 수 있습니다, 원래.
3: 예, 그러는 거 밤 잘 자니 사람 아침에 깨어나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이 약
0: 먹으니까.
3: 아, 예. 예. 그리고 나 이 약이 확실히 효과 좋지 집사람 같이 먹길래 또 이번 활동에 또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특별히 예, 그 예. 독특한 우리 활동이
3: 예, 독특한 활동에 받아왔습니다. 예. 우리 또
0: 예.
3: 그래, 내 소개를 내 지금 묻고 지금 친구 있는데 조금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약이
0: 예.
3: 예, 이 약을 또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게 세게 떠보고 또 혈압이 올랐다 냈다 혈압하다 많고 관절 의심에 무구치 때는 어떤 다리 새콤새콤하면서 약간씩 젊은 체했습니다 이래.
0: 예.
3: 그러다 예, 이 약을 이래 후전 요즘 뱉으면 이 약 쓴 후부터 혈압이 파도였고 관절이 아프지 않다며 같이 활동하는데도 정말 완전 성한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죽고.
0: 아유 좋은 일입니다.
3: 예, 야, 예. 그래 야, 이, 정말 이런 신기한 이야기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번 활동도 며칠 없다니까
0: 예.
3: 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좀 폭산으로 참가합니다.
0: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이 우리 활동이 아주 독특한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3: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저도 지금 당장 심해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4: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정말 20여년 서약인 혈압약을 먹고 살다가, 선생님이 당장 심해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게 되는데,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섯 달 만에 장약 신여방만 먹고 있는데도 지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4: 예, 그 이 약은 특히 련상금으로 된 약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들어가지. 또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4,5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고 홍경초는 또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다 그런지 먹어보니 확실히 약 효과가 정말 특수합니다 이야기가.
0: 예, 알겠습니다. 예. 벌써 잡사범.
4: 예. 예, 그래 나는 여기 세기 세 번 오고 하니까 계속 어지럼 지나고 손발이 저리고 다리부터 발가락까지 계속 차와서 고생했는데 이 증상이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피가 이게 많이 보충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발이
4: 예,
0: 따뜻하잖아.
4: 예, 예, 여러 면을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래 난 이 약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아지는 내가 소개해서 우리 친척 친구들도 모두 쓰고 있는데 예, 모두 효과 좋다며 예, 나를 예, 좋은 약 소개해서 딱 칭찬하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래요. 한나 뭐냐, 그 우리 마을에 예, 한 언니가 좀 있는데 몸이 가림증이 있어서 지금 영 고생한다면서 이.

0: 먹으면 되는지 또 문의해달라 그런다.
1: 가렴증이라는 게 기와 혈이 허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지추치 공능이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예,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죠, 예.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또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홍경천이랑 소홍화랑, 아, 또 그, 아, 미과금이랑 황기,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가렴증이 그, 저, 이 기와 혈을 보충해주면은, 예, 가렴증이 나는 게 소실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그럼, 예, 저기, 배달받아 약 쓰겠다면 그랬대요.
1: 예, 쓰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장약 심리방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저는 어째서는가 하면, 이미 전에, 서승풍이 왔다가, 예, 동해경화도 있고.
1: 아,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심장도, 예, 풍수수 심장에 대해서 용 대래 숨이 차고 바빴댔습니다.
1: 아, 예.
3: 그런 게 이상약 심리방을 쓰고 나서부터, 예, 심장이 그렇게 떨리고, 용, 그, 숨이 차고 이래던 게, 숨길 어르고, 용 힘들던 게, 이게 완전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손발이 차갑던 게, 예, 이게 따뜻해야 하면, 온난하면서, 예, 예, 피 순환되는지, 그, 발목이라면 발이라 차지 않습니다.
1: 예, 그게 피 순환되는 것도 있고, 혈액이 예. 그 많이 보충되면서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3: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이도 용 나빠서, 예, 밥을 먹으면 민주꽃이 왔딱 대기는 것 같아서 이랬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맥이 납니다.
1: 아, 예.
3: 예. 이렇게 여러 면으로 더욱가, 예, 내 활동 하나 다니는 내 동미가, 예, 저는 무슨 뭐 먹고 그렇게 숨이 차고 꼼실 못하더니 그 욕박아졌는가 합니다.
1: 아,
3: 그래서
1: 예.
3: 당약 신입왕을 먹고 이렇다고 저도 써보라고. 이 분은, 예, 저기, 심자에다 주사를 두 번이었단다.
1: 아, 예.
3: 예. 그리 숨이 차고, 그래, 연 것도 있고, 심장이 또 아프다 합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자기 이 약 쓰면 어떻게 했는가 하고 문의할까. 한번 내 그래서 써보라고, 그래서 내 먹던 약을 들어서 뗐습니다.
1: 네.
3: 그래, 먹어보고, 효과용 좋다면서, 이번 활동에 싸겠다 합니다.
1: 예, 심장이 지자르 놓은 분들은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이 지자르 놓은 분들은 이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약 보면은 주치공능이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이 관상 동맥이 70% 내지 75% 이상이 이게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지자를 넣으라 합니다. 예. 예, 네.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넣었다 해서 이게 심장병이 완전히 근치된 건 아닙니다. 예. 그 심장 혈관이 막혀있는 그의 그 두 가다림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를 넣었으면 그 혈관만 해결해 줬을 뿐이 전반적인 그 혈관이 다 이게 해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아, 심장 지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그 이, 넣어야 될 이렇게 하는 성이 높은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그냥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분이 그 계속 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쓴 게 좋지 구멍입니까? 예.
3: 그래서 예. 돈도 감해주고
1: 얼마 좋습니까?
3: 예. 지금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아,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아, 전화를 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4: 이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4: 예, 어서 쉬운지 오란다, 선생님.
1: 예.
4: 예, 중풍도, 그래, 또, 다른 사람 맞고, 예, 많이 또, 이게 심하게 했지. 아, 진미라는 게 또, 그거 높지. 혈압이라는 게 높지. 무슨 병원에 입원해야 돼. 정말 낫지 않고, 자탈 약은 다 썼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나서, 끝내, 이거, 뭐, 소장약, 장약 집단에 산 거, 거기다 딱 썼고.
1: 썼습니다, 중풍, 예.
4: 예. 중풍을 치료한다고 딱 썼죠, 그 말입니까, 선생님.
1: 그렇죠. 딱 쓰여 있는 이야기.
4: 딱 쓰고, 그래, 그 쓴.

0: 그렇게 썼으니까 아이 그다음에는 한 달 잡수가 혈압이 다투다투 내려오기시다 이게 아이 그다음에 열 달 만에 혹시 그 선생님도 지도하여서 또 예 사춘 이렇게 세 번 연속 비리 받치고 물이 생기면 없죠 그 뭡니까 어 혈압이 그 뭔 원래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딱 거기 내려가서 예 정말 예
1: 하루에 세 번씩 아, 바짝 치료를 해주는 예. 약이지 않습니까?
0: 평온하게 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 야 어느 게 자기는 죽는다든지 살아났다 말인다.
1: 예.
0: 아니, 어느 중학교도 살았구나, 이러면서 영웅 반갑한다, 동사민이. 군인 어때는 바깥은 거든지, 못 나가든지, 군만 못 나가지, 원래.
1: 하, 나가면 그렇죠.
0: 이렇게, 난거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 민주께서는 동사민 계속 바깥은 나간다. 그러니까 이래서 허리, 이게 오늘 중요합니까, 선생님.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또 이 병이 또 치료된 것도 네 가지, 이제 난금으로 된 이야기 또, 아, 이거 네 가지 나더라고. 홍길순 오토사병일 때 이사했거나, 아, 이런 좋은 약을 숨기게 돼 치료되겠고, 어떤 약을 쓰면 치료되겠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예.
0: 하여튼, 이 약은,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은, 정말, 하늘 올려보고 내려오고 해야 돼. 정말, 신경을 지정해.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써볼까나 알지. 써보지 못한 게 알겠습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고가병도 또 없어. 그거는, 아니, 니네 무슨 뭐 생각지도, 아니, 하는 그 고가병 나고서라 혹시 그게 다 나서지. 병비 30년 동안 이게 해결됐지. 잠은 잘 쉬지. 어떤 숨, 차등에 숨 찬 것도 없었는지. 야, 어쨌든 약은 이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데, 생명을 지금 구하겠구만니까, 이야기가 지금.
1: 맞습니다, 예.
0: 어떤 오늘 너무 선생님 강의할까 했을까나. 너무 많은 약이 없다는 게, 이렇게 너무 나를 우리 싸긴 싸웠으나, 우리 어떤 아주 봤다, 이 약도 없을 거예요. 또 어찌 가면 넣고 한번 왔다 말입니다. 굉장히 밴딩하고 어찌고 병원이 왜 나와 이름 썼는데 굉장히 또 바짝 해가지고 데일로 또 머리 오른쪽하고 해라봅니다. 굉장히 이제 한 달 반 썼는데 지금 또 요새 우리 학동 내 말을 싸겠답니다. 이 약이 이만한 약이 정말 없구나 하면서
1: 이 약은 벌써 얼마 있어 보면 알깁니다.
0: 네,
1: 그만큼 효과 나는 게
0: 예.
1: 241-7979번으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7979번 전화하셔.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예.
2: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총 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또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가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하고 아 또 아,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대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 고급 초본 차향비계는 초본 식물하고 자잎을 중일이론에 따라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넣어 만든 건데 베개 무게가 한 2kg 됩니다. 예.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예,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 주면서 아, 차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고 피로를 풀어주는 게 특점입니다. 예, 예, 100% 춘 천년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죠. 예, 예,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아, 그 장약 심리방 330원짜리 본약을 한 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그 외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한 개하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드리죠.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2곽을 더 증송해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2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이런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예.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르죠. 예.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약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준다. 예. 예, 주요하게는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혈도 보충해주면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 해주고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관상 동맥 경화가 있거나 또 관심병이라든가 협심증, 심근 경색,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심병 이걸 치료해 주는 중약이죠. 예, 특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파핵 용지 효소가 아주 요 특수한 그 핵심 성분인데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했고 그래서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뱃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언어 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이죠. 예. 특히는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난다거나 또 신경성으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너무 잠을 많이 잔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혹은 뇌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또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아주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국제 유명한 의학 잡지 버들 입칼이라는 간행물에서도 전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중국 전통 장약이 심리혈관 질병을 끊지 않은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프랑스 세계보에서는 항아리 장약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쳤다고 또 보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계의 이런 주목을 끈 이런 이야기죠. 예. 국제의학의 거부들도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정주 장약 그룹하고 특허권 양도 상담을 했고 또 스위스 라시 집단 그룹에서는 9천만 달러를 내걸고 또 상담했고 프랑스 서노피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 높은 가격 9,800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고 또 스위스 낙하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 높은 가격 1억 달러까지 내걸고 상담한 아주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소홍화, 이 소홍화라는 이 약재는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맹약이고 연황금이라고 또 서장에서 불리우는 이런 약재입니다. 주로 고환지대의 산소가 부족한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이런 야생에서 자라는 약재인데 백병을 치료한다고 후세에 또 알려졌습니다. 예, 이 소홍화가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중의리론에 의하면은 소홍화는 심장 경락하고 간 경락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시켜주고
어혈을 제거하고 경락

0: 소통시켜줍니다. 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하고 열을 내리우고 혈액을 차게해서 독을 제거하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속으로.
1: 뭐든지 그 시기라는 게 존재한답니다. 음식에도 자생하는 환경에 맞는 출하 시점이 존재하고 그 시점에 맞는 음식이 제철 음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 본연의 영양과 맛이 뛰어나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으로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요즘 제철을 맞아서 한창 맛있고 달달한 수박처럼 여러분도 아주 달달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3대곰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몸? 다크서클 아니면 애교쟁이 몸짓인가요? 3대곰이 우리나라 국보로 된 데는 그 희귀성 때문이죠. 현재 환경과 다양한 원인으로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대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희귀동물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참대곰은 우리나라의 대표 동물인 만큼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 하면 제일 많은 화제가 되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참대곰은 대부분 사천성, 감숙성, 섬서성 등 몇 개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는 2700m에서 3900m에 위치한 대나무가 무성한 산지에서 서식하나 겨울에는 동면은 취하지 않고 해발고 800m 정도의 저지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또 참대곰은 일반적으로 한 마리에서 두 마리의 새끼를 출산하지만 드물게 세 마리를 낳기도 합니다. 새끼들 중 허약해 보이는 개체들은 버려두고 건강해 보이는 한 마리만을 기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이 참대곰이 임신 가능한 배란일이 1년 중에서 서너 날 정도밖에 되지 않고 참대곰 자체가 번식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 개체수가 줄어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관리하여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더라도 그 어린 참대곰을 살리고 키우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개체수가 많이 줄어드는 위기에 빠져 있지만 지금은 야생 참대곰이 1900여 마리 정도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화남 호랑입니다. 자, 한우말로는 화난 후가 되겠습니다. 아모이 호랑이라고도 불리우는 우리 화남 호랑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화남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야생개체는 마지막으로 모습이 확인된 것이 하도 오래전이라 사실상 멸종한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자연환경 자체가 파괴되거나 달라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무분별한 사냥과 밀렵도 큰 문제입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해로운 짐승으로 규정함에 따라 수천 마리가 사살되어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동물원 협회에서 화남 호랑이 번식에 성공하여 현재 100마리 정도로 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화남 호랑이는 몸 길이가 2m25cm에서 2m65cm에 달하며 몸무게는 200근에서 350근까지 달하며 호랑이 종 가운데 몸집이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몸통은 길고 근육질이며 다리는 짧고 머리가 크고 우턱의 송곳니가 매우 발달해 있으며 다섯 개의 발가락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큰 몸집에 비해서 점프력이 좋으며 등쪽은 노란 빛을 띤 갈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아무르 호랑이나 인도 호랑이보다 무늬폭이 좁고 성글하다고 합니다. 야행성이어서 보통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활동하면서 하루에 20km 이상을 이동하고 먹이로는 멧돼지, 사슴, 고라니, 시라소니, 파충류 등을 잡아먹습니다. 교미 기간은 12월에서 1월이며 임신 기간은 약 103일이고 한 번에 한 마리에서 네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세 번째 동물은 금빛 원숭이 되겠습니다. 한우말로는 찐스호 되겠는데요. 파란 얼굴과 붉은 털이 매력적인 금빛 원숭이는 긴 꼬리 원숭이과의 포유류입니다. 몸 길이는 55cm에서 75cm에 달하며 몸무게는 30근에서 60근까지 달합니다. 손오공의 모델이 된 원숭이로 우리나라의 3대 진귀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어깨와 가슴 배 부위가 황금색을 띠며 등은 적갈색입니다. 작은 들창코가 특징이며 어깨의 갈기와 같은 긴 털이 있습니다. 콧구멍이 우로 향한 이런 들창코는 금빛 원숭이들이 산소가 희박한 고온에서 호흡에 지장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여름에는 해발고 3000m인 낙엽 활엽수림이나 침엽수림에 서식하는데 주로 죽순, 땅콩, 나무껍질, 과일, 나뭇잎, 곤충, 새알을 먹는다고 합니다. 수컷 한 마리의 암수 여러 마리와 새끼를 포함하여 20마리에서 30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이동할 때 집단을 이루는데 여름에는 100마리에서 300마리가 겨울에는 70에서 80마리씩 함께 이동한다고 하네요. 번식기 수컷은 등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변합니다. 임신기간은 7달이며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하네요. 금빛 원숭이는 우리나라의 사천성, 섬서성, 감숙성과 호북성에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약재용과 모피용으로 계속 밀렵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가 줄어들어 20년 전에는 개체수가 만 마리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다행히도 예전과는 달리 꾸준한 보호로 현재는 2만여 마리가 살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빛 원숭이처럼 다른 동물들도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몸에 관한 자팍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발바닥이 되겠습니다. 발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발바닥은 핑크색이 돕니다. 이는 혈액이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발까지 원활하게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반면에 발바닥이 노란색일 경우 이상 신호에 해당됩니다. 발바닥이 노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발바닥이 노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달이 되겠습니다. 네, 황달에 걸렸을 때 피부와 눈의 흰자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황달은 몸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한우말로는 딴홍수가 되겠습니다.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포함돼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빌리루빈은 몸이 오래된 적혈구를 분해할 때 형성되는 자연적이고 노란 물질로 일반적으로 간을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이동한 다음 폐기물로 제거됩니다. 신체가 빌리루빈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을 경우 혈류에 축적되고 피부에 새어 들어갑니다. 황달의 원인으로는 간염이나 간경변과 같은 간질환, 염증 또는 담관 막힘, 간기능 부전, 적혈구를 파괴하는 약이나 그 조건들 등이 있겠습니다. 황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굳은 살이 되겠습니다. 굳은 살은 발바닥에 발달하는 이 굳어진 노란 피부층을 가리킵니다. 발바닥 노란색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마찰이 많거나 정기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영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이 굳은 살은 보통 두껍고 노란 경우가 많습니다. 발에 굳은 살은 일반적으로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서 있거나 걷는데 오랜 시간을 보낸 결과로 발생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당구 같은 방법으로 발의 불편함을 완화하고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네요. 편안하고 잘 맞는 신발 착용하기, 두꺼운 피부 정리하기, 따뜻한 비누물로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다음 굳은 살 제거팩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빈혈입니다. 창백하거나 노란 발은 철분 결핍이 원인이 되는 빈혈 증상의 일부입니다. 빈혈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감소해서 발생합니다. 헤모글로빈은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이게 감소한 상태가 되면 붉은 빛이 줄어들며 노랗게 보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헤모글로빈은 원래 몸에 산소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 결핍 상태가 되어 현기증이 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구내염이 잘 생기며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부서지는 손톱, 가슴 통증, 피로와 탈모, 두통, 빠른 심박수, 호흡곤란 등의 기타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 빈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혈로 인해 발이 노랗다면 일반적으로 혈중 미네랄 수치를 높이기 위해 철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카로틴 혈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말로는 호로버수 쇼정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양광에 의한 피부 손상과 주름, 검버섯 생성을 막아줍니다. 카로틴은 식물성 색소인데 홍당무호를 뜻하는 라틴어 카로타가 어원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홍당무호 외에도 망고, 늙은 호박, 고구마, 오렌지, 귤, 살구, 시금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상승해서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발바닥 노란색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채소 중 베타카로틴을 가장 많이 함유한 홍당무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7.6mg 들어있습니다. 2세 주 이상 하루 20mg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피부색이 눈에 띌 정도로 노랗게 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베타카로틴이 손바닥, 발바닥, 팔꿈치, 무릎, 이마, 콧등 등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 우선적으로 달라붙어 노

노란색으로 착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피부가 얇은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칼슘 부족입니다. 카로틴 혈증은 귤을 먹지 않으면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귤을 먹지 않았음에도 노란 발바닥이 지속해서 보인다면 그건 정말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발바닥이 조금 노란색이라면 비늘 혹은 칼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입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뭐 증상이 동반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조금 노란색보다 좀 더 색이 진한 노란색이며 눈에 황달이 보인다면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음하는 경우에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힘이 약해져서 빌리루빈이 혈중에 증가하며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발바닥이 노란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근거해서 잘 관찰해 보시고 필요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철 음식처럼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찬 방송. 자, 오늘 저녁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 달달한 수박을 드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계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약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대퇴골 무혈성 괴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뼈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우선 대퇴골 무혈 괴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대퇴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다리의 허리의 넓적 다리 뼈의 윗부분 예, 하고 골반 뼈가 함께 엉덩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골반 뼈와 맞닿고 있는 이 넓적 다리 뼈의 위쪽 끝의 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는 이 대퇴골두로 가는 예, 혈류의 피 흐름이 차단돼서 예, 무혈성 즉 말해서 그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예, 예 이런 질환으로서 이 괴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또 이어서 괴사 부위가 점점 내려앉으면서 함몰됩니다. 이러면서 고관절 자체 손상이 나타나는

0: 질병입니다. 이 대퇴골도 무혈괴사에 왜 발생하는가? 아, 이 원인이가 정확히 아직 밝혀져 있지 못한 상태라서 다만 이 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혹은 부신피질 호르몬, 예, 이것이 격소, 즉 스테로이드제, 예, 격소가 들어간 약을 좀 오래 쓰는 사람, 예. 그리고 혹시 몸에 만성신장질환, 전신성 홍반낭창, 예, 즉 자가면역성 질병과 같은, 예, 이런 만성병이 있거나 또 신장이나 심장, 예, 혹은 기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그 외에도 예, 물속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잠수병에 또 통풍 환자나 방사선 조사, 예, 방사선 조사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아직 확실하지 못한 경우도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외상이나 대퇴 경부의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 의해서도 또 자주 합병될 수 있습니다. 예,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도 혹시 하는 생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퇴골두 무혈괴사는 주로 30대로부터 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처음 발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한 가지 문의하겠어요. 예.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허리는 예, 앞으로 이렇게 자꾸 꼬꾸라진단 말인다. 예.
0: 예.
2: 그 위에 밤이면 쉬지 못하고 허리 다리 다 몹시 아파합니다.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0: 그 혹시 병원에가 검사는 해봤습니까?
2: 협착이랍니다.
0: 협착이래. 예, 이제 들으니까 심합니다. 전형적으로 척추의 요추 협착증에서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2: 아.
0: 예, 이거는 뭐 상한 적도 없는데,
2: 예,
0: 예, 점진적으로 이 척추 주변이 노화 현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왜 허리 구부정하고 다니겠습니까?
2: 예.
0: 그게 척추 협착으로서 허리 구부리는 자세에서 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구부리게 됩니다. 예, 이런 병, 뭐, 지금, 뭐, 확실하니, 똑 떨어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 하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너무 엄중할 때는 대변, 소변, 배출까지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병원을 찾으면 수술하라 합니다. 예,
2: 예
0: 수술이란 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택할 수 없고 또 혹시 몸에 연령이 좀 높겠으니까 고혈압, 당뇨, 뭐 심장병이라 이런 병이 있을 때는 그 또 위험성도 더 크고 하니까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것을 많이 문의하는데 연길시 현대병원의 그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은 여러 만성질환에 모두 적용이 되는 가운데 특히 골관절 질환의 척추협착도 역시 골관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병에 대해서 수술 없이 아무리 엄중해도 치료해드리고 또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를 완전 책임져 드립니다.
2: 그래 뭐 선생님 내일이 연약 내일이 가도 되지요. 예.
0: 아, 내일이 일요일은 병을 예. 보지 않습니다.
2: 예. 오늘날에 그런 연약.
0: 예. 연락 전화는 265-2120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말씀하세요.
3: 우리 집에 남편도 예,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서 걸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0: 무릎이 예, 아주 예, 좀 심한 예. 것 같습니다. 걸지 못할 정도면.
3: 오, 아파서 어제 놀라도 못 생겨서 한 집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그냥 오 소리 나지. 아예 혹시나 빨리 걸지 못해서 아파서 화장실도 빨리 다니지 못한다. 그 자꾸 가다 오간도 급해서 막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걸지 못해서. 굉장히 그 증상을 딱 붓긴다. 그 무릎이도.
0: 무릎이 붓기고 무릎 찹니까?
3: 무릎은 찼다. 서로 없을 때
0: 병원에가 검사해봤습니까?
3: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 미래
0: 예.
3: 그냥 아파서 내게서 자자면 통증 나서 진통제로 그냥 먹고 산다.

0: 말입니다. 그냥 그거 먹고 그다음에는 종통편은
1: 날마다
0: 하고 삽니다.
1: 그죠? 그러다가 위까지 상합니다. 예. 다리 예. 아픈데다 위까지 상하면 두 가지 병이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여기다 먹순다 같이. 그래서 아이 되겠다고 이래서 마우스 이렇게 영감 살아야지 어찌겠어. 그래서 현대병원에 갔다 말입니다.
1: 아, 예.
0: 예. 주사제법 두 번 받았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도 아프고 붓기도 내렸다 내렸을 때다 보니까나
1: 네.
0: 이렇게 걸른 것도 계속 지내 이렇게 일어나서 우 그러면 걸지 않습니까?
1: 네.
0: 버뜩버뜩 일어났대다.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오라 미랬대다.
1: 네. 그렇게 엄중한데 네. 두 번 치료 가지고는 완전히 낫을 수 네. 없습니다. 두 번의 효과는 보지만 예. 네. 예. 한 세 번, 네 번 치료 가셔야 되고 네. 현대병원 찾으면 낫을 때까지 책임지고 예. 네 번 후에 더 네. 필요할 때는 돈도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3년을 책임지고 예? 예. 뭐 영원히는 아니고 3년 내에 재발하거나 예. 증상이 있으면 또 다시 병원에 오셔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래고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이제 세 번 치료 받고서도 조금 더 아프게 조금 더 완전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와 이제 그때 한 번 더 치료하자면 이랬더랍니다.
1: 예. 예,
0: 그때 보자면 이랬더랍니다.
1: 예.
0: 예. 이제는 두 번 갔어서 이번에 12일 만에 가고 이번에도 14일 만에 가게 되니까 월요일날에 또 가려고 예약하기죠.
1: 네. 2120에 저녁에는 4시 전까지 네. 4시까지 전화해야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습니다.
0: 네. 네. 월요일날 갈 때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현대병원에 가서 나는 그 치질이 있어서.
1: 아, 치질, 예.
3: 예, 전번에 가서, 현대병원에 가서 리관대 선생님 배우고서 한번 맞았는데, 지금 완전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로 예약하자고.
1: 예.
3: 두 번
1: 치료받았습니까? 예.
3: 한번 받았습니다.
1: 한 번, 예. 그거는 보통 그 한 번에 낫는 분들이 많고 또 엄중하면 한 두 번 정도 예. 예. 치료 수에
3: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그게 엄중하면 그것도 그 다른 병원 가면 수술하라 합니다.
3: 그렇지 말고.
1: 예. 예. 수술하지 않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게 합니다.
3: 예, 그게 월요일 날이에요.
1: 예, 연락 전화는 2652120입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말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집 형님이가 어서는 89년대에 어서는 어떻게 돼서 허리가 예, 한 몇 년 전까지 허리가 나 아파 조금씩 구부리고 구부러지니까 지금 완전 허리가 많이 펴기 힘들어.
1: 네.
4: 예, 어제도 어떻게 내색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어제, 원래 옛날부터 예, 허리가 그냥 어떻게 허리를 해서 돈도 많이 팔고, 뭐, 짐도 마주나 댕기고 이랬는데, 어제 20년 더 한다. 이렇게 허리,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펴기 힘들어.
1: 그렇죠. 예.
4: 예. 그러니까 이게, 정청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기도 아주 힘들어서 예, 그런 사람 부추고 하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지금.
1: 예. 예,
4: 그래서 지금 치료를 가서 받으려 하는데 지금 그 현대병원에서 지금 예, 받은 게 예, 부강 증가나 수술도 안 하고
1: 안 합니다. 예, 수술 없이 치료합니다.
4: 예,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 또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가서 치료를 받고 많이 지금 효과를 본 사람 많다고 때가 그래서 내 지금 우리 형도 가서 대륙 가서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치료받은 데도 그것도 한 열흘에 한 번씩
1: 예, 열흘이나 12날에 간격을 두고 예, 뭐 그렇게 치료받으면 됩니다.
4: 아, 입원 아예하고 예? 입원.
1: 아, 입원 없이 치료합니다.
4: 아,
1: 예, 예, 이제 증상 들어보니까 전형적으로 척추 협착입니다. 예. 80세 연세의 척추 협착이 없을 리가 없고 대부분 다 이 병 가지고 있는데 또 뭐 여러 병원도 돌아다니고 치료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신통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엄중하면 큰 병원에서 다 수술하라는 말밖에 없고 하니까, 예. 네, 수술도 하지 않고 빠른 시간

0: 네, 단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 그게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입니다.
1: 예. 일요일은 공휴일 가시죠?
0: 일요일은 병 보지 않습니다.
1: 월요일날, 네.
0: 예. 저, 오후 4시까지, 예,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으십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저는 허리가 다리 너무 아파서, 조금 서 있어도 수술할 때 안 서야 오래 서 있으면 허리 딱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3: 아, 그래서, 허리띠리 매는데, 그래, 그래, 좀 앉아있으면 괜찮고, 앉아있으면 허리 딱 아프다 말한다 싶고.
0: 예.
3: 그래, 나한테 원래 놀지 못하는데, 놀아도 조금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 눕기도 그렇고.
0: 앉을 수도 없습니까?
3: 앉을 수는 있는데, 앉아 오래있기만 하면 허리 아프다 말입니다.
0: 예.
3: 그래, 집에서, 그래도 침대에서 누웠고, 그래, 그랬습니다.
0: 누워있으면 괜찮고.
3: 예, 예.
0: 예, 앉아있기도 힘들고. 예, 네, 허리는 어떻게 펼 수는 있습니까? 허리 쭉
3: 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말입니다.
0: 네, 뭐 병원에 가서 검진 같은 거 해봤습니까?
3: 아, 못했습니다.
0: 그렇게 불편한데 어찌 검진해야 합니까?
3: 그러다 그거 반사코 그런 거 붙이고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0: 반사코 고약으로 병 뜨는 일은 없습니다.
3: 예. 현대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잘하고 구강주사료법으로 이렇게 된다니까 좀 가서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0: 예, 허리가 아픈 데는 원인이 참 많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요근 염좌로부터 뭐 허리 삐끗했거나 뭐 예. 예, 이런 문제로부터 또 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척추 협착 예, 원인이 많으니까 예, 예, 우선은 정확하게 왜 그런가 하는 원인을 따져 예, 검진을 해야 됩니다. 검사하시고 또 정확하게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265-2120에 예, 저녁 오후 4시 전에 전화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3: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의 동생의 전문화 전에 얘기했지만 허리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자만 둘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4: 그게 아파서 이래 손을 만져보면 불어났을 때다. 보니까 약간 올라왔을 때다. 그 사진 찍어본 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렇게 불어나왔단다. 그 이관례 원장님이 한번 배워서
0: 한번 그 보였습니까?
4: 예, 거기 가서 주사를 한번 맞았습니다, 선생님.
0: 예, 예.
4: 예, 그 맞은 게 또 이렇게 뭡니까? 오늘이 또 열 한이 났는데, 그 전번날에 이렇게 뭡니까? 그 사흘 만에 오지 마았을 때다, 그 막구설이 사흘 만에 계속 들리는데, 예. 그래, 어떨까나, 더한 뒤로 낳고 업기 때라니, 무거워가 조금 더 아이디고, 이래도 이렇단다, 그게.
0: 예.
4: 완전히 안 그래도, 어쨌든 뭐 주사 맞아서 여기 좀 이런 게 조금 낯선 게 알긴단다. 그래서 내일 또 내 보고서 언니 예약하라면 그래서 내 예약하는 겐다.
0: 와, 내일은 일요일.
4: 월요일에 예. 가겠단다.
0: 예. 그 일요일은 병 보지 않습니다.
4: 예. 예. 월요일에.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아빠의 구토할수서 그 현대병원에가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0: 아 지금 치료 중입니까? 예.
5: 이런 게 이 쌍둥이를 찍어도 화장실도 거기서 잘 오고 간다 그죠?
0: 그건 아주 엄중한 단계 제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예, 이런 게 지금 세 번 치료했는데 이런 예 집이 없는데 마음대로 좀 예, 내려갈 수 있습니다.
0: 오 예.
5: 내려가든지 그래. 우리 오빠의 이 구타할수가 구타할수는 한 사람씩 입을 가서 자꾸 예, 여야 한다 말인다. 이제
0: 그렇죠.
5: 한 사람은 주사 맞으면 집을 갔다 아예 보고 주사 구타하고 나가면 또 아프다든지 그 사람도 이상한데 이렇다더란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이 낳았다더란다. 예, 아이 낳았다든지 아이 낳았을까 니가 레몬자 직접 또 치료한 게 그 사람도 이렇다면 이러더란다. 우리 오빠는 신심이 쌓는다 지금.
0: 네.
5: 그다음에 그래도 월요일날에 한 번 더 가자 그랬다.
0: 아, 예. 그 대퇴골 모혈 계산은 15세 한 번씩 한 6번 내지 7번이 치료가 수여됩니다. 그분이 또 아주 지금 많이 통증도 있고 집행이

0: 도 짚고 다니고 한 정도면 좀 엄중한 단계입니다.
1: 그래, 그러니까 15살 됩니다. 기가 몰려나라 가서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옆집 아줌마가 예, 이미 보유 내경서에 출석을 왔습니다.
0: 네.
3: 그런데다가 혈압, 심장이 다 안 좋고 혈압이 높고 발열 많고 그리고 예, 예, 피부도 안 좋답니다. 피부 어지간 조금 이렇게 이 얼굴에도 무슨 이렇게 좀 숙이거나 뭐 어떻게 바람 맞거나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막 피부 가려고 예, 막 두드러기 돋는답니다.
0: 두드러기. 예.
3: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느 이사를 배우랍니까?
0: 예. 두드러기 한으로 심화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낫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몸의 면역이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같게 뭐 같은 환경에서 지내도 이런 반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다 그 사람이 몸에 특수한 면역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뭐 병이 뭐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 하나씩 뭐 정확히 진찰 받으시고 치료합니다. 이제 병들이 피부병도 에도 고혈압 심장병 265-2120에 전화하시면 리관리 원장님이 직접 받으십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네, 그 전화에다가 예약하시고 일요일에는 병을 보지 않습니다.
3: 예. 예, 알았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열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대퇴골 무혈괴사에 예, 지금은 원인도 정확하지 않고 치료 방법도 확실하지 않는 점의 난치병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경과 관찰하는 것으로 예, 그냥 예, 뭐 더 중해지는지 예, 이것을 예, 관찰할 뿐이고 아주 엄중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예, 아무래도 인공관절 예, 수술치료 예, 이 치료를 한다 하는 것도 몸에 만성병이 있는 분들은 예,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수명도

0: 그냥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이 수술은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최후의 선택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1: 네, 보통은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죠.
0: 예, 그거는 아주 엄중한 단계.
1: 아, 네.
0: 예, 처음에는 그 다 이거는 그 보존 치료.
1: 네.
0: 예, 치통제, 소염제, 격소치. 격소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말했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같이 다른 병, 특히 이 대퇴골 괴사 환자들한테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1: 네.
0: 한 40, 50세대는 초기나 중기 대퇴골 무혈 괴사 환자가 문의하셨는데 고관절이, 즉 엉덩이 관절을 말합니다.
1: 네.
0: 은은하게 아프고 걷고 무거운 물건을 쥐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1: 네.
0: 다른 큰 병원을 찾아가면 다 인공관절의 교체를 권유하는데 나이가 젊어서 고관절 이 교체를 한다는 것은 두렵다. 이러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네.
0: 보통 1기나 3기 조기 중기 대퇴골 무혈 괴사는 관절 교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1: 네.
0: 네. 대퇴골 무혈 괴사 근본 원인은 대퇴골두 주변 혈관이 막혀서 뼈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뼈가 괴사되는 것입니다. 예,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어떤 치료하는가? 예, 고관절의 보존 관리로서 막힌 혈관을 재통시키는 방법. 그러면서 골세포의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몸의 뼈는 새롭게 뼈가 생기는 조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예, 적당한 조건을 맞춰주면 특히 혈액 공급을 제대로 잘 한다 할 때는 이게 회복이 아주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수술이 두렵다 하는 분들 현대병원에 전화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은 연길시 대퇴골두 무혈괴사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길시 환자분들은 물론 외지의 환자분들도 소문 듣고 찾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환자분들이 문의가 많은 것은 대퇴골두 괴사로 해서 걷기만 해도 심한 통증이 있고 모든 병원에서 다 인공관절 교체를 권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문입니다. 예, 대퇴골두 무혈 괴사로 걷고 또 다리를 틀 때 좀 양반다리 할 때 좀 힘듭니다. 예, 자기절로도 집에서 나도 혹시 할 때 이 방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자가진단
0: 예, 하는 그렇죠.
1: 거죠?
0: 예, 앉아서 양반다리 틀고 앉을 때
1: 네네.
0: 예, 엉덩이 관절이 찌릿하게 아프다 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초기나 중기는 수술이 근본 필요 없습니다. 예, 수술이 두렵고 또 몸에 만성질환이 많아 위험성이 있는 분들 모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연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경 펭수연 산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타이의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캄보지아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9시 10분경 중경 펭수엔 한가 가도에서 발생한 산사태에서 여러 명이 매몰되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재해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수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인 습금평은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중경 펭수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여러 명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면서 수색과 구조를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부상자 치료와 사후 처리 등 업무를 타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류사 사례를 방지하며 지질 재해 등 잠재적인 위험 부담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이 안전 업무 책임을 한층도 관찰하고 관측 조기 경보와 위험 제거 순찰을 강화하며 재반 업무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정숙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를 내려 중경시가 전력을 다해 구조 처리, 부상자 치료, 재해 지역 주민 배치 등 업무를 잘 전개하고 2차 재해를 엄격히 방지하도록 잘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의 책임을 한층도 강화하고 위험 부담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예방과 대응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을 인솔해 현장에 가서 구조 처리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중경시는 현장 수색과 구조, 부상자 치료, 사후 처리 등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7일 오전 습금평 국가수석이 상해 세계접견실에서 열린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회의에 참석한 국가원수, 정부 순회자, 국제기구 책임자 그리고 각국 대표단 단장들과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열렬한 박수소리 속에서 습금평 주석은 손잡고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당면 세계의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신속히 진행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기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면의 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시대의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계가 사고를 시작할 때 인류는 어떻게 기계와 함께 지낼 것이고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이 윤리를 도전할 때 관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질 때 보편적 혜택은 어떻게 실현될지 중국은 각국이 인간 본위를 중심으로 하고 선의를 지향하는 리념을 견지하여 인공지능이 공동 본능을 촉진하고 공동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동력 원유로 되도록 하며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주장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이와 관련해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방과 상생을 견지하면서 혁신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역사적 기회를 장악하여 오픈소스 개방과 협력 공유를 장려하며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현장 응용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전통 산업의 개조와 승교,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 미래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협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부담 의식을 강화하여 안전과 통제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내생적 및 파생적 위험부담을 중시하면서 법률 규정, 기술 관측, 위험부담 조기 경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며 인공지능이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셋째, 포용과 융합을 장려하여 운명 간의 상호학습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통해 인공지능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문명의 리해와 포용을 증진하며 다양한 문명의 교류와 상호학습을 촉진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문명의 백화원을 정성껏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화합과 협력을 창도하여 글로벌 관리를 완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며 인공지능 발전 전략, 관리 규칙, 기술 표준의 연계와 조류를 강화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관리 구도를 조속히 형성함으로써 이 첨단 기술이 인류 사이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디지털 지능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적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가 중국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시작이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총사진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기회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주체가 공생하고 번영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제의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 원을 넘어섰고 중국 지능형 제조는 중국식 현대화에 또 다른 빛나는 영향으로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중시하면서 관련 법률 규정, 정책 제도, 응용 규범, 윤리 준칙을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 통제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항상 국제 공공재의 제공자로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중국의 방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습범평 주석은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가 상해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국제사회를 단합시켜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로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종표로 될 것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대상으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 연수 및 강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까리브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이며 기상지능형 조기경보 방안인 마조가 30개국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자세, 더욱 실용적인 행동, 더욱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측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고 인류 사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 캄보지아 훈 마넷 수상, 타이 앗누린 총리,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협정서명식이 상해에서 열린 것을 열렬히 축하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

의 종량결을 높이 평가했으며 습금총 주석이 제안한 장의와 조치에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각 측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장 큰 발전 기회로 될 것으로 되지만 잠재적인 위험 부담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능형 기술의 선의적인 활용, 포용적 혜택, 안전 통제의 가능성을 창도하면서 발전 도상국을 적극 지원해 관련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국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의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각국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가들의 공평하게 혜택을 주고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글로벌 디지털 지능화 격차와 남북 발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효와 도전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각자가 협력하여 이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번영하며 어떤 나라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대회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주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16일 저녁 습금평 주석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세계 접견실에서 대회에 참석한 국제기민들을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책이 정설상,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진길령이 개막식을 주재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손잡고 공중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국가 속의 7월 17일 오후 상해 소규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타이 아누틴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타이의 친선은 천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교류하며 중국과 타이는 한 가족이라는 우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타이와의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시종 타이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타이 양국이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함께 도전에 대응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중국과 타이 운명 공동체를 신속히 구축하여 양국의 현대화 과정에 조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은 타이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타이 새 정부의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국과 타이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의 2+2 전략 대화 기제를 잘 활용하여 전략적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타이 구간 철도 건설과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의 상호 연결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항공우주, 청정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관광, 미디어, 교육 등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이 점점 더 친밀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등 국경 간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여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타이가 국제화 지역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중국아시안, 란창강, 메콩강 협력 등 다자 기제 내에서 타이와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타이 캄보지아 국경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타이 캄보지아 양국 인민의 공동의 장기적인 리익에 부합함으로써 양 측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누틴 총리는
총리 신분으로 처음 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가 언제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이고 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상호 지지를 이어왔습니다. 타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타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고위급 왕래를 긴밀히 하며 무역, 투자, 첨단 기술, 상호 련통 등 다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확대하고 인터넷 도박과 통신 사기를 공동 단속하며 인공지능,

꼭 지지합니다. 타인은 중국과 함께 조류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분위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타인은 캄보디아와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진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이 발휘한 공평하고 공정한 역할에 찬성을 표합니다. 석군평 국가수석이 17일 오후 상해 석유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을 업무 방문하고 있는 캄보디아 훈만의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석군평 주석은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고락을 함께하고 상부상조하며 쌓은 철 같은 친선은 세월의 세례와 빗바람의 시련을 이겨냈다고 표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캄보디아의 친선은 일시의 친목이 아니라 풍운 변화와 세대적인 공감을 통해 이어져 온 것으로 쌍방의 공동의 소중한 제보입니다. 쌍방은 량구 우로세대 지도자들이 육성한 철같은 친선을 존승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단결 협력을 밀접히하며 다이아몬드 6과 협력 함의의 내실을 다지면서 신시대 전촌 후 중국 캄보디아 운명 공동체 건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양국 인민을 위해 더 좋은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석분평 주석은 중국 공산당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발전시키며 당을 강하게 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신시대 당 건설 사상을 형성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방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으로 중국은 캄보디아와 당 관리,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시대 중국 캄보디아 5호 협력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것입니다. 양측은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발휘하여 공업발전 회랑과 오미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 농업 등 전통산업을 최적화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캄보디아의 국가 경제와 민생에 유익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과 캄보디아 외교, 국방, 공안 3+3 전략 대화 기지를 잘 활용하여 가짜 제조와 밀수 타격, 인터넷 도박, 통신 사기 등 과경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공동 리익과 안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함께 4대 글로벌 창의 리행을 추진하고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타이가 효전 태세를 공고히 하고 점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리기에 부합됩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타이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훈만의 수상은 중국이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며 석권평 주석이 제안한 중요한 리념과 주장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에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 고위층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풍성한 협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중국이 장기간 제공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캄보디아의 대중국 우호 협력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 건설에 적극적으로 진력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을 전승하고 양국 지도자들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며 인프라 등 주요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고 통신 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양국 관계 발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화해와 대화를 촉진하여 캄보디아 타이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캄보디아는 대화와 담판을 견지하면서 정세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습금총 국가수석이 7월 17일 오후 상해 석유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구테레스 선생은 유엔 사무총장을 맡은 10년 동안 유엔을 인솔해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의 글로벌 관리를 추진하고 유엔의 개혁 향정을 시작한 데 대해 중국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새 중국이 유엔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지 5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5년 동안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항상 유엔을 확고히 지지해왔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인류 운명 공동체와 4대 글로벌 창의를 제안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바로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 교수가 중국 경제의 탄력성 뒤에는 눈부신 혁신 활력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행정관리학원의 금융학과 교수 아칠레 아베는 얼마 전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또한 중국의 연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제통화기금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칠레 아베 교수는 최근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탄력성은 장기적인 산업 전환 추진과 지속적인 적응 능력 향상의 결과라면서 그 뒷면에는 기술 혁신의 활력이 눈부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국내 생산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이달 초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된 몇 안 되는 주요 경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아베 교수는 상반기 중국 경제의 성과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육성하고 고급 제조,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역 보호주의 등 외부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중요한 지지대로 작용해왔습니다. 셋째, 중국의 수출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거시 정책이 정밀하고 강력하여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이끌어 경제 성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의 중요한 산업대국일 뿐만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문명대국이기도 합니다. 아베 교수는 수차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북경, 상해, 광주, 가흥 등 도시들을 돌아봤고 최근 6월에는 중국에 한 달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이 글로벌 획기적인 혁신의 중요한 발원지로 되고 있으며 친환경로의 전환과 인공지능 등 분야의 발전이 활발하여 세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동력 배터리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완전한 산업체인과 규모의 리점을 바탕으로 중국은 친환경 기술 비용을 크게 절감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에너지 전환으로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고성능 대형 모델과 재화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로봇 등 스마트 장비의 제조업 응용을 가속함으로써 생산 방식을 깊이 있게 변화시켜 산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의 기술 혁신은 외국 기업들에게 더 넓은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연구개발 혁신, 스마트 제조 또는 친환경 저탄소 등 산업 분야에서 외국 업체들은 중국 동반자들과의 더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승격을 실현하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시장 수요는 글로벌 친환경 기술과 저탄소 해결 대안에 대한 중요한 발전 공간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고온이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등 중국 가전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이는 중국 제조의 경쟁력 향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포타스 프리트 에이컨이 매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제품은 유럽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돼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베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빠른 혁신, 완벽한 공급망 및 강력한 공정화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첨단 기술을 고품질 소비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업체들이 과거 비용 우세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전국의 년간 특허 신청 건수가 약 180만 건이라면서 이런 성과가 빠르게 현실 생산력으로 전환되어 기업과 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교수가 중국 경제 탄력성 뒤에는 눈부신 혁신 활력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계렬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

0: 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청해호의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추적 시간에는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홍의 봄날 통일전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로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전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여론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표달하며 중화민족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시켜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변국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새로운 장을 엮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시대의 우리는 어떻게 통일전선을 견지해야 할까요? 습근평 총서기의 론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 等闲时的东风灭万紫千红总是春在中国共产党领导下经过近70年奋斗我们的人民共和国茁壮成长 正以崭新的姿态屹立于世界东方新时代属于每一个人每一个人都是新时代的见证者开创者建设者只要精神团结共同奋斗就没有任何力量能够阻挡中国人民实现梦想的步伐
6: 여유롭게 얼굴에 봄바람 느끼니 천자만홍 언제나 봄이어라. 이 시구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8년 3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도 시구는 남송 리학대가 주위에 봄날에서 나왔습니다. 주위는 철학자이자 사상가로서 그의 눈에서 시와 사의 주요 기능은 서정이 아니라 리치를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두보의 추냐 효우는 생동감이 넘치고 정감이 가득하게 비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는 비를 묘사할 때는 단순히 비를 표현할 뿐 의도적으로 슈만 천리를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봄날은 시로 리치를 논하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를 묘사할 때는 단순히 비 자체를 표현할 뿐 의도적으로 슈만 리치를 담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위의 봄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는 시로 리치를 논하는 대표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봄날의 경치를 그린 것으로 화창한 봄날 시인이 사수 강가를 그릴며 따스한 동풍을 맞고 꽃들이 화사하게 만발해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는 생기 넘치는 봄 경치를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표면적으로는 봄 경치를 묘사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시가 공자 성인의 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현했습니다.

0: 늦게 얼굴에 봄바람 느끼니 천자만홍 언제나 봄이어라. 여기에서 천자만홍은 실제로 학술사상의 백화지방을 말합니다. 국가 통일과 민족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고궁 박물관에는 특별한 몽골족의 허리칼 한 자루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허리칼은 몽골족 토르후트 부족이 조국을 향한 마음으로 만리를 넘어 동쪽으로 이동해 조국에 귀환한 장엄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말년 몽골족 각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자 토르후트 부족은 서쪽으로 이주하여 볼가강 류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건종 35년 토르후트 부족은 봉기를 일으키고 동쪽으로 조국으로의 귀환을 결의했으며 수장 오바시는 약 17만 명의 부족민을 이끌고 만요리에 달하는 위대한 료정을 시작했습니다. 건종 36년 5월 토르후트 부족은 마침내 이리강 류역에 도착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바시는 대를 이어 내려오던 이 허리칼을 건종제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그 허리칼입니다. 토르후트 부족은 온갖 난관 속에서도 동쪽으로 조국으로의 귀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중화민족 전체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시켜야만 비로소 전도와 희망이 있습니다.
1: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중화민족 전체의 운명과 단단히 연결시켰을 때 비로소 전도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세로동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동에서 분발하자.
3: 오늘은 청해호 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청해호 북해안에서는 고온의 바람이 호수를 스치면서 물개 위에 미세한 은빛 무늬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해성 해북 장족 자치주 강찰현 천길 향해 관어대에 오르면 경이로운 그림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집니다. 수천 마리의 갈색의 황리떼가 강에서 물이 지어 헤엄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길을 막는 돌계단을 만나면 힘껏 꼬리를 쳐 계단을 뛰어넘어 가는데 그 튕기는 물보라가 햇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납니다. 네, 지금은 매년 진행되는 청해호 황류의 회유 시즌입니다. 황류는 학명이 청해호 누드 잉어로 청해호의 특유 물고기입니다. 황류의 몸 전체에는 비늘이 없고 추위와 염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해호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청해호의 물은 염분 함량이 높아 물고기 알이 자연적으로 부화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성숙한 황리들은 청해호를 떠납니다. 고기대는 청해호에 흘러드는 천길하, 사유하, 부하하, 길르맹하, 하르케하 등 하

하천을 거슬러 올라 상류의 담수 수역에서 알을 낳고 개체군의 번식을 완료합니다. 물고기 떼가 강을 가득 메우고 계단을 뛰어 오르면서 반은 물, 반은 물고기라는 독특한 생태 경관을 이룹니다. 네, 이런 성황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길형 신천촌 주민 화단은 대대로 호수대에서 살면서 호수 지역의 생태 변화를 목격해왔습니다. 그는 초기에 호수에만 의존하여 과도한 어획을 했고 여기에 청해호의 생태 환경이 악화되면서 황해들이 급감하고 심지어 개체군 멸종이 임계선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황위 자원을 보호하고 이 귀중한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청해호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청해성은 1년의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호수를 전면 봉쇄하여 어획을 제로화하는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감찰에는 또한 하천 수문 및 댐 개조와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7개의 어도를 건설했습니다. 호수 주변 주민들도 호수 순찰과 물고기 보호, 생태 복원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해호 생태 보호의 기초 세력이 되었습니다. 전길향 생태관리원 조일걸은 수년째 호숫가에 주둔하면서 순찰과 근무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회유 시즌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황류의 회유 통로를 지키고 생태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일걸은 초기에는 강이 황폐하고 수채가 탁하며 쓰레기가 널려 있어 황류는 보기 드물었고 물새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강물이 맑아지고 물고기 떼가 가득하며 물고기와 갈매기, 가마우지가 이곳에 서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황위의 회유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류에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날에는 이른바 교통체증을 겪거나 심지어 좌초되기도 합니다. 강찰현 종합행정집행국 전길집행조 조장 고지비는 전길하를 따라 몇 번이나 걸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년 황위 회유 시즌마다 우리는 회유 하천에 대해 24시간 잠복 및 전지역 실시간 수차를 진행하고 하천 수문 관측을 실시하며 실시간으로 하천 수류 변화 상황을 파악하고 하천 단류, 황위 좌초 등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긴급 구조를 실시하여 황류의 생존율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구지비는 관할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도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생 황류의 번식 생존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인공증식 및 방출의 정상화가 황류 개체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해성은 청해호에 총 2억 6,400만 마리의 황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강찰현 생태환경국 방공실 주임인 유호진은 수중 소나 탐사와 생물학적 샘플링 관측을 통해 호수 봉쇄 및 어류 사유 보호 작업이 시작된 이후 황류 자원량이 2002년 보호 초기에 0.26만 톤에서 현재 13.35만 톤으로 회복되었고 개체수가 50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황류 개체군의 지속적인 회복으로 많은 철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며 갈색머리 갈매기, 가마우지, 얼룩머리 기러기, 검은목 두루미 등이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네, 풀, 강, 호수, 물고기, 새의 공생 생태계가 끊임없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청해호의 조류 종류는 331종으로 증가했고 연년 관측되는 물새는 약 60만 6천 마리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희귀 종인 푸시의 발스크 영양의 수는 3,700여 마리에 달하고 주요 호수 유입 하천의 수질은 2급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인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그리고 초원의 종합 식생 피복률은 70.67%에 이릅니다. 네, 오늘날 황유의 회

0: 가류는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생태 명암이 되었습니다. 강산에는 또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을 조련함으로써 생태적 혜택을 민생복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고기 관찰 시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현지 외식, 숙박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지 주민들은 생태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회유하는 황이는 고원의 강물에서 여러 번 뛰어다니면서 초원, 강, 호수, 물고기떼, 새들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멸종 위기에서 개체군의 번창으로 황유의 운명 전환은 바로 중국 생태문명 건설이 청장고원에 남긴 생생한 주석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뉴스 추석 이어집니다.
0: 뉴스 추적.
2: 오늘은 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보도한 데 의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이 다시 발발했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란 아라그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원한 수호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이란군은 중동 지역에 위치한 여러 미군 기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과 이란이 6월 중순에 양해 각서를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 무엇 때문에 충돌이 다시 발생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통행 상황은 어떠하며 미국은 정말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쟁이 다시 발발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각서가 체결된 후 호르무즈 해협은 두 개의 통행 항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이란이 관리하는 북부 항로와 오만 측 남부 항로입니다. 미국은 주로 남부 항로에서 항행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란 측은 상선에게 북부 항로를 통해 해협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항로를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두 척의 상선이 6일 밤 남부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했으나 여러 차례 이란 측의 경고를 무시한 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이란 여러 지역에 공

공습을 가했고 이란은 중동 여러 국가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네, 이후 미국은 이란의 해협 통과 선박 공격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로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은 미국 이란 양해 각서 제5조에 대한 해석권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해 각서 제5조의 주요 내용은 이란은 상선이 60일 내 페르세만과 오마만 사이를 무료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오만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합의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들의 주권적 권리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 계획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하지만 양측이 이 조항을 각각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해협 항행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 조항이 이란에 부여한 배타적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해야 할 의무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의 양해 각서 제5조는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 이란이 관리하게 되고 이란은 다른 연안국인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국가들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이 조항의 내용은 명확하다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은 12일 외국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협 폐쇄는 별도로 통제가 있을 때거나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해당 해협의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머지않아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국은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통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해상정보센터는 이전에 발표한 통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 측 남부 항로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별지그 해운 분석기관은 케플러사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 긴장 상황의 영향으로 13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단 6척이었고 12일에는 14척이었습니다. 케플러사의 통계에 따르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평균 선박 수는 약 130척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하루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협력하여 진행한 한국 관찰 프로젝트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513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8척으로 전쟁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이 요금을 수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오늘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보상으로 20%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언론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이란과의 충돌에서 미국은 우리가 돕는 국가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연합 주장국 등 여러 미국 중동 동맹국들을 지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줄곧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은 미국 측의 이번 조치가 그들의 합법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13일 국제항해를 위한 해협통행료 징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강제적인 해협통행료 징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이 방식을 해적국가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경우 사실상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게시물이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호위를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미국 측이 해협 남부 항로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해양전략센터의 베테랑 연구원 존 맥코어는 트럼프의 게시물이 20%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하든 미국 측의 비용 금액은 어느 쪽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신청대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팬 선거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저녁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문의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수천 년의 전통 속에서 전해내려온 서장의 감로장약을 통해 몸과 자연 그리고 질병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감로장약에서도 보물급 장약인 런칭창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런칭창죄를 보면은 약종도 162여종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162여종이 순천년적이고 증기하고 희귀한 고산약재들을 경선해서 조합제조한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우리 런칭창죄는 음과 양을 균형시키고 기와 혈을 보충해서 체력을 강화시키고 힘이 나게 하는 작용도 있으면서 혈액하고 진액이 소모되지 않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혈액과 진액이 소모되지 않는다 하면은 노화도 천천히 진행이 되고 인체 기능적인 퇴화가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청결하고 해독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기혈을 도와주고 지혈작용도 있고 진통작용, 예, 그리고 간하고, 간양이, 이 간하고, 간열이 또 올라오면서 일어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흐리터분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떨리고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 예,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경락도 통하게 하고 수분 대사도 잘 시켜서 습을 제거합니다. 예, 요즘에는 제가 망죄하고 창죄를 많이 설명하는 그 원인은, 예, 우리 습열이가 요즘 같은 계절에 인체에 많이 침입합니다. 예, 때문에 망죄하고 창죄는 특징상에서 인체에서 습사하고 열사를 제거하는 이런 독특한 작용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감로장약 먹는 사람입니다.
1: 예.
2: 구간전항하고 예, 탕제하고 망제 이 세 가지를 먹습니다.

0: 어제 먹은 가무에 만성 간염의 간경화 속이 돼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두부두감에 또 어떤 때는 미숙미숙하면서 배도 땅하고 그리고 간경화로 와야 되니까 어떤 때는 또 포수도 생기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달가량 이 약을 먹은 게 지금 많은 호소는 갖고 있습니다. 이르기 전에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용화단은 이사는 그랬는데도 효과 없을 때다 그때 뿐이. 그래서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두 달가량 복용한 게 지금 많은 허전을 갖고 있습니다. 소화가 아예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소변도 잘 나가지 않아가지고 속이 부리산 게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은 게 소화가 잘 되고 저기 소변도 지금 왜 잘 나간다. 소변이 잘 나가니까 배가 푹 꺼지는 게 영 시원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꼬리가 겨우미 뒷단들이도 아프고 이렇던 것도 나사지고 영 모든 면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간경화로 간염이 되나 해서 맥이 없어가지고 고소땅 놓고만 씻고 식은땀은 상상 흘림이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게 다 해결돼가지고 저리 영 속이 시원한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먹고 그래 왜 담낭염이 있어서 기름지는 음식을 보고 싶고 계란도 못 먹고 손 뭐 먹으면 입이 썩어봐서 영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왔으면 입이 썩어봐서 애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빈비가 해결됐습니다. 한 며칠에 한 번씩 변을 보던 게 지금 눈은 매일 잘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배가 푹 꺼진 게 시원한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고 눈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간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0: 힘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았던 게 보이댔는데 지금은 텔레비 화면도 잘 보이고 눈이 정신이 나있거든요. 나가면 영 저기 화난 게 영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어쨌든 이 감도상 약을 먹으니까 몸에 영 좋습니다. 세 가지 약을 이거 같이 복용한 게. 이러니까 되나 이렇게 좋을 때에 저기 계속 쓰려고 한다.
1: 그렇게 세 가지 같이 결합하면 우리 인체에서 소화계통을 중초라 한다. 이 중초가 소화계통이 통하게 되면은 우리 위에는 상초에는 심장하고 폐 있죠. 아래는 콩팥이 방광이 장도 이런 이 장기들이 다 같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균형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그냥 오래 쓸 수 있는 약입니다.
0: 그렇습니다. 계속 쓰려고 합니다. 났을 때 수부설에 이제 완전히 나서도 저기 계속 조금씩 계속 유지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1: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0: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고 눈물이 고이고 눈이 부옇게 보입니다. 우리 활동에서 홍화 침강과 지수의 전주와 미모수리월관을 다달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주문할 썼는데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고 눈물이 고인 거는 다 나사집니다. 눈이 부익해 보인 게 그렇게 알아야겠던 게 지금 50일 썼는데 눈이 부익해 보이던 것도 전가만 다 나사져서 밝아지는 감이 납니다.
1: 그리고 눈의 통증도 없어집니다.
3: 선생님 이 약에 제가 약을 진짜 썼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다달바다 난 더 쓰다 그럽니다.
1: 이 미모슬리오이와는 이 우리 체내 그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잡질들 우리 혈독이라고도 합니다. 이 혈독도 제거하고 또 간액열도 제거하면서 눈을 좋게 합니다. 거기다 이 홍화 침강화는 같이 쓰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우리 눈 질병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같이 치료합니다. 그리고
3: 선생님 많은 눈약을 썼지만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써봐요.
1: 이 배합이 잘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여러 가지로 써보면서 눈에 좋다는 약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배합했으니까 환자분들이 치료가 더 잘 됩니다.

0: 그래, 그냥 쓰십시오.
1: 예. 네, 선생님 고운 마크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3: 이 저기 방송에서 들으려면 이 서장약이 용서타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0: 네.
3: 실제로 좀 좋은지 몰라가지고 문의하려고 그랬다.
0: 예,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3: 예, 나는 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아픈지 오랍니다.
0: 예.
3: 저도 저기 시작 이 년도를 말하면 한 30년 정도 되는지 아프게 시작한 거네.
0: 예.
3: 근데 그간에 치료를 해서 좀 났으면 또 일하고 또 그래도 아프면 또 일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약도 약 쓰다가 어떤 시간이 오라니까 만성을 변했는지 아무 약 써도 돈만 없겠지 효과를 못 보고 예 그래서 이렇게 고통 세월을 보내고서 아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들으니까 이 허리에 대한 약이 좋은 게 있다고 서장약이
0: 있어서 예.
3: 말씀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방송에서 좀 문의해 보려고 그랬는데 예. 어떤 약이 좋은가.
0: 환자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인저는 먼저 지통이 아닙니다. 환자분은 예. 인저는 알을 많이 다 알았기 때문에 간하고 곰팡이 기능도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예. 예, 피도 막지 못하고 이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이 순환을 먼저 시켜줘야 된다. 예, 시켜주면서 우리 지금 뭐 허리 저리거나 발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있죠. 예.
3: 그래서 이 손발이 너무 시리고 이 몸에서 예. 지금 여름이라 얼마 더웠습니까?
0: 예.
3: 그런데 어디가 풍철바람 탁 틀어놓으면 나는 무릎도 이렇게 가방에다 작은 이런 옷이나 뭐 가지고 가서 딱 무릎을 덮고 있습니다. 너무 시려가지고.
0: 예.
3: 사람은 덥다고 피지를 하고 가서 치마를 입고 못 부리고 다니니 나는 멋이란 거 부릴 수 없단 말이에요.
0: 허리 항상 부딪히고 아, 그렇죠. 예? 허리가.
3: 예. 그래서 뻐근한 게 허리를 쭉 펴지 못하고.
0: 예. 그래서 예, 환자분은 이렇게 쓰십시오. 그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예.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류르르완이란 게 있습니다. 이 스류르르완은 이 신장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도 같이 따뜻한다. 이런 분들이 위도 참다. 예. 그래서 이 치수의 전주완하고 스류르르완을 쓰면서 얼차완을 써야 됩니다. 얼차완은 이 한기하고 바람을 배출시켜주는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골다공증도 또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오락이 네. 때문에.
3: 근데 그 저기 이게 날이 붙인 날이라 되면 또 다리도 이렇게 또 시큼시큼해.
0: 발목이 다 시큼시큼하죠.
3: 네.
0: 근데 이게 다 한세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먼저 쓸 약은 치수의 전주완에다가 스류르르완을 쓰고 그 다음에 얼차완 요 세 개를 먼저 쓰셔. 예, 먼저 쓰고 예, 그 다음에 한 달을 쓰느라면은 또 이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 생긴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약을 또 조절하면 됩니다. 혈압, 혈당 이런 거는 다 이렇습니까?
3: 예, 혈압, 혈당 이거는 예, 다 정상입니다.
0: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예, 치료가 됩니다. 환자분은. 너무 객관이 이 골격은 너무 과도하게 쓴 부위 같습니다. 예예
3: 그래
0: 예예 그래서 예 먼저 이렇게 쓰셔 세 가지를 예
3: 그러니까 치수의 전주환하고
0: 그 다음에 스류르르완 얼차완요 세 가지를 한 달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가서는 약을 또 다시 조합하면 됩니다.
3: 예 이거 싸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
0: 덕길 장약방 공원 정문을 알죠? 예? 공원 네. 정문, 공원 정문에서 네. 그 연대 쪽으로 한 50m 가문 후에 길 옆에 덕길 장약방이라고 썼습니다. 예, 네. 예, 요즘에는 그 몸매를 용 크게 새롭게 했습니다. 덕길 네. 장약방 옆에다는 덕길 중의원 이렇게 크게 빨간 파이즐로 했습니다. 예.
3: 덕길 중의원, 예.
0: 덕길 장약방, 덕길 중의원, 이렇게.
3: 예.
0: 예. 그 예. 동인당처럼 빨간 색으로 용 크게 했습니다. 거기 찾아가시오. 예. 예.
3: 그 혹시 전화번호를?
0: 508-9929번입니다.
3: 508-9929번.
0: 예. 전화하고 99, 그냥 가십시오.
3: 9929?
0: 예, 맞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예. 전화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지식의 전수활과 서신 그 후회를 쓰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 두 달이 넘었었는데

0: 치수의하고 예, 화신코프의 같이 결합하면 예,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 좋아지는 증상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증상에 맞춰가면서 그냥 쓰십시오.
1: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뭐냐면 제 동생이 저 쥐가 자꾸 올라와요.
0: 예, 경련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예,
3: 예, 예. 쥐 올라오면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혈압도 영 높고.
0: 예,
3: 그래. 근데 그게 쥐 올라오는 게 어째 영 잘 안 돼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쥐 올라온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예. 이 처음에는 그게 혈액순환과 관계됩니다. 예, 혈액순. 예. 예, 근데 한 세 두 다리 다 올라올까?
3: 아니 한 짝 다리만 올라.
0: 한 짝 다리만 올라. 예, 예, 오른쪽 다리 올라오죠. 예.
3: 예.
0: 예,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쥐 올라오는데 된다고 한 거는 예, 우리 화신코프예입니다. 이 화신코프예하고 예, 치수의 전주환 이 두 가지 같이 쓰셔. 이런 분들이 손발이 차기도 합니다. 예, 손발이 차기도 하고 좀 부딪히고 저리다가 그 다음에 쥐 올라온다.
3: 어, 쥐 올라오면 끝이 없이 올라옵니다.
0: 예, 예. 그래서 예, 이 화신코프예하고 치수의 전주환 같이 결합했어야 됩니다.
3: 예.
0: 혈압은 아예 높습니까?
3: 혈압 높습니다.
0: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이 치수의 전주화를 같이 쓰면서 지금 서약을 먹습니까?
3: 그래서 약방에서 무슨 뭐 골다공질이 나쁘다든지 무슨 그러면서 그런 약을 좀 먹는다.
0: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혈압 조절을 꼭 해야 됩니다.
3: 혈압 조절.
0: 예, 그래서 이 치수의 전주환, 화신코프의 스바의 장샹환 요 세 가지 쓰시오. 예. 예.
3: 그, 쥐 아이 올라오도
0: 괜찮죠. 예, 예. 쥐 아이 올라오자면, 예, 그 혈압 조절을 또 해야 됩니다.
3: 예.
0: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같이 쓰면 됩니다.
3: 예.
0: 예. 그래, 내일이 그 덕길장 약방 찾아가십시오. 예.
3: 예.
0: 예.
3: 들어가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지금 환자분들이 아, 좀 엄중한 질병일수록 또 오래된 질병일수록 예, 우리 약을 같은 약을 쭉 오래 쓰지 않습니다. 이 장약은 예, 한 달씩 쓰면서 아, 이 환자분 잘 관찰해서 예, 약을 수시로 배합, 다시 배합해서 인체의 이 조절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2: 네.
0: 예, 때문에 환자분들 특히 금방 쓰시는 환자분들이라 할 때는 이면에서 예, 잘 배합해야 됩니다. 지금 또 대부분 쓰고 있는 약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약들을 하고 또 지금 약을 같이 배합을 잘하면서 이렇게 쓴다 할 때는 한 달을 쓰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2: 네.
0: 예, 변화가 생긴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달에는 약을 다시 또 배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석 달까지 쓰고 이제처럼 몇십 년 알았던 분들은 한 반년까지 걸립니다.

0: 3~8년 조절하면서 쓰다 보면은 예, 증상이 낮아진 다음에는 우리 공고하게 되는 이 유지량으로서 회복기 약을 써야 됩니다. 이 회복기 들어가는 약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 좋은 약이가 바로 런칭창제입니다. 네. 예, 이 런칭창제는 인체에서 오장육부의 균형을 잡아주고 음량도 조절해주고 기와 혈도 보충하고 체력도 높여주고 예, 이러면서 잇몸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회복기에서 가장 좋은 약은 런칭창제를 또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런칭창제는 인체에서 이 수분 대사도 잘 시켜주면서 습을 제거하고 또 설사도 먹게 하고 예, 몸이 허약한 분들이 어느 땐가는 막 설사람의 몸이 단번에 예, 신체가 또 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0: 예예. 예.
2: 나는 저기 뭐 소장 지금 뭐 들으려고 소장약이 전혀선의 효과 좋은 약이 있다고 기대해서 난 전혀선이 심하다 말인데
0: 예.
2: 밤에 자고 하루 전에는 뭐 이러고 못하는 잠도 못 자고 그렇다 말입니다.
0: 네.
2: 찌글찌글 자고 하루 몇 번 계단에 몇 번이나 하니까 이걸 내가 고향에 잔데 약들을 많이 썼습니다.
0: 네.
2: 이제 효과 나지 않아서 그냥 알기잖아. 소장약이 다 소리 죽고 소장약 쓰려고 그럽니다. 어느 약 찾겠습니다.
0: 예, 그중에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런칭망제하고 이 스바오의 허즐린에 왔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2: 어느 약입니까?
0: 스바오의 허즐린에 왔.
2: 스바오의 허즐린에 왔.
0: 예, 그다음에 런칭망제 이 두 가지 쓰셔.
2: 런칭망제.
0: 예, 두 가지 써서 이 우리 전립선 질환이 있다 할 때는. 퇴행성 만성 질환들이 여러 가지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동맥경화도 있고, 예. 그래서, 예, 요거 한 달은 먼저 쓰고, 그 다음 달에는, 예,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또 약을 또 다시 배합하면 됩니다.
2: 예.
0: 예.
2: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0: 예.
2: 한 달 먼저 써봐랍니까?
0: 예?
2: 한 달 먼저 써봐라.
0: 예, 한 달을 쓰셔. 한 달 쓰면은, 예,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립선이 있다 할 때는 다른 질병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다음 달에는 예, 병을 예, 다시 진찰하고 또 병에 맞게 서로 한 번 치료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2: 예, 한 달 써보고 그 다음 약방에 잔대를 찾아라면
0: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2: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런칭창제를 보면은 해독하면서 또 활혈하는 작용도 있고 또 습을 제거하는 작용, 예, 이 경로로 보게 되면은 16개로 분류해서 약물이 작용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약물이 또 경락도 통하게 하고 오장육부를 전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이런 작용이가 런칭창제에 있기 때문에 회복기에는 예, 반드시 런칭창제를 쓰면은 약이 효과도 공고하게 하면서 재발하지 않게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4부 이전에서는 모든 강장제하고 장수약 중에서의 최고의 약을 예, 바로 런칭창제라 합니다. 예,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인체의 각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서 아주 탁월한 강장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바로 4부 이전에 우리 장의학에서는 제1 고전서작입니다. 예, 모든 장의학이가 4부 이전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것이가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종양이라든가 오래된 위장염, 위장도 궤양, 위축성 위염하고 각종 중독, 예, 매독, 급성, 만성 간염하고 담낭염, 예, 류머티스성 관절염이라든가 만성적으로 아, 나는 열이 세다 하는 분들, 발열이 그냥 있거나 위출혈이 있거나 철결핍성 빈혈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치료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특히 위축성 위염하고 난치병 치료에서는 예, 우리 런칭망제를 우선으로 써야 됩니다. 이 난치병이라 할 때는 나는 아무리 치료해도

0: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창제를 쓰라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각종 종양 치료에서는 신체 면역력하고 항스트레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먹게 하면서 방사선 치료하고 화료로 인한 이런 독성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완화시켜주는 데서도 효과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난 오전은 런칭 창제만 쓰는데 소화도 잘 되고 또 아픈데도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런 칭창제를 보면은 청장고원이라는 이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예, 아주 생장한 이런 순자연산 약재들을 원료로 해서 또 원약이 예, 효능을 극치로 높여서 활성 성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예, 이런 조타의 기술로 약을 제조해서 약이 유효 농도가 또 아주 높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아, 우리 회복기에서 벌써 한 1년 쓰신 분들은 한 일주일에 하나씩 써도 예, 몸이 건강을 그냥 유지합니다. 예,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거나 이남병이 있거나 나는 처음 치료하는데 몸이 요즘 망가질 때를 다 망가졌다 이런 분들은 런칭창제를 쓰시면 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숨은 영웅 카멜레온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아름다운 연못가에서 특별한 노래 시합을 즐기는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0: 맞아요. 또 개구리 친구들의 숨겨진 비밀도 알게 됐죠. 오늘 주주와 친구들은 공원에서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또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주주와 친구들을 따라 신나는 모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0: 주의 요행 모험기 제7장 음식을 잃은 큰 도마뱀.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노래 시합도 즐겁게 마무리됐고 조주 일행은 이제 이 공원을 떠나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조주는 카멜레온이 다시 련잎수리 함께 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수리의 우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카멜레온아! 카멜레온아!
2: 그 애는 벌써 떠났어요. 도꺼비 아저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주는 살짝 실망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카멜레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보고 싶었는데.
0: 카멜레온은 오늘 도마뱀네 집에서 손님을 맞는다고 해서 일손을 도와주러 갔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가 아가씨한테 카멜레온 사진이 많거든요. 두꺼비 아저씨가 주주를 달래주며 말했어요.
2: 주주는 눈에 호기심이 가득 담긴 채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저 그 사진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0: 그럼요. 당연하죠. 잠시 뒤에 아그 아가씨한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2: 두꺼비 아저씨가 웃으며 답하자 주주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 아저씨, 혹시 아저씨 사진도 있나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해요.
3: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왜 싫어해요?
2: 주주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0: 나는 사진이 잘 안 나와요. 내 모습도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두꺼비 아저씨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3: 전혀 그렇지 않아요.
2: 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 모든 동물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저씨를 전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저씨의 모습이 정말 특별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2: 이것이 바로 주주가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소중한 마음이었어요.
0: 두꺼비 아저씨는 주주의 따뜻한 말을 듣고 눈시울이 살짝 젖어올랐어요. 그는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2: 그때 아그 아가씨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손에는 예쁜 사진들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갖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씩 줄게요.
4: 저요? 아, 저요? 저 하나 주세요.
0: 조주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4: 저도요? 저도요? 주세요.
0: 총건이와 쟁쟁이도 그 말을 듣고 뒤처지지 않을세라 바로 소리 높이 외쳤어요.
2: 아구 아가씨는 주주와 친구들에게 사진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사진 속 아그 아가씨는 웃는 모습이 좀 과장돼 보였는데 하얗고 큰 이를 활짝 드러낸 모습이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음식을 먹으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0: 카멜레온 사진은 없나요? 주주가 사진들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기다려봐요. 아그 아가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몇 장을 꺼내 주주에게 건네주었어요. 여기 이 사진들이 카멜레온 사진이에요.
2: 주주는 사진을 들고 자세히 살펴봤지만 사진 속에는 그저 흙이나 나뭇잎만 보일 뿐 카멜레온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주주는 살짝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 이렇게 사진이 많은데 카멜레온이 찍힌 건 하나도 없나요?
0: 아가 아가씨가 크게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카멜레온은 개구쟁이라서 사진 찍을 때도 주변 색깔에 맞춰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꿔 숨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정말

0: 열심히 찾아봐야 겨우 그 친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1: 그런데 그때 주주가 사진을 자세히 볼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2: 가지마! 왜 도망가는 거야?
1: 목소리는 아주 크고 다소 거칠게 들렸어요.
0: 세상에, 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길 한가운데 작은 산처럼 생긴 무언가가 동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가 아가씨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다가갔을 때 커다란 머리 하나가 그 산속에서 튀어나오며 말했어요. 당신이 방금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1: 그 작은 산은 나무 기둥처럼 굵은 발톱으로 음식 봉지를 아가 아가씨 앞에 밀어주었어요. 아가 아가씨는 그 음식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2: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떨어뜨린 음식이 아니에요.
0: 그래요? 그럼 방금 전에 그 정체가 당신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1: 그 작은 산은 의아해하며 방금 전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0: 방금 전에 아그 아가씨처럼 키가 큰 동물이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사납게 휘둘러댔어요. 다행히 고리가 좀 멀어서 맞지는 않았지만 만약 맞았더라면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 녀석은 나를 때리지 못하자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음식들을 뱉어낸 뒤 급하게 도망쳐버렸어요.
2: 그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본 건 틀림없이 큰 도마뱀일 거예요. 큰 도마뱀은 적을 만나면 싸워서 이기려 들지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방금 먹은 음식을 뱉어서 적의 시선을 돌리고 도망치거든요. 정말 몹쓸 녀석이죠.
1: 아구 아가씨는 고개를 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었어요.
2: 잠깐만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1: 이 공원에서는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0: 아, 참, 내가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코끼리 거북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 공원에 왔어요. 작은 산처럼 보이는 코끼리 거북이는 수줍은듯 말했어요.
1: 그렇군요. 어쩐지 낯선 모습이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거대하니 큰 도마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네요.
0: 그럼 어떡하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겠어요. 코끼리 거북은 미안한 듯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쏙 집어넣었어요.
2: 그런데 큰 도마뱀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1: 아가 아가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2: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큰 도마뱀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줄 테니 여러분은 먼저 길을 떠나세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8장 도마도 대사. 코끼리 거북은 땅에 엎드려 새 친구를 자기 등에 올라타게 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크고 높아서 새 친구는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쟁쟁이는 자신의 활공기를 꺼내 조주와 총구를 태우고 코끼리 거북의 등으로 안전하게 날아올라갔어요.
1: 출발! 코끼리 거북이가 기쁘게 큰 소리로 외치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어요.
0: 잠깐만요! 조주는 산처럼 큰 코끼리 거북 등 위에 가장자리로 달려가 아래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잘 가요!
1: 왠지 모르게 주주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럴만도 했어요. 주주와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두꺼비 아저씨가 용감하게 지켜주었고 신기한 지식도 알려주었거든요. 두꺼비 아저씨는 겉모습은 조금 흉해 보였어도 점잖은 말투와 용감한 모습, 따뜻한 마음이 정말 눈부시게 빛나 보였어요.
0: 총군과 쟁쟁이도 함께

0: 밖에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두꺼비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잘 가요.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뻤어요. 두꺼비 아저씨도 손을 흔들며 련잎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1: 자, 빨리 갑시다. 곧 있으면 동물원 문이 닫힐 거예요. 아그 아가씨가 걸음을 재촉했어요.
0: 코끼리 거북이의 등은 정말 컸어요. 조주는 높은 곳에서 공원 풍경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꼬마 주인도 함께 왔더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멋진 풍경과 특별한 동물 친구들을 함께 봤다면 분명 정말 좋아했을 거야.

0: 친구들, 오늘 조조와 친구들은 거대하지만 착한 코끼리 거북을 만나 새로운 우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코끼리 거북의 등에 앉아 공원 문으로 향했어요.
1: 맞아요. 비록 두꺼비 아저씨와는 헤어졌지만 그의 용감함과 따뜻한 마음은 주주와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주주와 친구들은 공원 문이 닫히기 전에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요. 과연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0: 오늘 주주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아름다운 생물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조조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를 맞이해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 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 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또다시 도나시를 찾아 홍수방지 재해 구제와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 구제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주왕, 국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지고 정밀하게 조율하며 역량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해 피해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실제 행동과 성과로 대중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홍수가 물러감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배수와 감탕 제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및 감탕 제거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작업하고 간부 군중들은 장애물 제거에 여념이 없으며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침수 피해가 심한 주택단지와 길가 상가, 기업에 심입해 배수 감탕 제거 사업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배수차와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총괄적으로 조달 배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침수 지점에 강제 배수 작업을 실시해 도로교통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감탕과 잔물은 치우는 즉시 운반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폭우 영향으로 안명호진의 일부 지점에 심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삼일군들에게 배수 작업 진척과 난점에 대해 물었으며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기타 지점의 배수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행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감탕과 오수를 제거하는 것은 군중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며 당위와 정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각적 역량을 총괄하고 기계 장비를 충분히 투입해 고인물 배출과 감탕 제거 작업을 다그치 완수하며 환경 소독, 수온 감측과 위생 방역 사업을 제때 실시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석도진에서 호가복은 사하 대교에 올라 수세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위험 구간 순찰 방비, 인원 대피 안치 등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침수 지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강제 배수하며 백방으로 수위를 낮춰 고인물이 하루빨리 민가에서 빠져나가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 및 감탕 제거 사업을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과 버려진 막사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정연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정성껏 건설해야 합니다. 사하연진의 한 림시 안치소에서 호가복은 군중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식 배치와 의료 보상 등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당위와 정부가 든든한 뒷심으로 있고 사회 각계가 서로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은 꼭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군중들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안치소 주재 삼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애고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입주 기준에 도달하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소방구조총대 구조대원과 성전력회사 긴급보수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군중 대피 안치, 긴급 구조, 전력 공급 보장 등 면에서 기울인 간곤한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계속 드높은 투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배수 및 감탕 제거, 시설 복구 등 중점 임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해 피해 지역이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며 봉사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잘할 것을 격려하면서 군중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피해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나시는 긴급구조 단계에서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과중하며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와 시 각급 여러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완강히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재반 사업을 참답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하고 도시구역 저지대, 지하공간, 농촌 경작지, 하천 연선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 정리하고 각종 배수 기계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작업 진척을 다그치고 배수 효율을 높여 후속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감탕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주택단지, 집 앞뒤 마당, 농경지와 림지, 하천, 기슭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0: 맞춰 홍수에 떠밀려와 남은 진흙과 모래, 잔물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면 평탄화와 장소 정돈 작업을 전개해 군중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며 막힘없이 질서정연한 생활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 마무리 작업과 환경 소독을 빈틈없이 연결시켜 감탕 제거와 정돈이 끝나는 곳마다 소독 방역이 즉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구역과 수원지, 주변 환경을 중점 소독해 군중 건강 생명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등 파손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 운행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며 군중의 기본 생활 수요와 공업, 농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치소의 보장 봉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적인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들을 중점적으로 잘 돌보며 피해 군중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해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이번 폭우가 내린 후 도나시에서는 민생보장, 재해복구 등 재반사업을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는 민생우선을 견지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생산생활이 질서있게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구조팀은 식수, 식품 등 응급물자를 가득 실은 보트를 끌고 건물별, 단원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회장 유옥애입니다. 저는 도나 주민이자 당원이고 공익 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밤 이 자리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줄거운 물 속에서 작업했는데 물이 빨리 차올랐고 강물이 역류해 아주 위험했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서 7시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과 음식을 전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구조대의 온기 있는 지원과 함께 전력 공급 복구 작업도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후 민생 회복을 힘써 보장하고 도시 생산 영업 체계와 주민 정상 생활에 전력 장벽을 뚫기 위해 전력 부문 일꾼들은 강빈 사회구역과 옥양성 2기 주택단지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을 포설하며 고인물을 계속 빼면서 전력 선로 점검과 동전 공사의 안전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도나 주민 류구성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나시에서는 루게로 2천여 명의 기관 간부를 감탕 제거와 환경 소독 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균농들이 밭의 감탕과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남은 시설을 점검 수리하며 균사 재건과 귀버섯 재배를 위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진장 곽상엽입니다. 현재 전진 16개 촌의 작물과 귀버섯 산업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해 복구와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홍수방지 재해구제 일선에서 바로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도시 온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재해 복구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으며 18일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 출행은 이미 정상화되고 주민들의 생산 생활 질서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 18일 연길시 삼꽃거리 2599번에 위치한 새 수상시장이 정식 문을 열고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도시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인기 시장이 강변 예터를 떠나 새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로 정통 조선족 미식 문화와 온라인 인기 시장의 장인정신을

함께 이어가며 변경 도시 문화 관광이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보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 수상시장을 찾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 정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경미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음식 향이 풍깁니다. 예시장과 달리 이곳은 탁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달인과 각지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인터넷 생방송, 특색 미식, 생활 정취가 새 시장에서 더 좋은 발전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온라인 조회수와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 새 수상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험 영업 중인 새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인 실내 대청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옛 시장과 비교해보면 새 시장은 증축이 안전 위험과 겨울철 실외 추위라는 단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새 시장은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 총 건축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실내외에 모두 834개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1층에는 조선족 통나무집 품격의 특색 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떡, 순대, 김치, 특색 국밥 등 전통 경영 모식이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아침 6시가 넘자 주 문화관광 추천관이며 짧은 영상 블로거인 대취 재연변 장예민이 새 시장을 찾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 시장의 특색 간식 매대에 카메라를 돌리고 매력적인 연변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주 문화관광 추천관 대취 재연변 방송인 장예민입니다. 새롭게 승격된 시장에 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며 건축 풍격도 조선족 민속 특색이 더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생방송 풍격을 이어가 연길의 정겨운 시장 풍경과 민족 풍정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 수상시장을 알리며 연길 특유의 민속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혜민은 옛 수상시장에서 생방송할 때 좁은 통로에 업주와 관광객, 촬영 달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인파가 몰리거나 촬영 구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수상시장은 구역 구분이 명확하고 동선이 넓어 인터넷 달인들의 생방송, 관광객 방문, 업주들의 영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아 온라인 전파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단일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상시장은 인기몰이를 했고 독특한 민속 풍토와 정취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시험 영업 당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찾아 승격된 시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흥룡강성 수화식 관광객 류련합니다. 연길 수상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취가 있고 간식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연길 사람들도 너무 열정적입니다. 저는 김치랑 막걸리, 순대 등 연길 특산물을 샀는데 돌아가 친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길 주민 류예호입니다. 예시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끔 물이 불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새시장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주차도 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수민족 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기를 이끄는 근간은 대를 이어 지켜온 조선족 미식의 장인 정신입니다. 시장에서 20여 년간 자리 잡은 업주들이 모두 새 시설에 입주해 조상의 솜씨를 계승하고 민속 음식 문화 핵심을 지키며 앞으로의 영업과 문화 관광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제 식당 업주 왕장승입니다. 옛 수상시장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쯤 그곳에 갔는데 올해 벌써 57살이 됐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니 정말 좋습니다. 시설 조건도 정말 훌륭하고 예전에는 9시나 10시면 장사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모 요구르트 가게 업주 성명입니다. 옛 시장에 있었는데 새 시장으로 이전하니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매대가 더 많아졌고 전반적인 환경과 기초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승격됐습니다. 더 많은 연길 방문 관광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강변의 로점에서부터 2000년대 모습을 갖춘 유서 깊은 아침

시장을 거쳐 오늘날 문화관광장터로 되기까지 연길수상시장은 전면적인 승격을 마쳤습니다. 뉴미디어 인기, 전통 미식의 장인 정신, 변경 도시의 일상생활 전경 온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어지는 동시에 새 시장의

협회 갑구 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오는 26일 연변팀은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16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짙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놀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4세 오량용 선생님의 장수 이야기와 함께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상식과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두 원의 원사이신 오량용 선생님은 올해 104세인데요.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찹니다. 오량용 선생님은 중국 유명한 건축학자, 도시기획학자, 교육자로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두 원의 원사이며 국가 최고과학기술상 수상자입니다. 오량용 선생님은 지금도 여전히 업무를 이어가며 과학계 상록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래 오량용 선생님의 장수 비결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네, 너그럽고 낙관적인 마음입니다. 오량용 선생님은 86세 때 갑자기 뇌경색으로 오른쪽 몸을 잠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이유로 누워 지내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재활기간 매일 고강도 훈련을 꾸준하게 했으며 단지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넘어서 붓을 잡고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선생님

은 하루빨리 연구일선으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령영 선생님의 이런 너그럽고 낙관적인 마음 덕분에 다시 걷고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중국 과학연구 사업을 위해 힘쓰며 의학적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낙관적인 마음은 그의 장수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십 년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고요한 이른 아침에 황금 시간을 이용해 사고하고 글을 쓰고 연구하며 도면을 그리고 계획하고 저술했습니다. 오전엔 독서, 신문 읽기, 학술자료 검색에 집중하며 지식체계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했습니다. 오후에는 운동하고 서예를 연마하며 신체 협조성을 기르고 인성을 다스렸습니다. 평생 저녁에 대학원생들과 교류하며 과제를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며 교육 일선에서 활동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걸어가며 운동해 신체 기능의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과식하지 않고 평범한 집밥을 즐겼습니다. 언제나 담백하고 소박한 식사를 고수했고 생활을 극도로 간소하고 질서 있게 유지했습니다. 날마다의 자기 절제와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지켰습니다. 선생님은 80대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고 전자우편으로 친구와 대학원생들과 연락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서예와 회화를 사랑하며 예술적 수양으로 심신을 기르셨고 서비홍 등 거장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92세 때는 중국미술관에서 개인 예술전을 열어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한 일하고 정신은 늙지 않는다를 실천하셨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여전히 연구와 교육일서를 지키며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하며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며 생명의 원동력이다. 2022년 100세가 되었을 때 자서전 나의 백과적 인생을 출간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두뇌 활동과 정신적 축으로 두뇌를 장기간 활발하게 유지해 인지 기능의 쇠퇴를 효과적으로 늦추고 생명의 끊임없는 활력과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정정하게 살아가는 오령영 선생님의 생활 태도와 건강관리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너그러운 마음, 규칙적인 생활,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 바로 장수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입증한 6가지 발암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사들은 6가지 류형의 식품이 세계보건기구 등 기관으로부터 암 발생 및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립종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음식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당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고당식단은 암세포의 에너지 급행열차로 여겨집니다. 암세포는 유산소 해당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고당 환경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분비를 자극해서 암세포 증식을 촉진시킵니다. 네, 뜨거운 음식입니다. 65도가 넘는 음식은 식도 점막에 반복적인 손상을 줍니다. 식도 편평암, 후두암, 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절임 음식입니다. 절임 과정에서 생기는 아질산염은 위 속에서 단백질 분해 산물과 결합해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 같은 절임 음식을 오래 섭취하는 지역의 위암과 비인후암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염 식단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점막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촉진해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가공육 제품, 특히는 훈제식품입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21% 높아집니다. 특히 훈제육의 경우 훈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벤조피린 같은 발암 물질이 DNA를 파괴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 위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곰팡이가 낀 음식입니다. 곰팡이가 낀 곡물과 견과류에 아폴라독신은 가장 강력한 황발암 물질 중 하나로 특히 간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 무심하게 먹는 음식 가운데 암 위험을 높이는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식사할 때 오늘 내용 떠올리면서 자신의 건강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노래와 함께 잠시 쉬었다가 피부 노화를 늦추는 과학적인 관리 방법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로환은 서서히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로환은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를 실천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은 30살과 50살에 뚜렷한 로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로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섬유가 필요한 화학 변화를 하도록 도와서 콜라겐 고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써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있게 유지해주는데요.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산화방지제로 피부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손상을 줄여줍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소로는 피망, 파프리카, 무청, 봄배추, 여주, 고수, 무 등이 포함됩니다. 네, 과일로는 생배추, 키위, 고아바, 딸기, 파파야, 오렌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짙은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산화방지 성분이 더 많아서 산화 반응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서 최종 당화산물이 생기는 것을 간접적으로 낮춰줍니다. 이는 로화방지와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산화방지에 추천하고 있는 채소 및 과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로는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호박, 망고, 파파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풍부한 채소로는 자주양배추, 자주상추, 가지, 자주고구마, 구기자, 블루베리 등이 포함됩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과일에는 도마도, 박물도마다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단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단 음식에는 대체로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을 많이 먹으면 피부는 당화 반응이 일어나서 탄력이 떨어지고 색이 칙칙해지며 기미가 생기고 로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금연입니다. 피부에 대한 흡연의 나쁜 영향은 주로 피부 로화를 촉진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넷째로는 밤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을 새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이는 피부 겉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늘려서 결국 각질층의 수분 함량을 낮춥니다. 밤을 새는 사람은 피지량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도 떨어집니다. 다섯째로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한 주에 3차에서 5차례 유산소 운동과 적어도 2차례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피부만 예쁘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 건강부터 챙겨야 자연스러운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하나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중이 경락 마사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매일 이곳을 두드리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잠을 잘못 자면 성격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와 심리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아셔야겠습니다. 네, 중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는 담경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심경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담경을 두드리면 하루의 양기를 깨웁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때라 담기가 온몸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담경을 두드리는 것은 마치 몸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머리와 눈이 상쾌해지고 동시에 담즙 분비를 자극해 음식의 기혈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네, 담경은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데 바지 옆 재봉선을 따라 내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드릴 때는 앉거나 서도 되며 주먹으로 환도혈에서 시작해 허벅지 바깥쪽 정중앙을 따라 무릎 바깥쪽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각각 5분에서 10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가 적당합니다. 이때는 위경이 적당하고 양기가 점차 왕성해지기에 담경을 두드리면 위기의 추동력을 받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네, 저녁에는 심경을 두드리면 좋은데요. 바로 하루의 정서를 다스립니다. 심경은 심신과 혈액을 주관합니다. 해질녘부터 잠들기 전 사이에 심경을 소통시키면 치밀어오른 울화가 가라앉고 심경의

기혈이 조용히 내려가 불안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은 팔 안쪽 뒷부분을 따라서 겨드랑이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이어집니다. 두드릴 때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을 우로 향하게 하며 반대쪽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극천혈에서 시작해 팔 안쪽을 따라 손목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5분에서 10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이는 몸을 이완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을 두드린 후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에 신문혈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경의 원혈로 정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 없이 간단한 경락 두드리기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 저녁 틈틈이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과도한 염분 섭취가 몸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섭취에서 싱겁게 먹으라는 것이 건강 수치 가운데서 빠뜨릴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짜게 먹게 되면 몸에서 아래와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네, 소금의 화학명은 염화나트륨이고 염소가 60%, 나트륨이 40%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며 인체에 흡수되면 삼투압을 조절해서 산과 염기의 균형, 미네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춥니다. 염화나트륨도 적당하면 신체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붓는 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과 각종 암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소금 가운데 나트륨의 1일 섭취량을 20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30g 이상 섭취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소금을 많이 섭취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배가 더부룩해지면서 위가 부풀어 오르거나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위가 신체 수분 유지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단기 반응입니다. 네, 몸이 붓는데요. 붓기는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징후입니다.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 경우 살이 쪄설 수도 있지만 나트륨이 주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얼굴, 손, 종아리, 발목 등이 붓게 되면 소금 섭취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릅니다. 최근에 갈증이 계속된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인체 염화나트륨의 비율을 떨어뜨리면서 세포에 활력을 줍니다. 갑자기 살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며칠 동안에 체중이 갑자기 불었다면 소금 때문에 수분이 더 필요해진 바람에 체중이 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소금 탓에 알게 모르게 목이 마르고 더 많은 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잠을 못 잡니다. 야간에 소금 섭취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에 푹 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거나 해서 아침이 피곤하면 소금 섭취를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혈액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로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속이 뒤틀릴 수도 있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탈수 현상이 생기면서 속이 메스꺼울 수도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속이 뒤집혔을 때 며칠 동안 소금 섭취를 줄여보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세포의 수분이 보충되면서 속이 편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평소 혈압을 체크하는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면 무엇을 먹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생활습관 몇 가지만 고쳐도 염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택배 주문이 많은 요즘에 요리 재료를 고를 때에도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고 채소를 구입할 때에도 양념이나 소스가 첨가된 것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 재료나 식품을 구입할 때 라벨을 읽고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

권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곡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먹고 가급적 술자리와 야식을 줄이도록 합니다. 네, 맛을 위해서 짜게 먹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암 위험을 키우니까 오늘부터 식사 습관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식품 구매할 때 나트륨 함량 확인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아래에는 건강한 목의 기준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은 일상 속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로 그 변화가 쉽게 감지되고 신체 전반적 건강 소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목은 아래와 같은 네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목 부위의 피부는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뚜렷한 색반,

장착 혹은 복기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부색, 햇빛 걸림, 체온, 정서 등 요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노란색을 띠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붉어질 수 있습니다. 네, 종기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선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고 일반적으로 이상한 종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 부위에는 갑상선, 인후, 기도, 식도, 림파절 등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의 방법은 부피 증가로 인해서 목 공간을 차지하고 목 부위를 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연함입니다. 건강한 목은 아주 요연하고 큰 폭으로 회전하고 기울일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이고 젖히고 옆으로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앉아 대는 등 나쁜 자세는 목과 목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되고 경직되게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목이 삐틀리거나 외상을 입는 등 상황도 근육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둘레가 정상입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 목둘레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38cm를 넘지 않고 건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 35cm를 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목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관리 포인트입니다. 자주 고개를 움직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목 근육을 편안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식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속에서 치매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1억 5천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대비해 2.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 및 중등소득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 위험 증가는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 부모의 치매 병력, 고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흡연, 독거생활, 낮은 교육 수준 등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위험 요인의 대부분이 갭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의 연구 결과 식습관 조정이나 생활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치매 위험의 약 45%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방의 여지가 상당히 큼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을 시행하면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인공지능이 계산해낸 식사법, 바로 치매 예방식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은 18만여 명의 식단 기록을 바탕으로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뇌 건강 식단을 성공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팀은 먼저 18명 이상의 식단 기록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6종의 일반적인 식품 중에서 치매 위험과 명확한 관련이 있는 25종의 식품을 정밀하게 선별해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25종의 식품 중에서 치매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7가지 핵심 식품군을 결정했으며 이를 3가지 류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는 올리브 오일을 매일 10g 이상 섭취하는 것입니다. 네, 적당량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는 녹색잎 채소, 배류류 및 감귤류, 과일, 감자, 달걀, 가금류 고기며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는 당분이 첨가된 음료를 완전히 먹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의 좋은 점은 단순히 뇌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이 식단은 49가지 질병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보호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동시에 전원인 사망률도 효과적으로 낮춰서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104세 오량용 선생님의 장수 비결부터 발암물질 조이점, 로화방지법, 수면양생, 저염식습관, 목관리, 치매예방식단까지 다방면의 건강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배운 지식을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5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인생의 지혜는요, 작은 일상 속에 있고 행복한 소소한 살림 속에 피어납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평범한 하루. 하루지만은 그 평범한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담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작은 부엌에서 일 피어나는 냄새 하나, 장바구니 속 과일 고르는 손길 하나, 또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모기 한 마리 피하는 이 사소한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자, 바로 모기죠? 네, 모기는 가려움증 물론이고, 댕기, 열, 일본, 뇌염, 말라리아 같은 이 무서운 전염병까지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림의 지혜 이 시간에는요, 집에서 모기 예방과 퇴치를 확실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옷차림만 잘해도 모기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해요. 모기의 식각체계는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검은색, 짙은 남색, 짙은 회색 같은 옷은 주변 환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따라서 옅은 색의 헐렁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게 참 좋습니다. 긴 팔과 긴 바지는요, 피부 노출을 줄여주고요. 헐렁한 옷은요, 모기가 옷 넘어 피부에 닿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곤충 기피제를 정확하게 사용해보세요. 비트 성분. 그래요. 농도가 약 30% 정도, 아이카리틴 성분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를 때는 눈가, 입가, 또 상처 부위를 피해주고, 옷과 노출된 피부에만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제품 설명에 따라서 제때 덧발라 보호 효과를 유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기는요, 고인물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매주 실내배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화분, 받침, 빈 깡통, 버려진 타이어 같은 용기를 꼼꼼히 점검을 할 수 있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이후 관리해 주십시오. 문과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고 혹시 찢어진 구멍이 있게 되면요 바로바로 소리를 내서 모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줘야 합니다.

환경위생을 이웃에게 주십시오. 집 앞뒤 풀숲, 쓰레기, 도랑, 베란다나 정원같이 모기가 좋아하는 어둡고 습한 곳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요. 음식은 적절히 보관을 하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름철 모기 어떻게 지혜롭게 예방을 하고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야죠.

여름이면은요 제철 과일종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숭아잖아요. 네, 소밀복숭아, 전도복숭아, 황도복숭아, 납작복숭아, 정말 다양한 복숭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복숭아들을 어떻게 골라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품종보기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병아리복숭아, 전도복숭아, 혈도복숭아, 구보복숭아를 추천해드립니다. 반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한 복숭아를 좋아하신다면요, 수밀복숭아, 납작복숭아, 황도복숭아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품종보기 이어서 다음은요, 색깔보기입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요, 빨간색이 묻지 않은 바탕색을 잘 꼭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탕색이 푸르스마면은 대부분 덜 익은 거고, 반면 잘 익은 복숭아는요, 바탕색이 흰색이나 노란색을 띱니다. 네, 계속해서 외관 보기입니다. 통통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눌리거나 갈라지거나 찍힌 자국, 또 곰팡이, 즙 흘림, 갈색 반점이 없는 게 좋은 복숭아입니다. 껍질에 주름이 셨다면요, 오래되어 수분이 빠진 신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촉감 느껴보기입니다. 복숭아의 어깨 부분이나 꼭지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또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면요 적절히 익은 겁니다. 너무 딱딱하게 되면요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지나치게 익었거나 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원래 단단한 품종은요 리베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냄새 맡아보기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도요한 자연향이 나지요. 덜 익은 것은 풀냄새가 나고 술냄새나 발효냄새가 나는 것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복숭아 종량 참고해 주시고요. 수밀복숭아는 한 개 약 250g, 천도복숭아는 80에서 100g, 납작복숭아 같은 것은요 약 40g 정도 해당합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은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에게는요 복숭아 풀을 아주 소량부터 먹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복숭아를 먹을 때는 반드시 곁에서 지켜보며 씨를 삼키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고

갈아서 즙으로 묵기보다는 온전한 과일 형태로 먹이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또한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많은 분들이 식욕 부진,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 잔 음식을 먹은 뒤에 속이 불편한 경험하시고 했죠. 네, 이럴 때 바로 생강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강도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어린 생강, 네, 이 늙은 생강의 차이점과 또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생강의 지혜는요,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모든 다른 모습으로 적용해야 하는 이치와도 왔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생강은요, 연강 혹은 채강이라고도 하죠. 생강의 새싹으로 표피는요, 흰색이나 다방색을 띠고요, 상단의 생강 새싹이 빨간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적어 식감이 아삭하고 부드럽고요. 중의학적으로는 성숙한 생강처럼 성질이 뜨겁지 않고

부드러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린 생강을 먹게 되면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식욕을 돋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생강은 절이거나 채썰어 냉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용기와 함께 볶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 흔히 우리가 생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색상은 비교적 노랗고 새싹이 없으며 껍질이 어린 생강보다 거칠답니다. 종양에서 생강은요, 추위를 없애죠. 습기를 제거해주며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두통과 코막힘, 기침과 가래,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강은 아주 맵기 때문에 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일컫는 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죠. 생강은 세 쪽에서 다섯 쪽을 끓는 물에 우려내면요, 간단한 생강 자완서, 여름철 지게나 요리, 뭐 죽을 끓일 때 채썬 생강이나 생강편을 적절히 넣다 보면요, 식감도 살려주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늙은 생각 많은 지역에서 강모라고 부르죠. 성장기간이 가장 길고 표피가 거칠며 수축이 되고 짙은 노란색을 띠며 섬유질이 거칠고 단단하답니다. 매운 맛이 강하고 진저롤 함량이 높아서 한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뚜렷하죠. 여름에 감기에 걸렸을 때 늙은 생강으로 흑설탕 생차를 끓여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활성 성분을 더 잘 방출하기 위해서 생강을 두드리거나 얇게 써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부터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를 새롭게 마련해서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연변의 초대 주장이셨던 주덕혜의 동지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혜는 조선족으로서 본명은 오기섭이며 1911년 러시아 상성자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따라 길림성 용정으로 이주하는 그는 그곳에서 혁명사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진보 인사들의 영향으로 그는 점차 일제의 간악한 실체를 깨닫게 됐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서야함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먹고 사는 작은 가족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족의 거대한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걸어나갈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가졌습니다. 1931년 주덕혜는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이 일어난 후 그는 항일투쟁에 적극 뛰어들어 항일구국회의를 조직을 하고 혁명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후 당의 파견을 받아 소련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는 연안에서 대생산운동, 군정학교 설립 등 준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주덕혜는 동북으로 돌아와 군대 창건 및 확충 그리고 토지개혁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변의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면서 연변 지휘서기, 주장, 길림성 부성장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셨습니다. 연변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그는 민생발전과 민족단결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연변대학교를 창립하고 초대교장으로 취임을 하여 많은 민족 간부와 전문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그때 이미 민족단결 선전호를 제정을 하여 변강 민족단결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연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실제 사업으로 변경을 번영시키려는 포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식수조림과 하천정리공사를 추진하고 원봉용수, 서수동조 등 종점수리사업을 주관하여 완성을 했으며 경작지 개량과 수전개발을 통해서 노후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변의 농업 목축업 발전과 변강 진행을 크게 추진했습니다. 그런 변강을 수호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평생의 정력을 다 바쳤습니다. 1972년 주덕희는 무안에서 불행하게 병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북만의 깊은 밀림 속에서 일제와의 처절한 산토에 정치를 바치었고 혁명의 성지 연안을 찾아 중국 혁명의 승리 신념을 다졌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에 초석을 다진 주덕해. 우리는 그의 숭고한 정신과 애민의 뜻을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바로 수많은 영웅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요, 아마도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기 한 마리 피하는 습관, 그리고 또 복숭아 하나를 고르는 손길, 생강 한 조각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덕회 동지 이야기와 함께하며 연변의 홍색 역사를 되새겨보았죠.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내일의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일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의 삶은 한 잔 술과도 같습니다. 쓴맛, 단맛, 그 모든 맛이 어우러져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리현숙의 글입니다. 술은 달다. 제목을 쓰고 보니 너무나도 거창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마시는 술은 진짜로 달다. 여자가 뭔 술타령인가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술이 좋다. 아버지는 술꾼이셨다. 생전엔 매일마다 반주술을 마셨다. 식사를 걸으셔도 술은 챙기는 그런 분이셨다. 질푼 알각잔에 소주를 찰찰 흐를 것처럼 부어서는 잔을 들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 마시곤 했다. 술을 좋아해서인지 술 친구들도 자주 집으로 부르셨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술안주 갖추기가 힘들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잔소리하지만 그런 말이 아버지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덕분에 우리는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었고 그 멋이 좋아 술 마시는 아버지가 좋았다. 반대로 어머니는 술을 마시지 않으셨다. 맥주 반 잔쯤 하셔도 얼굴이 빨개 나셨다. 간에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 없다나 그렇게 들은 것 같다. 그런 걸 알기에 친구분들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하시지 않는다. 그런 어머니는 왁작한 술상에서 늘 이방인으로 보였다.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인지 오빠와 동생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런 두 분의 유전자를 아주 고르게 이어받았는가 보다. 술을 아주 즐기지만 술만 마시면 알코올을 해독시키지 못하는지 얼굴이 빨개 난다.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좋지 않다지만 나는 술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처음 술을 접한 것은 초중 3학년 졸업식 때였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처음엔 학부 형이랑 선생님들의 눈치를 봐가며 가만가만 마시던 술이 선생님께서 오늘만은 마셔도 괜찮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너도 나도 술병을 꺼내들었다. 그날만은 모범생, 문제생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 후 사회로 나와서 조금씩 마시던 술이 홀로 여행사를 차리고 나선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 결혼하고 나선 술 마실 일이 종종 있었다. 친정이요, 시집이요, 일도 많았고 남편 쪽, 내 쪽 친구들도 많았으며 직장 동료들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자주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도 상대와 장소를 가려서 마셔야 한다. 이젠 나이도 마흔을 넘어섰고 애도 크고 별로 속 타는 일도 없으니 친구들이랑 자주 모여서 술 모임을 한다. 그래서인지 며칠 안 마셨다 싶으면 술 생각이 난다. 그러면 위챗에 오늘은 술 한잔 하고 싶다. 오늘은 취하고 싶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잔만. 이라고 글을 올린다. 그러면 꼭 나처럼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녁에 술 한잔 할까 하고 유혹한다. 혹시 술 마시자는 친구가 없으면 나는 집에서 마른 명태 조각에 맥주 한 병쯤 혼자서 간단히 한다. 그러는 나를 보고 술이 맛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대답한다. 나는 술이 달다. 왠지 달고 마시고 싶다. 그것은 술보다도 술만 마시면 동동 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아서인 것 같다. 기분이 좋아지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인다. 언짢았던 일들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술이 해결해 주는 일이 의외로 많았다. 안 풀리던 일들도 술상에서 해결이 되고 어색하던 사람들도 한 번의 술로 친

익숙해지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싸우던 친구들도 술상에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런 모습에 술이 좋았고 술이 달았다. 술을 마시고 오만상을 찌그리는 그런 술을 나는 마시지 않는다. 예전에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상을 찌푸리는 친구를 보고 그럴 거면 술을 왜 마시냐고, 술이란 건 마셔주고 살짝 웃어줘야 같이 마시는 사람도 기분이 낫지라고 했더니 그것이 후엔 술상의 어록이 되었다. 지난 단오에 있은 일이다. 아침 일찍 친구가 위챗 모멘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 친구들 속엔 남자가 없으니 양꼬치 구워줄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의리의 하회가 있으려니 했는데 말이 없었다. 이어서 내가 연속 글을 올렸다. 3일이나 휴식인데 얼굴이나 보자. 만나서 간단하게 술이나 하고 간단하게 자기 사랑도 하고 또 간단하게 시집 흉이나 보자. 효과가 짱이었다. 그렇게 간만에 만난 우리는 누구 권할 것도 없이 술이 쭉쭉 잘도 내려갔다. 그 맛이다. 달달한 술맛, 달달한 친구 사이, 그리고 달달한 우정의 술은 정말 달았다. 값비싼 술을 부어서는 남 몰래 상 밑에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아니아니 하면서도 마실 것은 다 마시는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실 거면 재미나게, 안 마실 거면 아예 술상에 앉지도 말자는 것이 나의 술상 법도이기 때문이다. 술은 오락연회의 흥분제이고 사람들 사이를 개선시키는 윤활제이다. 술의 의의는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상에 있고 같은 술상에 앉은 사람들에게 있고 기분에 있는 것 같다.

강수필입니다. 정국선이 쓴 수필, 마음벽에 걸린 시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바늘 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들려온다. 시계는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변함없이 돌고 또 돌아가며 시간을 날리고 있다. 시계의 끊임없는 회전과 함께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며 추나 추동 사계절이 바뀌고 한 연대 한 세기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있다. 쉼없는 시간의 흐름에 동반된 삶, 어쩌면 삶을 주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시계 하나가 걸려있는 듯 싶다. 한 점의 흐트러짐도 모르는 규칙적이고 정확한 시계와는 달리 주인의 마음에 따라 빠르다가 늦다가 가끔은 멈추기도 하면서 마음속의 시계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거듭한다. 철부지 동년 시절, 학창 시절에 마음의 시계는 거침없는 달림을 해왔다. 친구들과 소꿉놀이에 시간을 아끼며 선생님의 칭찬말에 마음을 부풀리며 동실 뜨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불타는 저녁 노을과 합창을 하고 둥근 달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시절. 그 시절은 마냥 달기만 하던 시절이어서 언제 하루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사업에 갓 참가해서 헷내기 교원으로서 로 교원들의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사랑하는 학생들과 울고 웃으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던 때 시간은 항상 나를 재촉하여 눈, 코 뜰 새 없었다. 마음벽에 걸린 시계는 훌쩍훌쩍 뜀질이라도 하듯이 20여 년이란 세월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후 20여 년의 경력을 쌓고 로 교원의 행렬에 들어선 후 어느 날부터인지 딱히 알 길 없이 나는 가끔 벽에 걸린 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직 20분이나 있어야 점심시간이네. 이제 3시밖에 안 됐네. 아직 2시간이 있어야 퇴근 시간이구나. 벽에 걸린 시계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걸린 시계를 조롱이라도 하듯 하고 나는 짜증이 슬슬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분명 내 마음 벽에 걸린 시계는 나의 권태와 함께 늦장을 부리며 마음속에 부글부글 거품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한 시간이 2시간 같고 하루가 열흘처럼 지겨워지며 순간순간 솟구쳐서 무엇인가 쓰고 싶던 글들도 제목만 달랑 책자에 써놓고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대로 버려둔 채 딱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늦장을 부리며 있는데 퇴직을 1, 2년 앞둔 노교원들의 언제면 퇴직이 될까? 이젠 교직 생활도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 징글징글 지겨워진다 라는 내심의 고백이 들려온다. 모심 중 죽음을 향한 삶의 행정에 대한 생각을 더해보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꼭 죽게 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언젠가는 꼭 죽게 된다는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 누구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 전 교직원 20여 명이 4명의 정년퇴직 교원들을 위해 준비한 만회에서 한 정년퇴직 교원은 눈물이 글썽해서 퇴직을 앞둔 나날엔 언제면 퇴직이 될까고 그토록 학수고대했었는데 정작 퇴직을 맞고 보니 마음이 텅 비어가는 느낌에 허전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상악종소리 울리고 하악종소리 울리는 데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자꾸만 학교 운동장에 눈길이 가고 마음은 그냥 쉬지 못하고 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토요일, 일요일 휴식일이 되어야 마음 편히 집에서 있을 수 있게 된다며 퇴직을 기다리며 살아온 몇 년이 참 후회스럽다는 감수를 토로했다. 그동안 학교 사업에서 항상 앞장서고 열심히 달려오신 선배 선생님이 퇴직을 앞둔 몇 년 단계를 풀었던 짧은 순간도 아깝고 후회로 남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항상 열심히 뛰며 살아간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지난 4월 조직된 교원연수회에도 나이 50에 연수는 해서 뭘 하냐 하는 동사자들의 편견을 뒤로 물리한 채 나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참가할 결정을 내리고 연수를 떠났다. 내심 내 나이가 제일 많아 젊은 교원들 속에 끼어 난감하지 않을까 걱정도 약간 했었는데 정작 연수에 참가하고 보니 퇴직을 1, 2년 앞둔 로 교원들도 와 계셔 한시름 푹 놓을 수가 있었다. 더욱 연수기간 그분들의 나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열심히 청강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발표하던 모습이 참으로 공경스러워 내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게 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배우기 딱 좋은 나이구만. 나는 신이 나서 교실 맨 앞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하루에 거의 8시간에 달하는 강좌를 지루할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다. 내심의 동력과 함께 내 마음속의 시계는 늦장을 부리지 않았던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두고 그 누구도 라테와 함께 뒤따르는 권태로 하나의 죽어가는 영혼의 죽은 늪을 파고 그곳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봄 계절의 노크소리와 함께 이른 새벽 드레나가 곡식을 심고 변모를 하고 모던 여름철에도 땡볕 아래 땀덩이를 쏟으며 기음을 메고 농약을 치는 친근한 농민들의 모습에 감동이 흐르고 운동장에서 단체무 훈련, 체조 연습, 배구 훈련, 축구 훈련을 하며 항상 운동장이 들끓게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생기가 넘쳐 흐른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밤을 패가며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은 마냥 대견스럽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롭고 즐겁고 찬란하기를 바람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와 땀으로 자신의 삶을 예쁘게 살찌워가는 삶이야말로 화려한 삶이 될 것이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들은 우리들의 삶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다운 화원도 보게 되고 풍성한 수확의 희열도 만끽하며 인생을 빛나게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항상 삶에 감사하며 마음속의 시계를 멈추지 말고 멋진 인생 그래프를 그려가기 위해 쉼없는 행정을 계속해야 하리라. 똑딱, 똑딱. 시계는 시간을 날리고 내 마음속의 시계도 신나게 달리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 3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입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과에는 바로 이렇게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감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한인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동주 치료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은 폐경락과 심장 경락은 다른 경락과도 관련 있지만 해도 이 경락은 직접적인 연락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걸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의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의 심한 증상은 구체적으로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중의에서의 일종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리론책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주연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의 심한 림상병 가운데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래가 성합니다. 입이 많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이 많이 마르면 소갈증, 당뇨병이 아닌가,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담낭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입에서 많은 냄새가 난다면 내 구강 청소가 잘 되지 않았나 혹은 위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의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의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뭐 기침을 한대서 그 방면에가 호흡 계통에 가는 치료에서는 잠시는 되는 같지만 해도 길게는 잘 치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심폐에 동치하는 차원에서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청심환을 시도해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기침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가래가 성하지 않더라, 입에서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온청심환 제품 자체는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초온청심환은 주약에 심장병 어떤 증상들이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가면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잘합니다. 뭐 때문에?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적혈구는 전문 심장혈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품을 하고 숨을 모두 오지간한 계단을 오른 일이 시작하면 숨을 가두기 힘들어가지고 숨이 너무 차서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도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것이 좀 1년 3개월 넘었어.
1: 아, 그랬어요. 예, 예. 어떠세요?
2: 각 동네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아, 예. 예.
2: 소통 부족이 이거 냄새가 나서 그 냄새 나서 그건 없었죠.
1: 아, 그것도 예. 자기 뭐 기타 방법으로 안 되는데 이 방법으로 예. 되었다. 그렇죠. 예.
2: 우리는 모든 데 가능해서 그렇죠.
1: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그게 냄새가 좋고.

0: 밥 섞어 먹어도 인차 배부르 그냥 물주가 됐어요.
1: 예예예. 예.
0: 근데 지금 밥을 잘 먹어요.
1: 아 예예. 예.
0: 그래 소변별로 밥이 몇주 이사가 돼 지금 그 극상가 맑아서 세추가 보통 두추 같아.
1: 아 그렇죠. 콤파체 1분이 들어가는 혈액이랑 이 두근덩이 있는데 심장에서 그만한 혈액을 콤파체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콤파 기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여러 번 화장실 나설 수밖에 없죠.
0: 예, 갔다 오고 나면 또 잠이 또 이제 와요.
1: 아, 그래요? 예, 예.
0: 그리고 저기, 뒷가슴, 막가슴, 겨우등, 그것도 좀, 거의 다 없어져요.
1: 아, 그래요? 예.
0: 예, 그, 모든 면에서 확실히 여러 가지면서 모두, 내 효과를 많이 볼 때 아파도 계속 이거 쓸 일이 있어요.
1: 아, 그렇게 하셔. 이 예. 제품 자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부작용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0: 없죠.
1: 예, 기본상 예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적다 혹은 기본상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는 제품 자체는 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전문가 9일날도 한 번 또 썼어요.
1: 아 그랬습니까? 예. 예
0: 앞으로는 계속 쓰리겠습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초원차 휴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따뜻하던 게 지금 따뜻하지 않고 가슴 뭐에다에 돌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숨 맞습니다.
1: 아, 예.
3: 그래, 여간에 집에 뭐 문이 있는 데도 예, 각각이 막 쓰고 놀라고.
1: 아, 예.
3: 개그 녹을 때 받으시는 무서웠습니다.
1: 아, 숨이 차서. 예, 누르는 예. 같은 감이 나죠. 예.
3: 예, 예. 그리고 혈압은 어떻게 좀, 혈압은 잘 됐고, 예. 잠 잘 자지 못하는지 잠 잘 잡니다.
1: 예.
3: 괜히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예. 오늘 배달 받아도 쓰라고 그랬나.
1: 아, 그렇게 하셔. 초원청심환은 실어놓고 쓸 수 있는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우수한 특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료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화 맞는가요?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4: 예, 예 저도 이거 청소심한 참 잘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영 효과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전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게 효과 없으리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1: 그래요. 원래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4: 예. 예. 원래는 이 숨도 세게 찼습니다.
1: 아, 예. 예.
4: 금방 무슨 움직임으로 숨이 차서 깜짝 못하고.
1: 아,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4: 예. 예. 또 무시각이 저기 닿던 남의 신세를 얻어먹고 이렇게
1: 아 그랬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우선 82 중반 넘었습니다.
1: 그런데 아주 목소리 안 들으세요? 청청하시고 아, 예.
4: 예 했습니다. 이제는
1: 아 그래요? 예예
4: 예. 예, 이전에는 목소리도 무슨 듣기나마나 하고
1: 그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아주 청청하세요.
4: 예, 예 그런데 지금 예, 정신도 온천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저리 골이 무거워서 예, 골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예.
4: 예, 그래던 게 지금은 예, 혈압도 좀 정차이 되고 해놔니까 예, 정신만 쓰게 나서 골도 무겁도 돼, 그 정신이 좀 얼떨어진 것 같아요.
1: 전 70대 초반인가 했습니다.
4: 예. 예. 그렇게 정신이 말아가지고, 예, 밥도 용 잘 먹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용 잘 먹고, 그래 나니까 맥도 좀 나고, 예, 저기, 이렇게 정신도 나고, 어디면 춤 차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4: 혈압이 그냥 올라가서 예, 180까지 거의 올라가.
1: 어 무슨 혈압인데? 예, 예.
4: 거의 예. 그리고 저 혈압도 110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 영 바삐 보냈습니다.
1: 어느 순간에 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계단은. 예.
4: 예, 예. 그리고 저 심혈관도 빨라서 119년 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 영 정상이 됐습니다.
1: 지금. 예, 지금 혈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4: 지금 혈압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 120 적어도 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아유 180부터 120까지 내려왔던 너무 정상이네요.
4: 예, 저희답게 예. 그래도 70, 아, 80 조금 넘고 80이 넘고 80 조금 나 78이나 이렇게 됩니다.
1: 어,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너무 예. 리상적인 혈압입니다. 예,
4: 예 용정사에 대해서 용도 없고 예. 이렇게 일어나서 예, 밤에 자다도 숨이 차서는 숨이 뚝 맥히는 것 같아서는 일어나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용 효과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래 나니까 지금 영영 터와서 아무래도 예.

0: 많이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를 시름 넣고 드셔도 됩니다. 예, 예.
0: 예. 어디 예.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다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난다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예. 넣고 쓰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 장수하세요. 예. 예.
0: 안녕히 계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이제 외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겠다며 나이에 비해서 내가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혈압에 심각한 심률에 129 부서지고 이래던 심률도 혈압도 189 이상 밑에 게 112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다 모두 무슨 혈압에 무슨 심률입니다. 보온 제품을 드시고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보온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며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를 하게 되면 많은 피가 심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있거나 앉아있는 상태라면 제일 높은 머리 혈액이 결국 제일 밑에 발밑에 갔던 혈액이 올라오는 그 힘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드시 누워있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택에다 베개를 고이고 주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뭐 때는 누워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은 편하게 반드시 눕거나 측으로 눕거나 해도 다 문제가 없이 편하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심률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정상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 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률은 그렇지만 해도 우리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서 7, 80차 60 이상이 되면 됩니다. 1분에. 그런데 너무 늦게 돼서 40몇 차, 요즘에 어느 분이 40몇 차던 게 이 금방 42차, 개국 40차 됐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지금 60차 그 이상으로 올라 68차까지 올라왔다는 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률은 제일 그 낮아서도 평균 심률 가운데서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60차 이상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빨리 떼서 1분의 120, 30차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이것은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무슨 누구에게 쫓겨오는 같은 감을 느끼면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쩌나게 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더니만 일어나면서부터 하품을 하는 게 계속 하품을 하더라. 하품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하품을 많이 하고 숨이 차는 원인 자체는 혈압 가운데 산소 부족을 했죠. 그리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가운데서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거나 때때로는 반사통으로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내리 아픈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왼쪽 발까지 내리 아프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모두 심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이러한 증상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늘 힘줘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주요하게는 지금 심장은 직접 위동맥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밥을 먹어서 40분 그 좌우 그 안에서는 많은 피가 위 동맥이 들어오게 됐는데 심장 功能이 약화를 해서 위 동맥이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탓으로 인해서 늘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름을 하게 돼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공공버스 같은 데 앉아서도 남에게 창피할 정도로서 억지로 거기다 힘줘서 위안에 개성불근이 그득한 데를 아침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는데 약간 치설질을 해도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결국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는 그 줄을 모르고 치아통이 생기게 되며 내가 이 치주염인가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게 되면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결국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게는 무엇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심장병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징어난 문소리에 놀라거나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아래 다리가 부종이 생깁니다. 아래 발목, 발등 이게 보통 콤파체 이상이 있다면 시초에는 어디에 부종이 생기는가 하면 상체 부종이 먼저 시작됩니다.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수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부종이 생긴다면 하체가 부종이 생기는 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부종이 생기니까 이거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콤파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도 근본 원인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콤파체 문제보다도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콤파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발바닥에 헤매는 디딤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동맥이라 하게 되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를 그게 바로 고동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따뒤 제일 위쪽에 여길 통해서 주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텐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 심장 혈이 직접 여기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상술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쥐가 너무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헤매는 디딤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모두 심장 혈이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배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모든 기계 검사를 해본 결과 배가 아픈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투석 환자들 가운데 후터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부 투석이라는 게 그것도 바로 복강 그 동맥을 이용해서 그 투석을 하는 건데 근데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었는데요.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계셔서 너도 나도 배가 아팠는데 한 분은 밤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주사를 했습니다. 스탠드 했는데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계속 다른 한 친구는 주사하지 않은 친구는 배가 아픕니다. 이걸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주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는데 초온 청심환을 쓰고 나니까 심장병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서 여러모로서 많은 그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은 그 핵심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시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 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1분에 정

0: 상심률은 60부터 그 100차까지 정상범위라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지금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심장은 하나 건너뛴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뛰고 하나 쉬고 하나 뛰고 하나 쉬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부정맥이 전형적인 실리부치를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늘 내 가슴에다 주먹질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 그 심장을 뛰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심장이 그 박동이 부정상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1분에 겨우 40차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치버치를 열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 치버치를. 치버치를 엮는다는 것은 조약염을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인위적인 당신의 심장은 이제는 자기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공급했다 돌려오는 이런 공력이 떨어졌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기계를 가슴에다 박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그 집어치는 보통 10년이 유효기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집어치를 이어야 되겠다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 본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지금은 거의 심률이 60차 이상으로 7, 80차까지 올라왔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 협심증이란 건 신조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뒤 잔등이까지 아파나면서 늑골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늑골까지 아파나네.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40대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들 가운데서는 갱년기 계단에 심장병이 더 쉽게 발병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협심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갱년기 계단에 이렇게 그 심혈이 너무 고르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이게 그런데 눈꼴이 네.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초원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나는 예, 저기 심장이 나빠가지고 전화기 계단 숨이 차서 저기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그래요?
2: 초원청심환 쓰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심률이 빠른 것도 심률도 좀 많이 제대로 돌아오고, 예. 그 다음에 숨이 차던 것도 많이,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앞으로 이거 나 계속 쓰려고 완전 치료될 때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처럼으로 삼삼에 다시 깨워보입니다.
2: 예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 초원청심환은 지금 한국에 내 전번에 보내던데 다 쓰고 먹어서 지금 쓰고 효과 상당 좋아 이렇게 배달해달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삼삼에 다시 예. 한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협심증이라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늑골까지 아파나는 건데요. 갱년기 계단에 이 늑골까지 아파나게 되면 늑골신경통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여성, 남성들 포함해서 갱년기 계단에는 심장병이 제일 고도로 시작하는 이런 나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참고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보통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 말하게 되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관상동맥이 이때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기본으로서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본 제품 초원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주자까지 가지 않고도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미 중풍이 왔거나 이미 주자를 했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 심부에 물이 찼거나 비우선 식물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0: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우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사령이야, 사령이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0: 김우래는 더 듣고 있기 거북해서 겸연쩍게 물었다.
2: 여러분, 뭘 구경하고들 있습니까?
3: 누군누구예요? 수마사령이죠? 네?
0: 한 이학생이 키득키득 웃으며 대답을 했다.
2: 수마사령이 어디 있다고들 그러십니까? 아니, 벌써 다 알고들 왔는데 왜 그러나? 바로 자네지, 어?
0: 한 노인이 말했다.
2: 저기 저 높은 성벽을 어제 훌쩍 뛰어올랐다면서요. 에?
1: 저렇게 높은 담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0: 그러자 몇 사람이 다투어 말했다.
1: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령님, 그 수마를 불러다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철갑옷도 있잖아요. 총칼이 절대 못 뚫는다는 철갑옷 말입니다.
0: 김우래는 어쩌면 좋을지 몰라 흙이 잔뜩 묻은 군복을 당겨 펴면서 난처하게 웃었다.
1: 보십시오. 이것이 제 철갑옷입니다.
2: 농담도 잘하십니다. 군사 기밀이라 알려지면 안 되나요?
0: 모이던 사람들은 홍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척 궁금해했다. 김우래는 홍군 전사들이 인민들을 만나면 늘 하던 이야기를 한바탕 쏟아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4: 준이의 민중들은 주왕종대 입성을 뜨겁게 맞는다. 두 대장쟁이와 동료들의 폭죽 소리는 특유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역사는 여기에서 중요한 장막을 열어젖힌다.

0: 서 한때에는 장가라고 했다지만은 너무 먼 옛날 일이라 고중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라 당나라 때 이름을 낭주, 파주라고 차례로 고쳤는데 좀 이름은 날렸지만은 한적으로 밀려난 벼슬아치들이 거쳐가거나 귀양을 오던 황량한 동네였다. 대신으로 이름이 높은 리백이 귀양을 간 야랑국도 준이와 멀지 않은 동자현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대로 말하면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이르는 100년 사이에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준이는 지금처럼 제법 큰 도시가 되었다. 준이의 옛성은 다 쓰러질 듯 낡았지만은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홍화강, 봉황산 같은 산봉우리들이 마치 두 팔을 벌려 도시를 끌어안고 있는 듯하였다. 맑고 푸른 강물이 도시를 감돌아 흐르는데 상강이라고도 하고 부용강이라고도 하였다. 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돌다리 양쪽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성에 들어서는 주왕종대를 맞았다. 귀주 군대의 진절머리가 난 준이 시민들은 홍구를 맞으며 어렴풋이 희망을 품었다. 홍군 전사들로 말하면 전에 자그만 도시를 지날 때에도 굉장히 깊었으니 강서를 떠난 뒤로 처음 발을 들여놓는 큰 도시라 저절로 흥이 났다. 그래서 군인 풍모에도 신경을 써서 차림새를 깔끔하게 했더니 제법 위풍이 당당했다. 다리 어귀에서는 이따금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죽이 터지었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흥겨운 분위기는 한껏 더 달아올랐다. 폭죽을 꽃불이라고 하는 고장도 있다지만 귀주 사람들은 화포라고들 했다. 뭐라고 부르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해주는 데는 충분했다. 그런데 오늘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미리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한 듯했다. 다림목에 들어서는 무대가 바뀔 때마다 퉁탕퉁탕 폭죽이 신나게 터지었다. 낡고 너저분한 옷을 걸친 검실검실한 사내들이 높다란 대나무 장대 끝에 저마다 긴 폭죽을 하나씩 걸고 서 있었다. 열 사람 남짓한 사내들은 새하얀 니가 다 드러나도록 벙그레 웃으며 준이로 들어서는 홍군을 맞았다. 주황종대가 다 지나가고 환영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다리목에 모여서 서성거리었다. 마침 다리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련장 김우래가 사내들을 보고 물었다.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서른 살 남지 돼 보이는 훤칠한 사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장관을 맞으러 왔습니다. 장관이라니요? 김우래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장관 말입니까? 주덕과 모태동이 맞습니까? 저런, 벌써 지나간걸요? 김우래가 알려주었다. 좀 전에 더부룩한 머리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 바로 모태동 주석입니다. 저 총사령은 여러분한테 손까지 흔들었는데 못 봤습니까? 그러자 원숭이처럼 바짝 마른 소년이 까불까불 기어들었다.
1: 맞아요, 맞아. 아까 50살쯤 되는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봤어요. 밥지는 병사처럼 되게 맘씨 좋게 생겼던데요.
2: 이런 참, 아직 저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0: 아까 그 장정이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면서 대나무 장대를 흔들었다. 장대 끝에서 기다란 폭죽이 그때까지도 흔들거렸다.
2: 그래서 이 폭죽도 남겨두는데 말이야.
0: 김우래는 그 열정에 놀라워 물었다.
2: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1: 모두 석탄을 캡니다.
0: 소년이 짓궂게 웃으면서 말을 보태다. 이건 절대 남을 속일 수 없는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마다 새까만 얼굴에 흰 저고리를 입었는데 어깨에 삐죽이 나온 손뭉치마저도 검은색이었다. 소년은 서른 살쯤 된 장정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0: 이 두 사부님은 대장쟁입니다. 이분이 앞장을 서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김우래는 그 대장쟁이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실팍하고 튼튼한 몸집에 눈이 억실억실 이래는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듯 노련하고 침착해 보이었다. 그는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담담하게 웃기만 했다. 이 고장에 토호나 지주들의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홍구를 마중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이야 홍구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제정신이 아닌걸요. 두 대장쟁이가 경멸하듯 웃으며 댓글을 했다. 맞아요. 홍군이 온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을걸요. 원숭이처럼 마른 소년이 또 말을 가로챘다. 우뜸 가는 부자는 사촌으로 도망을 가고 버금 가는 부자는 귀양으로 도망을 가고 시골 지주는 산골로 도망가버렸잖아요. 지주가 저를 보고 리소후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공산당한테 잡히면 죽어. 코 베고 눈 도려내고 심장을 파내간다고 라고 하길래 겁이 도록 났지요. 하지만 늙은 어머니가 제가 석탄을 캐 돈을 벌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부자들은 다 출행랑을 놓았지요. 가게들도 죄다 문을 닫았고요. 제가 찻집에 석탄을 배달하러 갔더니 찻집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두 사부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대뇌했지요.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후 왜 그렇게 당황해하나? 그래서 제가 홍구리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너온다던데 어쩌면 좋아요 하니까 두 사부님이 저를 끌어당겨 앉히고 나서 물었어요. 소후 집에 방이 몇 개나 되나? 제가 예? 저야 집도 절도 없이 언제 사는 신세인 줄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가 또 묻잖아요. 땅은 얼마나 되나? 제가 말했지요. 별 희한한 걸 다 묻네. 땅 있으면 못하러 주내왔겠어요. 그러자 두 사부님이 또 묻는 거예요. 집도 없고 땅도 없으면 그럼 돈은 있겠지? 그래서 제가 두 사부님 지금 이 가난 명이 묘적 꼬마와 농담 따먹기 하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왜 석탄이나 캐면서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까 그제야 두 사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됐네.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뭐가 무서워? 홍구는 부자를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길지 않아? 그 말에 제가 솔깃해서 무슨 좋은 일이냐고 그러더니까 글쎄 홍구놈에는 세상이 엎어진대요. 지주들 땅도 다 빼앗아서 우리들한테 나눠줄 테고 옷이랑 양식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이런 누대기도 어찌 겨울은 하겠나? 홍구려면은 자네한테 새 속옷을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부님이 하하하 웃길래 저도 따라 웃었지요. 금방이라도 새 속옷이 생길 것 같더군요. 두 사부님은 탄광 사람들을 모아 폭죽을 사서 홍구려면을 함께 터뜨리자고 했어요.
1: 그래서 오늘 드디어 폭죽을 터뜨렸군요. 그런데 다 터뜨리지 못했지요.
0: 두 대장쟁이가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러면서 채 터치지 못한 폭죽이 걸린 장대를 흔들어 보였다.
1: 그럼 소비트가 새로 설 때 터뜨리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0: 김우래가 고개를 들어 해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2: 여러분 오늘 우리 연회 가서 함께 점심이나 드시죠. 마침 돼지를 잡았거든요.
0: 사람들은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리었다. 김우래가 두 대장쟁이를 꽉 잡아 끌고 앞서서 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뒤를 따랐다. 군의시 한가운데는 옛 도시와 새 도시를 가르는 부용강이 흐르고 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두 도시를 이어지고 있었다. 새 도시는 태평천국 말기의 관료며 지주 부유한 상인들이 묘족과 한족 봉기구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리는 모두 옛 도시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구 리덕과 군사위원회 본부에 있는 주울래, 주덕, 유백승은 옛 도시에 머물렀고 모태동 왕가상 장문전은 세도시에 묵기로 하였다. 세 사람은 작은 산날에 새로 지은 2층 건물의 숙소를 정했다. 이튿날 모태동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다. 왕가상은 하룻밤 쉬고 나서 위생병이 갈아주는 약을 붙였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상강을 건넌 뒤 진군 방향을 두고 다툼이 생겨 전투를 하면서도 행군을 하면서도 내내 논쟁이 그치질 않았다. 그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정치국 회의를 열기로 여평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는 데다가 싸움이 치열해서 적당한 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정치국 회의를 열 때였다. 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터였다. 왕가상은 천천히 층계를 내려가 장문천의 방에 이르렀다. 장문천은 두터운 안경을 쓴 채 책에 파묻혀 있었다. 일찍이 작가가 되어 소설을 쓰고 논평도 써낸 장문천이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신문 편집을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모스크바 종산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왕명 받고 왕가상과는 동창이었다. 비록 군복을 입고 붉은 별을 단 모자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교수처럼 학자던 분위기가 물씬 풍기였다. 왕가상이 들어오자 장문천을 올려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2: 가상이 상처가 좀 어떻소? 오강을 건너고 나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0: 이렇게 대답을 하며 왕가상은 자리를 찾아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2: 지금 책이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국 회의가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0: 장문천은 뭔가 생각나는 듯 말을 했다.
2: 지금 설악이 한창 귀양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작자는 우리를 쫓아오는 것보다 귀양에 더 관심이 있을 거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다그쳐야. 얘기할 준비는 벌써 다 했군요.
0: 왕가상이 웃으며 말했다.
2: 물론이지. 나는 우리 당원들의 자세가 민주적이 한다고 생각하라. 민주란 바로 서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지난번 광창 전투를 망쳐놓았을 때 말이요. 내가 별로 날카롭지도 않은 의견 몇 마디를 내놓았을 뿐인데 박구가 나를 불리한 오브 같다 하지 않겠어?
0: 그 말에 왕가상이 큰 소리로 웃었다.
2: 참 나는 그 회의에 빠져들었지. 그런데 박구가 왜 동지를 불리한 오브라고 그런 겁니까?
0: 장문천은 그때 기분이 되살아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2: 내가 광창 전투처럼 억지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큰 손실을 입고 광창마저 잃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박고가 대뜸 그건 불리한 오부의 기회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견이 불리한 오부가 1905년 러시아 노동자들의 무장폭동을 반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찌 거기에 빗대어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왕가상이 말했다.
2: 하긴 우리 당에는 나쁜 습관이 있어. 걸핏하면 기회주의다 우경이다 하면서 모자를 뒤집어 씌우는 버릇 말이죠. 마치 자신은 늘 원칙대로만 하는 것처럼. 아무튼 난 그때부터 박고와 점점 멀어진 것 같소.
0: 장문천의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2: 오종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 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동도 내쳤으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장편 소설 대장정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 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용정에서 노동자로도 있었고 집처에도 내려갔었고 후엔 또 예, 상해도 가서 예, 생활하면서 문학 창작을 펼친 남경희 시인을 소개를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경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남경희 시인은 예, 1956년 11월에 용정 길승가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 69년까지 용정 실험소학교를 다녔고 1969년 3월부터 1974년 장안공사 부암 대대에 당시 그 장안진도 용정현에 속했는데 거기를 다니다가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그 후에 용정회와 용정일중 다녔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용정 동승용공사 인화팔 때 또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가서 집초생활 3년 정도 그리고 그 후에 1978년에 용정 고무공장에서 쭉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두의 유치원 교원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상해 화동중학교 임직원 그리고 후에 또 연변이 돌아온 다음에 시조협회도 가입하고 그리고 천혜작은 연변일보에 시조를 발표한 그런 작품인데 단행간 연변일보 흥영광신문 등 간행물의 수십 편의 시조 수필을 발표했습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남경희 씨
1: 뭘 하는 곳인가 물어보니 시조창을 하는 협회라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자유가 많았지만 의미 없이 너무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우연히 공부방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삼장육구 기승전결의 오르내림법도 배우면서 쉬울 것만 같던 길을 걸었는데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백주의 한획 정성을 쌓는 기묘한 시간은 어느새 내 영혼의 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조라는 극한 울타리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찾던 나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결을 따라 글자들을 놀이하듯 엮어내는 순간 육체의 해방을 넘어 영혼의 해방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공백이 오히려 찬란한 새벽이 려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시조가 연변일보에 발표되던 날 그 기쁨은 그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글쓰기에 푹 빠져 하루하루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늦깎이로 문학이란 이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더욱 젊게 살면서 이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의 육신과 영혼 세계가 한 차원 더 값지고

0: 의미가 깊어지는 청전이나 날, 수련이나 날들을 살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경희 시인의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절벽에 핀 꽃입니다.
2: 절벽에 핀 꽃, 남경희. 바위 틈새 고독을 입에 물고 아련히 곱게 피었네.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에도 도도히 서 있네. 보기만 하는데도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서 꽃송이로 피웠느냐. 누군가는 그 모습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죽이고 피어나는 한 딸기 울보짖음이다.

0: 이 시인이 지금 평범한 들판이나 언덕에 핀 꽃이 아니라 꽃을 바위 틈새에 피워놓고 풀어내려갑니다. 그것도 이 바위 틈새에 피어난 고독을 입에문 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꽃은 이 바위 틈새에서 그것도 땡볕에도 강한 바람의 시련 속에서도 도도히 서 있는 꽃을 노래합니다. 보기만 하는데도 이 아찔한 벼랑인데 어쩌다 그곳에 꽃송이로 피어나 참말로의 그 절창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절망이라 부르지만 내게는 절망 속에도 강하게 숨 죽이고 피어난 한떨기 울부짖음이다 라고 형상화하고 있는데 꽃이 꺼져가는 생명이 절망이 아니라 반대로 강하게 어여삐 피어 피타게 부르지는 생명이 울부짖음이요 또 마지막 그 터지는 이 생명이 강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읽는 이들도 경탄케 만드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70고개입니다.
2: 70고개 남경희. 마주친 70고개는 비바람 눈보라로 빚어낸 노을빛 자랑. 가는 세월 보낸 후 남은 아쉬움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멋 부려보자. 백발을 쓰다듬어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조리는 연유는 마음은 흥분에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살한 자격 한껏 누려보련다. 흐르는 물 따라 차분히 이 몸 맡기고 서산의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구나.
0: 가는 세월 앞에 부대끼고 넘어지고 가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숨차게 살아왔구만 다시 가다듬고 보니 벌써 70곡에 올라선 겁니다. 인간 70이 고래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름다운 신성한 시창작의 꽃밭이 활짝 펼쳐집니다. 이 황홀한 시 꽃동산을 시인은 그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을 다집니다. 남은 세월 후회 없이 못 뿌려보자. 백발을 쓰다듬어 커피잔 잡고 술향에 커피향에 몸 저리자. 마음은 행복이 녹이고 백발은 커피로 물들이고 이 땅에 나서 자란 자격 한껏 누려보자. 예, 이제는 얼마 안 남은 한생이지만 서산의 그 고운 노을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0고개를 마주하고 아주 여유자적하고 흥연한 그 시인의 무르익은 심태를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국밥집입니다.

국밥집 남경희. 오늘은 오랜만에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에 왔다. 식당은 그대로다. 햇살이 테이블에 스며드는 자리. 밥상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공기 속에 남은 향기에 살며시 어젯날을 품고 있다. 그때 웃음소리가 그릇에 맴도는 듯 말소리는 없지만 모습이 보인다. 그리움이 앉아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머리에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난 추억을 먹고 있었다.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 다신 볼 수 없는 사람. 가끔 그리울 때 오고 싶은

0: 예, 이 시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작중 주인공은 이 홀로 어떤 국밥집에 왔습니다. 헌데 이 국밥집은 이 여전히 그 사람하고 종종 다니던 국밥집입니다. 헌데 오늘은 홀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연유로 다시는 약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밥집안 여기저기 그 사람과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움에 휩싸입니다. 기억이 바람타고 밥상물이 스며든다. 구석구석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그래서 난 추억을 먹고 그리움을 먹고 추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끔이 그 사람이 그리울 때면 난 국밥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추억이 스며있는 그 사람 냄새가 가득 찬 나의 국밥집을 찾는 인간 냄새가 다분한 잔잔하지만 또 파문이 묻어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1: 첫눈 남경희. 장발과 소스라쳐 꿈에서 깨어나니 달빛의 예쁜 흰꽃 내 잠을 희롱하네. 향기가 없다 말어라. 내 마음만 설렌다.
2: 예, 이 시는 시조인데 이 시는 이 시조의 초장에서 장밖이 훤하니 소스라쳐 깨나 밖을 내다본 장면을 썼고, 중장에서는 밖이 온통으로 흰 눈꽃이 가득 내리는데 그 외에 달빛이 가득 비껴 내 잠을 희롱하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정장에서는 없는 눈꽃 향기가 내 마음에서는 가득 풍겨서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걸 썼습니다. 시조가 아주 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장박 풍경, 꿈자리, 잠, 달빛, 향기, 내 마음이 설렘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짧은 시조지만 미적인 표현이 잘 되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위입니다.

남경희.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간다. 새들도 저를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천년을 홀로 한자리 푸른 숲을 지키네.

이 시조에서의 가장 유표한 포인트는 바로 뒤틈없이 제 한자리만 굳건히 지켜서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듬직하고 든든한 바위 그 천년을 홀로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쓴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바위 위에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자고 가고 새들도 철 따라 계절을 나르건만 유독 바위만은 이 고독을 삼키며 천년을 홀로 한자리 푸른 숲을 지킵니다. 결국에 바람이 쉬어가도록 하게 하고 구름도 자고 가게 하고 새들도 철

정푸른 밤 하늘가 은하수 저물었소. 기러기 떠난 자리 추억은 아쉬운데 부르던 여름 나뭇잎 빨간 옷을 입었네.

0: 예, 이 시조는 이 계절이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그 가을 시조. 초장에서는 이 청푸른 밤 하늘과 저무는 은하수. 예, 이것은 시간이 흐름이. 그 다음에 계절이 깊이를 동시에 암시합니다. 여기서 저문다는 표현에서 쓸쓸하고 아늑한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장에서의 기러기 떠난 자리는 가을이 대표적 리별 이미지입니다. 기러기가 남쪽으로 떠나버린 빈자리,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쉬운 추억뿐입니다. 이별과 상실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여기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푸르르던 여름나무 잎이 빨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며 단순한 낙엽이 아닌 단풍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상실과 아쉬움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 즉 가을이 색깔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시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시조의 핵심은 이별과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입니다.
1: 예. 네. 다음으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이테입니다.
2: 나이테, 남경희. 내심을 안 보이는 둥그런 세상살이, 침묵의 옷자락에 이마를 부벼볼지, 주름진 추억 한 자락 테두리를 새기오.

0: 이 시조는 이 전형적인 평시조인데 나이트는 나무가 자라면서 생기는 동심원 무늬로 시간의 흐름과 삶의 흔적을 상징합니다. 시는 이를 인간의 삶, 특히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살이 고리와 연결합니다. 이 시조의 핵심 정서는 이 회상과 체념,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입니다. 시간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나이트는 이 곧 인생 자체, 겉으로는 평온하거나 무심해 보이지만 이 그 안에는 묵묵히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 부벼볼지 주름진 등의 표현에서의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 새긴다 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마무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긍정합니다. 부벼볼지라는 표현은 매우 감각적이고 촉각적입니다. 얼굴을 무언가에 기대어 문지르는 행위에서의 위안과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나이트라는 짧은 시조 속에 인생의 깊이와 시간의 무게를 담아낸 수작입니다. 반복적으로 읽어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이트를 둥근 세상살이로 그리고 추억의 테두리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이고 읽을수록 잔잔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는 세월입니다.
2: 가는 세월 남경희 자보려 손 내밀지 저리로 도망가네 어제는 꿈이더니 오늘은 낙엽되네 세월이 지는 저 노을 아픈 가슴 달래

1년 더 세월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잡으려 손내미로도 저만치 도망가듯 빨리도 뛰어갑니다. 나이를 예 먹다 보면 세월이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다 같은 시간이겠지만 하루가 한 시간 같고 한 달이 한 주일 같고 한 해가 한 계절 같고 설을 쉰 지 얼마 안 된 뒤에 또 벌써 한 여름이고 한 여름이 차 있기도 전에 가을 단풍이 초겨울인 첫눈이 옵니다. 물론 예전보다 절주 빠른 세월인 것도 있겠지만 늙어갈수록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게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그래도 정장에서 말하다시피 저 붉게 익는 노을이 있어 어딘가 아픈 가슴 달래준다. 점점 더 붉게 흐드러지게 익어간 그 저녁 노을이 그냥 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죠. 참 이 인생 천리를 담아낸 느슨하면서도 짠한 시조라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부입니다.
1: 부부 남경희. 잡은 손 내 손인 듯 깨문이 아프다오. 여보라 부른 이름 입에서 익었는데 세월의 휜 등허리 서로 키를 맞추어

0: 너무 오래 함께 하다 보니 이제니 애정보다 친정이 더 많을 때가 많지.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손을 잡아봐도 이젠 큰 울림이나 감각이 좀 무뎌집니다. 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으면 아무 감각 없듯이 말입. 그러나 일단 님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파나지. 즉 나이 두 손에서 어느 한 손이 가시에 찔리거나 칼 같은데 뱀이 심장까지 짜릿하게 맞춰오는 그것과 마찬가지 도리라 할 수 있죠. 부부 중에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픈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조의 초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여부란 이름이 이젠 너무도 입에 익어에 이름처럼 쉽게 불려지고 정장에서는 또 이전에 헌칠하던 님이 키도에 등허리 조금 그분이 나와 비슷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 사랑의 깊은 감각을 다룬 훌륭한 시조라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장독대입니다.
2: 장독대 남경희. 깊은 숨 몰아쉬고 긴 세월 말이 없어 속내를 감췄으니 무표정 얼굴인데 햇살은 뜨락 한가득 여인 손길 기우어
0: 예, 장독대는 평소엔 늘 아무 말 없이 그 한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괴죠. 그리고 여인들이 손길이 햇살처럼 가득 그 주위를 물들입니다. 이 시조는 이렇게 장독대 주위에서 물들어가는 우리 민족 여성들이 숨은 로고를 조용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장독에서 우러나는 장밋 고추조름이랑 그리고 간장이랑이 스며있는 그 내인들이 푹 익은 정을 노래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은 남경희 시인의 깊이 있고 은은한 시들과 시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우,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0: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1: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1: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0: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1: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인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리성비 작사 김여헌 작곡의 장호 구만국 가수가 부른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명절, 고향의 잔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떠오르는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고향 향연회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 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최신의로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천이박사 최신의로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 전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가격 인상이 진행된다.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공장 측에서 발표한 가격이 나왔는데요. 천이박사는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598원으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15각을 사면 18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박사 같은 이런 제품 자체는 특히 중 노년 가운데서 노년기에 들어서서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되는 힘든 분들은 본 제품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금방 출원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2차, 3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중풍뿐만 아니라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고 노벨상 받은 여기 특수한 성분이 바로 CAMP20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 제품 선택해서 많이 망설일 필요가 없이 498원 한가게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최신의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시중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시면서 너무 효과성이 우수해서 내가 청춘으로 돌아간 남성들, 여성들 포함해서 그런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698원 35일간 복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898원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효과성에 대해서 콩팥이 건강해지니까 심장이 좋아지고 오장이 든든해지더라는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0: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아이패드를 했는데 뭐인가 하면 눈에 붙이는 고약을 2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붙이고 눈 건강을 찾고 일신이 건강을 찾고 이런 과정이 바로 세신이로 전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병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수술 한번 받자 하게 되면 하나는 심리적인 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도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제품 자체 한번 선택해서 뭐 쓰게 되면 처음에는 아름장같지만 수술에 비하거나 그런 데 대비하면 아무 값도 아닌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각을 싸면 12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떠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명사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많은 분들이 아 눈병은 명사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우리 형님이 전이 박사를 지금 쓰는데 용 도와준다 선생님.
0: 그렇죠. 그건 뭐 네. 티를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는.
2: 예, 거의 와서 병원에 한 20일 주원했다 나와서 예. 그도 인천이 천이박살 시작했는데 누워서 이 자리 못하던 게 지금은 바깥 운동하는데 발뒤축이라 살짝살짝 둔다.
0: 예, 이전엔 발을 구슬고 다녔죠?
2: 예, 이전엔 줄줄 다리를 구슬고 이 발뒤축 언제 들겠습니까?
0: 그렇죠.
2: 지금 예, 발뒤축을 살짝살짝 들지 어떤 이 머리인데 서에 올라가서 예, 어떤 머리라 어루만진다.
0: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자마자 이거 복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예, 예 금방 나오자마자 그래서 인천 내 이거 대접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저기 약도 배달받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시오. 이번에 우대 활동이 특수하고 예. 가격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는 게 귀합니다. 예, 전화번호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무슨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네. 그 혈압이 한번 올라가면 올라가면 내려야 합니다. 형 높게 올라가도 한 어때 막 180, 190 이렇게만 올라가면 내려야 합니다.
0: 예, 예,
3: 예. 예, 그럴 때 막 머리에 터진 것들 아프고 어디서 말할 때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참기 힘들고 형 사람이 바쁜다 막 뭐가 좀 뭐 대신 바쁘 보대나고 이랬을 때다 막
0: 그 정도까지 증상까지 나타나고 숫자까지 예. 그렇게 올라간다면 중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예. 다시 어렵습니다.
3: 지금 다음에 줄줄줄 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 방송도 고소리니까 전이 박사 먹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0: 네.
3: 진짜 노벨상 두 번 받은 약이 딱 진짜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많이 먹어봐도 저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이 진짜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어제는 와 한 여섯 달 넘어 먹으니까 내 머리 아픈 게 좀 많이 나아지고 혈압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그리고 뭔가 뭐 심장도 다 후두둘 떨리면서 예.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랬댔으면 이제 그 심장도 후두후두 그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 차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그렇죠.
3: 영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예. 영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 세심이로는 집에 아주 씻습니다.
0: 예.
3: 번역선 비대 있으면서 예. 어찌나 소변을 다섯 번은지 그래서 지네 실수 없이 봤습니다. 저 얘기는 또 했습니다. 지네 해줘 될 수 없습니다. 지네 다섯 번은 가나 빨리 나도 못 가도 똑똑 떨고 어느 화장실 뜨고 어느 날 있지 얼마나 힘든가.
0: 그렇죠.
3: 그러니까 자기도 자지 못하지 또 아침에 나면 자기도 신경질 쓴다. 막 짜증 내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다.
0: 그렇죠.
3: 그리고 또 그다 또 자지 못하고 계속 소리도 난다. 소리도 난다고 자꾸.
0: 그럼요.
3: 그러니까 제사 아이 다니 못하다가 다른 사람과 신기해졌었지만 저때 사람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0: 그렇죠.
3: 그렇습니다. 예.
0: 큰일이죠.
3: 음성을 서로 높이면서 이런단 말입니다. 예. 걔들이 요즘에는 이거 쓴 게 너무 좋아져서 예. 잠은 형 잘 잔다. 소리 들라고 예. 소변 다소 많이 줄어들어서 계속 안 좋더라도 한 세 번씩 봅니다.
0: 예.
3: 그래서 너무 좋지해서 내 어찌게 약이 있긴 조금 있습니다. 한 것도 지금. 값이 오르기 전에 지금 둘이 또 대답 받겠습니다. 둘이 같이 먹고
0: 래요. 이번에 가격 인상은 예. 이미 통지가 왔으니까 예.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올해 또 어렵죠, 이 약은.
0: 아, 이 제품 이렵습니다. 예. 저희들 설명드린 건 예. OTC 공약이니까 예. 완전히 시름 넣고 요정

0: 네. 따라서 백, 몇 개, 백날만 쓰게 되면, 예. 기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1: 예, 예. 아, 올해 두고 쓰겠습니다. 올해였으니까. 예.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예, 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이거 쓰기 전에는 예, 그냥 그것 맥에서 누워 있을 생각만 했습니다.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강의를 맹심해 둘 곳을 예, 갑울도 되고 또 32가지 약초.
0: 중약제. 예.
3: 예, 32가지 약성분 들어가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0: 이 제품 자체, 예.
3: 예.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예, 첫감부터, 예, 맥이 나고, 예, 좀 머리가, 예, 병신 납니다.
0: 그러면.
3: 얼마나 아이 대해서 봐서 그렇을 때다. 예.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소화제를 그냥 한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소화제 지금 먹지도 않고, 또 지금, 예, 소화가 잘 됩니다.
0: 그리고,
3: 예.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답답하고 황황하고 숨이 차고 하든지 이게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예, 좀 약을 좀 이거 오래 썼습니다. 몇 달 썼습니다. 그랬거나 어떤 예, 영영 기분도 조금 맥스나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소변 장애가 있어서 예,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제나고 맥이 없어서 예, 하마하니까 예, 담백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감히 듣고 여보세요.
0: 예. 담백이 나가면 중시해야 됩니다. 예.
3: 예, 예. 그런 게, 지금은 어떤, 예, 여러 달 쓰니까, 저리기도 하고, 예, 담백도 지금 없는가.
0: 그렇죠.
3: 없을까.
0: 탄가그러나 탄하죠. 예, 있으면.
3: 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화장실 보면,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고, 예. 또, 저는, 예,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는데, 이 약을 쓰면부터, 예, 없어졌습니다.
0: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원래는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3: 예, 혈소판 감소증도 예, 또, 맥이 없어서, 그것도 그냥, 그것도 누워만 있을 생각 했는데, 지금은 맥이 나니까, 혈소판도 없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예, 이 약은 예, 정말 예, 대개는 예, 약이 영 좋습니다. 대개는 그것도 매우 합당한 약이 돼서 예, 좀 많이 싸서 약이 좀 있습니다. 예, 계속
0: 그렇죠.
3: 부지런히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가격 인상 전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전이 박사의 나은 1년 6달을 썼습니다.
0: 그래요?
4: 네, 전이 박사의 좋으니까 나는 전문 날에 싸긴 또 싸는데 확실히 약이 좋습니다. 뭡니까? 영양제가, 영양성분이 그 뭡니까? 비타민제라니. 그 다음에 영양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부가 이 완을 미용했는가 완 젊어 씹는 젊어 보이게 합니다.
0: 그럼요. 예, 예.
4: 예. 그리고 맥이나 이 배대도 아예 붙대다. 예. 약몽이.
0: 그렇습니다.
4: 예. 배용할 때 지금 목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냥 가을에 본대에서 그 코로나 한 두세 번 꺾고 나니까 목이 그걸 몇년 동안 불편하던 게 그냥 이 약 먹고 기침이 이렇다 말입니다.
0: 예.
4: 예, 용도였습니다. 걔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낫지. 예, 기억력이 좋아졌지. 심장이 너무 답답해. 여름엔 좀, 그래서, 죽을 나갔던 게, 걔도, 여름엔 걔도 그러하게, 걔도 무사하게 보낸다, 걔도.
0: 예.
4: 예. 그래, 나 이 약을 계속 쓰겠습니다. 걔 내 동생 오늘도 사다 버린다.
0: 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금방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수고하세요.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희 남편분이 신체가 못이 아이서 와가지고, 예, 병원에도 자주 입원하고, 메일리가 뛰어서 감기 자주 걸리고, 또 혈압도 높고, 또 다발성적인 세월에 인해서 계속 머리 어지럽고, 예, 흉하고, 경력 없고 이랬습니다. 예, 황상 맥이 없고, 예, 그래서 먼저 천이박스 썼댔습니다.
0: 예.
5: 천이박스 쓴 게, 메일리가 많이 제거되고, 감기 자주 걸리던 게 많이 낫고,
0: 예.
5: 그리고 혈압도 운동되고 했는데 그게 또 텔레스에 있고 또 그 뭐니까 관절이 아주 좋아서 예. 제시미로 같이 쓴 것 같고
0: 예. 아주 리상적인 배합입니다.
5: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대사의 따당이 황진 따당이라고 해서 쌌는데
0: 예.
5: 다 쓰고 있는데 텔레센도 많이 좋아지고 만날 거 저기 뭐니까 소변이 양이 적고 다수가 많고 하고 예. 그리고 허리 계속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주 좋았는데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럼요. 예.
5: 예. 그러니까 예, 이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쓰면은 정말 건강 찾겠다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0: 배합이 너무 아주 우수한 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선택이 잘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렇죠.
1: 예. 교수님 선거 보는 게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주 예, 잘 이해하고 계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이미 세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귀에서 소리도 나고 이 허리 다리 아프니 밤에 소변 타수가 찾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썼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3: 귀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이 허리 다리 아프니 걸기 바쁜 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예.
3: 여태 밤에 소변 타수 찾아가지고 이래서 이게 타수 어쩐 소니까 다음도 지금 기다리자고 사람 들신 합니다 이거.
0: 예.
3: 네, 이번에 활, 뭐, 약값이 오른다는데, 오르기 전에 좀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뭐,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건파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열선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뭐, 건파체 문제는 세신이로다. 그 정도까지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선택됐습니다. 이번에 가격 인상이 특수합니다. 이 제품만은 사회적인 수요량이 높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가격이 200원 인상됩니다. 698원부터 898원 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개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세상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도 있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건파체를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아주 잘 대하고 계시는데 갑을 갑 가운데서는 녹혈정 사슴이 핍니다. 사슴이 피는 직접 드시기도 하면 혈압이 고민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이 피를 건조식에서 작은 병 안에 다였는데 그거 따가운 물에 풀지 말고 따뜻한 물이나 어지간한 거 쉽게 그래서 식힌 그물에 다 풀어서 식전에 한번 딱 드시고 그리고 이쪽에 그 을이라는 갑을 가운데 이건 갑에 속하고 을은 전록근과 32가지 중약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흘을 쓰고 그 갑을 제 닷새 만에 한번 쓰거나 혹은 남성들 가운데 갑을 먼저 쓰고 이쪽 거 전노권을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닷새와 이런 나흘 이런 그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건파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빨리 효과를 보게 돼 있고 효과가 비교적 건파체 든든해야 심장이 든든하고 심장이 든든하면서 따라서 오장이 든든해지게 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바로 세신이로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이제 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기혈 보충을 해줍니다. 빨리 기혈이 보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저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공능은 내가 젊었을 때 그 공능으로서 완전히 뭐 니콜한다 하기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능이 떨어지는 데는 어디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는가 하면 컴파치 허한 데로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컴파치 하게 되면 뭐 우선 컴파치 직접 문제점을 나타내는 건 소비리 문제죠. 남성들 가운데 전열선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컴파치 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남성 여성들 포함해서 소변 차수가 작거나

0: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이 제품 복용 과정에서 충분하게 느꼈지만 해도 기혈 부족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곰팥의 양을 돋아주게 돼 있고 이쓴 쫑양 해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큰 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잠을 못 자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질병을 제때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세신이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전노권이란 사슴이 전반은 우리 인류에게는 큰 보배입니다. 사슴이 뼈, 살, 내장까지 포함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건조해서 다시 여기에 그 처방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전노근하고 그리고 록혈정 이것은 다른 처방에는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처방에만 있는 특수한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곰팥을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해도 91년도에 중국 과학원에 이게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수촌에 내려와서 무엇 때문에 여기 장수비결이 정간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사 8, 90세가 주연 노동력이었고 그분들은 병원이 뭐니까 병원 모릅니다. 그런데 가보게는 90세 할아버지가 뜻자까지 했다는 이런 논문까지 나왔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해답이 나오게 됐는가?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여기에서 이런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간에서 많은 제품은 간을 상하거나 곰팥에 지장을 주게 되어 있지만 해도 간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역할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토사자라든지 그리고 염보글지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간과 곰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 가운데서는 지금 여기에 포함된 닦은 초바이수, 닦은 백술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복령이라든지 건비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맥동이라 성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심지어 혈당까지 조절받았다는 후루바란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적으로서 밤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나는 그만 많이 못 먹어, 젊었을 땐 그만 먹었는데 난 지금 그만큼 못 먹어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드셔야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면역력도 올라가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든든해지고 골격이 든든하지만 든든하게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래저래 하게 되면 음식을 제때 드셔야 되는 건데 소화 공능이 떨어지니까 드시지 못해서 맥이 떨어지고 뭐 그 아래 그 종아리 그 부분은 애들이 손목만하게 근육이 다 위축되고 이래서 이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넘어지지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약간은 뭐 높이도 없는 그런데 돌부리처럼 채워서 휘뚱 넘어지거나 이러면 그로 인해서 1년 가기 힘들고 반년 지나기 힘들 정도로서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그 종합해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32가지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고 록혈정 그리고 전노권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종합으로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그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곰팥이 든든함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주한민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장문천의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종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 대통령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 대통령도 내쳤으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요. 왕가선 생각에 빠지었다. 장문철이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리덕의 말을 전하던데 지금도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길래요? 왕가상이 맑은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덕이 역에서 일할 때는 역시 모스크바에서 온 동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끼리는 부딪히지 말라는 뜻이지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왕가상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당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패거리나 개인을 파뜨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져야죠. 그렇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장문천도 다짐하듯 말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었다. 조울래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섰다. 검고 숱 많은 수염이 가슴에 멋지게 드리워 있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들고 천장에 매달린 등을 보며 말을 했다. 이 집은 참 좋군. 누가 살던 집이랍니까? 마부의 집이라고 합디다. 마부? 졸대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정말입니다. 주소상한테는 시집도 못 보낼 만큼 아주 못생긴 노이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서성이 결국 노이 동생을 자기 마부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운 좋은 마부가 료장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말에 주울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두성은 어디 갔습니까?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자질한테 갔습니다. 의료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금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몸을 풀어야 하다니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울래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다. 왕가상이 말했다. 금방 락보 동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청취국 회의를 되도록 빨리 여는 게 좋겠습니다. 조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 그래도 이제 박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고 하더군요. 보고서는 바꿔들어 쓰라고 했습니다. 날 보고도 몇 마디 하라고 하던데. 그러더니 주울래가 물었다. 아쉽게도 주석이 없군요. 이번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까? 그 동지 역시 토론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왕가상은 자기가 잘 알아듣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탰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조울래는 짙은 눈썹을 찌푸리고 한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었다. 왕가상이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더니 웃으면서 전화기를 조울래에게 건넸다. 동지는 가는 곳마다 전화가 떨어오는군요. 수화기를 받아든 주울래는 몇 마디 듣지 않고 얼굴빛이 확 바뀌어야 한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정말 영문 모를 일만 생기는군. 주울래가 성을 내며 말했다. 이 리덕이란 사람 좀 보세요. 정해준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마구 총을 쏘아 댄다는군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더 이상 그냥 도서는 안 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모두석이 오면 다시 오지요. 조울래는 손을 젖고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전투적 가정은 갈등으로 복잡하다. 하지만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비 온 뒤에는 언제나 해가 뜬다고. 필연과 우연은 늘 재미있게 연결이 된다. 필연성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연성은 그 어떤 천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1935년 1월 15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국민당군 사단장 백휘장의 집에서 열일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백휘장 자신도 절대 생각하지 못했지만 모태똥 주울래와 같은 인물들도 생각하지 못했다. 백휘장은 왕가렬 밑에 있는 사장이었다. 1932년에 공사를 끝낸 이 호화론 저택은 완전히 귀양에는 왕가렬의 층집 양식을 본단 것이었다. 집 둘레에는 넓은 복도가 있고 모두 아치형 조각으로 보기 좋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 왕가렐의 집과 다른 점이라면 한층이 낮을 뿐이었다. 그래도 주은이성에 있는 낡고 자그만 층집들의 대면은 당무리 가운데선 두루미 같았다.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검은 대문에 들어서면 마음을 위로하는 집이라는 현판이 달린 동군 문이 보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쉬어가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겨울은 해가 짧았다.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땅거미가 지었다. 호위병들은 천장에 매달린 석유등에 불을 달았다. 2층에는 노른 객실은 결색 불빛으로 가득 찼다. 큰 화로도 가져다 놓고 숯을 담아 방 안 공기를 데웠다. 방 한가운데는 검고 기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곁으로 정교하게 만든 검정색 등나무 의자 12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벽에는 시계도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회의를 위해 마련돼 있는 듯했다. 장정을 시작한 뒤로 이처럼 아늑한 환경은 처음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정치국 위원들과 확대회에 초청이 된 홍군 고위급 장령들은 모두 웃는 낯이었다. 회의장에는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산당의 가풍을 따르면 본디 이래야 했다. 이제 열리게 될 회의는 심각하고 엄숙하며 서로 맞서야 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불안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웃음으로 차 넘치였다. 호위병들이 반듯하게 줄을 맞추어 의자를 놓아두었지만 유격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인지라 제 마음대로 끌어다 널찍하게 놓고 자유롭게 앉았다. 너무 딱딱하고 틀에 박힌 생활은 이제는 그들의 성격과 맞지를 않았다. 오늘 회의의 사회자는 총석이 박고였다. 곁에는 주울래, 주덕, 진훈이 앉았다. 모태똥은 왕가상 장문천과 나란히 창문 곁에 앉았는데 머리가 더부룩하게 길었고 얼굴도 여전히 파리했지만 마음은 가벼워 보이었다. 스스럼 없이 웃고 말하는 품이 중요한 회의를 앞둔 사람 같지를 않았다. 등발, 류석이, 하계풍 같은 정치국 후보 위원들과 확대회의에 초청이 된 고위급 장령인

류백성, 리부촌, 림표, 서병진, 백덕회, 양상곤, 리탁연, 주황비서장 등소평이 큰 상 둘레로 여기저기 앉아 있었다. 리덕은 멀리 방 문옥에 앉아 줄 담배만 피워댔다. 자욱한 담배 연기만큼이나 그의 근심도 짙어 보였다. 곁에는 통요권 오수곤이 앉아 있었다. 박호는 재능에 뛰어난 젊은이였다. 생각이 예민하고 막스 리닌주에 밝았다. 전에 주황소배두 구역에 회의 때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 막힘이 없었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게다가 영어와 로우로 막스 레린의 책을 단락체로 인용할 때면 회의장에서는 늘 폭풍우 같은 박수가 쏟아지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큰일을 맡다 보니 평소에 어딘가 우쭐하는 데가 있었다. 오늘도 여전히 자부심에 차 있었지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었다. 사실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란 힘든 노릇이다. 박구는 상강을 건넌 뒤로 동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앞에서 불만스럽게 따지는 이야기를 꽤나 들어왔다. 오늘 회의도 여러 사람의 제의에 의해 열리게 된 데다가 보고도 다른 사람이 최초에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다. 자명종이 다섯 번 울리자 조울래가 박호의 귓전에 나재기 속삭이었다. 제작합시다. 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방을 한번 빙 둘러보고는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차 반포위 토부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그는 사중전회일에 당중이 세운 정책과 전략이 모두 정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황소베트 구역을 포기한 원인을 꼽으면서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을 내로들었다. 먼저 5차 반포위 토벌이 이전에 치른 반포위 토벌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제국조의 열강이 국민당에 엄청난 원조를 쏟아부어 국민당 군대가 새로운 군사 장비를 갖추고 100만이라는 병력을 동원했고 주황 근거지를 공격해온 병력만 50만이 되는 데다가 또 군사 고문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홍군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부 요인으로는 백색지대 인민들과 병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홍군이 동일된 전략과 의지로 서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국민당 군대의 5차 포위 토벌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구는 보고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댔다. 그는 자우룩한 담배 연기 속에서 보고를 끝냈다. 동지들, 이 보고서는 너무 급하게 쓴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동지들이 볼셰비크 정신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박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마음이 쓰였다. 마치 작품을 내놓고 독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련한 작가가 된 듯했다. 회의장에는 냉엄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박고의 지도를 따라오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주왕국석이 하계풍은 도정신하여 회의장 안에 있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반응을 읽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이제 주울래가 보고할 차례였다. 그는 단호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주울래의 보고는 박고의 보고에 비하여 한 가지가 분명히 달랐다. 주울래는 5차 반포위 토벌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원인으로 내부 요인을 훨씬 많이 꼽았다. 지도자 자신이 군사 로선을 정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0: 그는 회의장에 모인 동지들을 둘러보며 침통하게 말했다. 제 결함과 잘못이 큽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동지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수염은 떨리는 듯 짚었고 눈빛은 진실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모두 그에게로 쏠리었다. 공산당원이라 워낙 이런 거야.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순간 모든 얼음덩이가 스르르 녹는 듯 싶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태동 주덕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움직일 때는 기동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모태동을 대신하여 일방면군 총정치위원을 맡아 주덕과 함께 적의 4차 포위 토벌에 맞섰을 때 홍군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뒤 주울레와 주덕은 중심도시를 빼앗는 문제로 临시중앙정부와 맞서게 되면서 전방을 주의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리덕이 주앙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모순은 더욱 깊어지었다. 마침내 1933년 말 리덕은 전방에 대한 지휘를 통일한다는 핑계로 중국 공산당 주한국의 결정을 거쳐 중국 홍군 총사령부와 일방면군 사령부를 없애고 전방 본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밑에 두었다. 그리하여 박고와 리덕이 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형편이 그런데도 오늘 주울레가 성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더욱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 장문천이 무거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모태동 왕가상과 미리 의견을 나눈 뒤에 꼼꼼하게 준비한 발언이었다. 장문천의 우렁우렁한 발언은 박고의 보고와 심각하면서도 날카롭게 대립되는 진행을 이루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긴장이 더해갔다.
1: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장터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었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하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철없이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가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놀이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를 여성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류천 작사 작곡의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을 빛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주렁주렁 단맛과

0: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종합시켜 침구, 전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

0: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서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맹노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담연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오에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에 그리고 칼침 쇼전도로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숙중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에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죠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침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발신경

0: 영통, 예. 에, 퇴행성 관절염, 예. 족근통, 예. 에, 이런 골관절 계통의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아, 그리고 모종 말이죠. 예. 피부병 치료에서도 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예,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예,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 예,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예,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예, 우리 길대중이 문진부에 오셨어요.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수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숙중양 원장이가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1: 네.
0: 에, 심장 자체하고 에,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죠. 질병들 같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대략에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시오.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정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0: 예.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 신지연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스창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신장 더우팅이라든가 심리스와이지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종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암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1: 네.
0: 강요산지에.
1: 네.
0: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강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짐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이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1: 네.
0: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앞

0: 하나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이 대웅구입니다.
0: 예, 예.
2: 예, 원장님이 보이고, 예,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예,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선에는 일 없는데 어구에 좀 올라가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0: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해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0: 예, 예,
3: 어떤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얻은 의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의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약 질러가자고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증상감이 예. 있잖아요.
0: 예.
4: 얼리 붙이지 못하겠어요.
0: 예, 견주염이 있는 모양.
4: 예, 견주염이 이래가지고요.
0: 예.
4: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기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4: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소문 듣고 길태중년의 원장님이 예,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예, 심장에 어떤 때는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로 오래 내는 것 같고
0: 예, 심장통이
5: 또 네. 어떤 때는 네.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 가 보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1: 네.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네. 말씀하세요. 예.
6: 예. 네, 또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어떤 경우에는?
6: 예, 예 목대 팀이었지, 뽀뽀담에서래.
0: 예.
6: 그리고 머리가 좀, 어찌 너무 무거워, 비움이서래.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수고하시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매석을 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길태중이 강철수 선생 예약하겠죠.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아, 허리 다리가 아프면 좋지 않아서.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예 매석을 하십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내선합니까?
0: 예, 맞습니다.
8: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8: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아, 예, 당량이 아이가 왔어.
0: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됩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9: 예, 저 오늘 또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0: 예,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9: 예, 예, 그 선생님 지문 잘 넣는다.
0: 40년 나왔습니다. 예, 예, 예.
9: 예, 예, 예. 예 좀 지문 맞아보려고.
0: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아직 확진을 받

0: 낫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니 인천에 심장내과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1: 네.
0: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침에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출근합니다.
0: 예.
2: 예. 나 오늘,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다가?
2: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깨우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0: 예.
2: 깨우다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2: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기 이게 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0: 네.
3: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이어트 없고
0: 네.
3: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0: 네.
3: 저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량을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3: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3: 그래 오늘 또 그 좀 천장을 더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예
0: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4: 예.
1: 네.
4: 네.
1: 말씀하세요.
4: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저번에 약한 게 많이 좋아지고 한 번 더 쓰자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5: 그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0: 예.
5: 첨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되었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6: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도 좀 만나야 되겠어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저 진단받은 게 심장에 관장신, 저 우양화, 동맥경화, 예, 동맥경화로
0: 예, 동맥경화,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6: 그, 량, 저, 알제만에, 저,
0: 예, 예.
6: 내가 저, 신뢰가 반후회한다고 되나?
0: 예, 예. 심하고 말이야. 예.
6: 그 다음에 저, 쓰면 도망하고, 신쇼하고, 예?
0: 예, 예.
6: 그래서 원장 선생님 잘한 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고 그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0: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0: 예,
1: 네.
0: 예, 오장육부의 공능이가에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선장이랍니다. 예.
1: 네.
0: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0: 선주 수인데 신주허입니다. 예.
1: 네. 아, 물과 불.
0: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 또 허해집니다.
1: 네.
0: 이럴 때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한 느낌인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1: 네.
0: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예,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예,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다리라든가, 예, 얼굴이라든가, 예, 특히 눈 언저리, 이런 데 말이죠. 예, 수종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부언한단 말입니다.
1: 네.
0: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콩팥에 문제가 있는가.
1: 네.
0: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현상, 부원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리상적으로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의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능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공능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프로가 거의 절반 되지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지찬이라는데 십자가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 그렇죠.
0: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네.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젊은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0: 풍선이란데 위험이 예?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풍선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예?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예?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의 예,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예,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예,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예, 태아민이라는 체질이 있는데. 예,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이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에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아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 자주 한단 말입니다. 예?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예? 첫째는 기초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질병은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자시고 과일도 말이죠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꺼야 너무 작게 자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뇌란 데에 이야기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걸로, 빨리 걸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을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 술을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또다시 도나시를 찾아 홍수방지 재해 구제와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 구제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주왕, 국문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지고 정밀하게 조율하며 역량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해 피해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실제 행동과 성과로 대중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홍수가 물러감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배수와 감탕 제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및 감탕 제거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작업하고 간부 군중들은 장애물 제거에 여념이 없으며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침수 피해가 심한 주택단지와 길가 상가, 기업에 심입해 배수 감탕 제거 사업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배수차와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총괄적으로 조달 배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침수 지점에 강제 배수 작업을 실시해 도로교통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감탕과 잔물은 치우는 즉시 운반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폭우 영향으로 안명호진의 일부 지점에 심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삼일꾼들에게 배수 작업 진척과 난점에 대해 물었으며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기타 지점의 배수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행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감탕과 오수를 제거하는 것은 군중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며 당위와 정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각적 역량을 총괄하고 기계 장비를 충분히 투입해 고인물 배출과 감탕 제거 작업을 다그치 완수하며 환경 소독, 수온 감측과 위생 방역 사업을 제때 실시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석두진에서 호가복은 사하 대교에 올라 수세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위험 구간 순찰 방비, 인원 대피 안치 등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침수 지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강제 배수하며 백방으로 수위를 낮춰 고인물이 하루빨리 민가에서 빠져나가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 및 감탕 제거 사업을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과 버려진 막사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정연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정성껏 건설해야 합니다. 사하연진의 한 림시 안치소에서 호가복은 군중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식 배치와 의료 보장 등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당위와 정부가 든든한 뒷심으로 있고 사회 각계가 서로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은 꼭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군중들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안치소 주재 삼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애고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입주 기준에 도달하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소방구조총대구조대원과 성전력회사 긴급보수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군중 대피 안치, 긴급 구조, 전력 공급 보장 등 면에서 기울인 간곤한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계속 드높은 투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배수 및 감탕 제거, 시설 복구 등 중점 임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해 피해 지역이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0: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며 봉사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잘할 것을 경려하면서 군중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피해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나 씨는 긴급구조 단계에서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과중하며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와 시 각급 여러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완강히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양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재반 사업을 참답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하고 도시구역 저지대, 지하공간, 농촌 경작지, 하천 연선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 정비하고 각종 배수 기계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작업 진척을 다그치고 배수 효율을 높여 후속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감탕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주택단지, 집 앞뒤마당, 농경지와 림지, 하천, 기슭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맞춰 홍수에 떠밀려와 나은 진흙과 모래, 잔물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면 평탄화와 장소 정돈 작업을 전개해 군중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며 막힘없이 질서정연한 생활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 마무리 작업과 환경 소독을 빈틈없이 연결시켜 감탕 제거와 정돈이 끝나는 곳마다 소독 방역이 즉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구역과 수원지, 주변 환경을 중점 소독해 군중 건강 생명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등 파손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 운행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며 군중의 기본 생활 수요와 공업, 농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치소의 보장 봉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적인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들을 중점적으로 잘 돌보며 피해 군중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해생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이번 폭우가 내린 후 도나시에서는 민생보장, 재해복구 등 재반 사업을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는 민생 우선을 견지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생산 생활이 질서 있게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구조팀은 식수, 식품 등 응급물자를 가득 실은 보트를 끌고 건물별, 단원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회장 요개입니다. 저는 도나 주민이자 당원이고 공익 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밤 이 자리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줄거운 물 속에서 작업했는데 물이 빨리 차올랐고 강물이 역류해 아주 위험했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서 7시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과 음식을 전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구조대의 온기 있는 지원과 함께 전력 공급 복구 작업도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후 민생 회복을 힘써 보장하고 도시 생산 영업 재개와 주민 정상 생활에 전력 장벽을 뚫기 위해 전력 부문 일꾼들은 강빈 사회구역과 옥양성 2기 주택단지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을 포설하며 고인물을 계속 빼면서 전력 선로 점검과 동전 공사의 안전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도나 주민 류구성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나시에서는 루게로 2천여 명이 기관

0: 환부를 감탕 제거와 환경 소독 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균농들이 밭의 감탕과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남은 시설을 점검 수리하며 균사 재건과 귀버섯 재배를 위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진장 곽상엽입니다. 현재 전진 16개 촌의 작물과 귀버섯 산업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해 복구와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홍수방지 재해구제 일선에서 바로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도시 온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재해 복구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으며 18일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출행은 이미 정상화되고 주민들의 생산생활 질서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 18일 연길시 삼꽃거리 2599번에 위치한 새 수상시장이 정식 문을 열고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도시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인기 시장이 강변 예터를 떠나 새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로 정통 조선족 미식 문화와 온라인 인기 시장의 장인 정신을 함께 이어가며 변경 도시 문화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 수상시장을 찾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 정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경미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음식 향이 풍깁니다. 예시장과 달리 이곳은 탁 트이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달인과 각지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인터넷 생방송, 특색 미식, 생활 정취가 새 시장에서 더 좋은 발전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온라인 조회수와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 새 수상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험 영업 중인 새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인 실내 대청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옛 시장과 비교해보면 새 시장은 증수기 안전 위험과 겨울철 실외 추위라는 단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새 시장은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 총 건축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실내외에 모두 834개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1층에는 조선족 통나무 지풍격의 특색 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떡, 순대, 김치, 특색 국밥 등 전통 경영 모식이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아침 6시가 넘자 주문화관광 추천관이며 짧은 영상 블로거인 대취 재연변 장예민이 새 시장을 찾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 시장의 특색 간식 매대에 카메라를 돌리고 매력적인 연변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주문화관광추천관 대취 재연변 방송인 장예민입니다. 새롭게 승격된 시장에 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며 건축 풍격도 조선족 민속 특색이 더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생방송 풍격을 이어가 연길의 정겨운 시장 풍경과 민족 풍정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 수상시장을 알리며 연길 특유의 민속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혜민은 옛 수상시장에서 생방송할 때 좁은 통로의 업주와 관광객, 촬영 달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인파가 몰리거나 촬영 구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수상시장은 구역 구분이 명확하고 동선이 넓어 인터넷 달인들의 생방송, 관광객 방문, 업주들의 영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아 온라인 전파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단을 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상시장은 인기몰이를 했고 독특한 민속 풍토와 정취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시험 영업 당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찾아 승격된 시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흥룡강성 수화식 관광객 류련합니다. 연길 수상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취가 있고 간식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연길 사람들도 너무 열정적입니다. 저는 김치랑 막걸리, 순대 등 연길 특산물을 샀는데 돌아가 친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길 주민 류예호입니다. 예시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끔 물이 불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새시장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주차도 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수민족 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기를 이끄는 근간은 대를 이어 지켜온 조선족 미식의 장인 정신입니다. 시장에서 22년간 자리 잡은 업주들이 모두 새 시설에 입주해 조상의 솜씨를 계승하고 민속 음식 문화 핵심을 지키며 앞으로의 영업과 문화 관광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제 식당 업주 왕장승입니다. 옛 수상시장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쯤 그곳에 갔는데 올해 벌써 57살이 됐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니 정말 좋습니다. 시설 조건도 정말 훌륭하고 예전에는 9시나 10시면 장사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모 요구르트 가게 업주 성명입니다. 옛 시장에 있었는데 새 시장으로 이전하니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매대가 더 많아졌고 전반적인 환경과 기초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승격됐습니다. 더 많은 연길 방문 관광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강변의 로점에서부터 2000년대 모습을 갖춘 유서 깊은 아침 시장을 거쳐 오늘날 문화 관광 장터로 되기까지 연길 수상시장은 전면적인 승격을 마쳤습니다. 뉴미디어 인기 전통 미식의 장인 정신 변경 도시의 일상생활 전경 온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어지는 동시에 새 시장의 완선된 부대 시설에 힘입어 연길 생활이라는 도시 문화 관광 IP를 더 확대하고 있는 새 수상시장은 새 장소, 새 환경, 새 인기로 따뜻하고 생생한 연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17일 저녁 석가장 공부팀 안방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구 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오는 26일 연변팀은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16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조격, 즉 발 담그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로서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겨울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요,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올 수가 있죠. 그럼 여름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래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은 한기와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자연계의 양기가 왕성해서 인체의 양기가 밖으로 발산이 됩니다. 자주 조격을 하다 보면 체내에 쌓인 한기와 습기를 몰아낼 수가 있죠. 체내에 습기가 있는 사람은요, 자주 나른함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두꺼운 설태와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많으며 대변이 변기에 쉽게 달라붙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습기는 체내 한기, 열과 결합을 해서 한습 습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 더위를 식혀주고 심장과 비장 부양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름철에 사람들은요, 종종 차가운 곳으로 열을 다스린다며 찬 음료를 마시고 에어컨을 켜죠. 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서는요,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하는 것이 해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격을 할 때 땀을 흘릴 수가 있는데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해열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잠을 잘 못 이루고 비장과 위장이 손상이 되며 심장 기능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격을 하면 진정 효과가 있고요. 조격을 통해서 인체의 양기를 음으로 만들고 수면을 조절하며 심장과 비장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면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견지하면 한기를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한 후에 발바닥에 용천회를 많이 문지르면 화가 내려가고 상한, 상열하한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제고점에 따라서 물질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도 날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신경 쓰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그 요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인한 과민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부가 벌겋게 되거나 가렵고 아픈 등등의 증상이요. 화장품 불량 반응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 불량 반응이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피부 질환들이 화장품 불량 반응 증상인지도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요. 평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미설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화장품은요, 청결과 보양, 이 외관적 미를 위해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봐요. 특히 여성분들은 평소 화장품을 떠날 수가 없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3: 예,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치아에 바르거나 뿜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청결, 모양, 미화, 수식 혹은 외관을 개변하거나 혹은 인체의 냄새를 수정하거나 하여 량화한 상태를 보존하는 목적이 상품입니다.
2: 네, 이 화장품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 예, 화장품은 효과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화장품 형태에 의한 분류,

사용하는 사람의 대상에 의한 분류, 공능에 의한 분류, 특수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첫째, 효과에 의한 분류의 청결형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보호형이 있는데 세면유, 목욕할 때

0: 용품, 털을 자라게 하는 용품, 털을 없애는 용품, 머리 염색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에 의한 분류에는 피부에 쓰는 화장품, 얼굴과 피부에 쓰는 화장품, 여기에는 각종 크림, 보습 크림, 신체를 보호하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화장품, 머리털에 전문적으로 쓰는 화장품입니다. 여기에는 샴푸, 무스, 머리에 뿜는 머리기름 등이 있습니다. 미용 화장품에는 얼굴에 쓰는 미용 상품인데 여기에는 손톱,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이 포함됩니다. 특수공농의 화장품은 화장품의 특수작용을 하는 물질을 첨가한 화장품입니다. 셋째는 형태에 의한 분류에는 액체, 세안 로션,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머리 씻는 데 쓰는 화장품, 화장수, 샴푸, 피부를 청결하는 화장품, 화장을 지울 때 쓰는 화장품, 정화액, 원액 등이 있고 로션에는 꿀류, 우유류,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로션, 정화 로션 등이 있습니다. 고약 크림류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분크림, 티를 가리는 크림, 머리기름, 정화 크림 등이 있습니다. 분류에는 향분, 어린이분, 산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분, 꿀분 등이 있습니다. 덩어리에는 분덩어리, 화장함, 립스틱, 머리크림 등이 있습니다. 기름 화장품에는 화장을 지우는 기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 머리기름, 정화유 등이 있습니다. 넷째는 대상에 의한 분류, 영아용 화장품, 소년용 화장품, 남자용 화장품, 여사용 화장품, 임신부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리에 의한 분류, 여기에는 보통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으로 나뉩니다. 보통 화장품에는 또 첫째는 헤어용품, 헤어 오일, 왁스류, 두 번째는 스킨케어류, 여기에는 일반 스킨케어류, 이 안에는 크림류, 로션, 우유, 스킨류, 애기분, 목욕류, 또 그 안에는 눈에 접촉하기 쉬운 스킨케어류, 눈주위 스킨케어류, 팩류, 세면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조 화장품, 여기에는 일반 채색품, 여기에는 파운데이션, 파우더류, 연지류, 메이크업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주위에 하는 아이 메이크업, 눈썹 그리기, 아이 메이크업, 클렌징, 그리고 립케입 및 립 메이크업, 립크림, 라이크림 오일, 립 라이너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 발톱용, 보수류, 채색류, 청결, 표백류, 꽃이슬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화장품. 여기에는 육발 화장품, 모발이 성장에 유리하고 머리털 빠지는 것을 감소하고 머리털 끊어지는 것을 감소하게 하는 화장품, 또한 염색 화장품, 머리털 색깔을 개변하는 화장품, 또한 파마용 화장품, 머리털 곡선을 개변하고 상대적으로 온정성을 유지하는 화장품, 탈모 화장품, 체모 감소를 줄이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또한 거미 화장품, 체형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기미 제거 화장품, 피부 표피 색소를 감소시키는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 자외선을 흡수하는 작용이 있고 햇빛이 생기는 피부 손상을 감소하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1: 네, 아유, 그 정도면 대단하네, 화장품.
0: 예.
1: 몇 가지 있는가 해야 되는데, 아유, 종류, 분류, 그 용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네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 화장품이 비싼 것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좋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에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눈에 대한 자극 등 많은 실험을 해도 화장품 안에 첨가한 향수, 방부제, 색소, 중금속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며 화장품 혹은 화장품 속의 성분이 과민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극히 적지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화장품은 꼭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대체적으로 뭐 비싸면 좋은가. 영양분도 좋고 내 몸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젊고 이쁘게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품 유효기간을 보통 보면 3년이잖아요. 2년에서 3년 뭐 이런데 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이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1: 예, 문제 많이 나타나죠. 예. 우리 문진에도 보게 되면 그 화장품 그 이런 것 유효기 지난 것 써가지고 오는데 이건 어찌 그런가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화장품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장품 뚜껑을 열지 않은 조건하에서 3년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고 예. 만약 뚜껑을 연 후에는 유효기간이 반년 내지 1년으로 감소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이 기간에 즉 반년 내지 1년간에 이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화장품은 피부를 손상 주거나 화장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봉된 화장품은 공기와 접촉하여 세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장품 속의 방부제는 유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화장품이 변질 혹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화장품을 쓰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화장품 불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0: 그 화장품 유효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인데 개봉됐다면
1: 예, 이제 써버려야죠.
0: 반년에서 1년 사이에 다 써버리는 것이 원칙이고 이 어린이용 화장품은 특별히 뭐 신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한테서 뭐 이 과민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어때요?
1: 예, 이것도 구체적 문제 구체적 분석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린이 화장품은 전문적으로 신생아에서 6세까지 아이들을 위해 설계하는 피부 보호하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위생 상품입니다. 이 화장품은 뭐 공능을 중시하고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통 자라애들은 곱게 하기 위해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많고 이 아이들은 공능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깨끗하고 불편 없고 건강한 것이 목적인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린이 피부는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화장품은 반드시 잘 배워봐야 하고 화장품이 어린이들이 피부의 온화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화장품 설계에서 일부 특수 요구와 제한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특수 정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쓸 때 주의해 살펴봐야 합니다. 즉 화장품 문제, 유효기 문제, 보관 문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0: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보면은 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분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물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과민 현상이 왜 어째 더 쉽게 생길까요? 이거?
1: 예, 우리 문진에서 이런 환자 많이 봅니다. 이게는 여러 가지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뭐 어째 그런가 하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 가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머리 물감 중에 화학물질에 과민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과민성 피부염은 염색 물감과 과민의 일종 표현인데 염색소에 어떤 화학물질이 과민에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 보통 우리 보게 되면 그 이래 머리 그 아래 그 피부가 가렵고 벌게 나고 이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 노년 시대 들어서면서 우리 그 머리 희니까 우리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생산하는 이런 화장품들이 종류도 많아지고 점점 좋아지집니다. 그러나 우리 보게 되면 무슨 정황이 있는가 하면 우리 화장품을 바꿀 때 문제 많이 생깁니다. 바꿀 때 이게 우리 피부가 이래 그 약에 수요 적응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그 화장품을 그 머리 물감을 아예 바꾸는 것이 좋고 만약에 머리 물감을 바꿨다면 우리 가렵다거나 무슨 그 벌게 난다거나 그 이상하게 되면 그 과민하는구나 이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 맞춰 어떤 사람들은 그 비싼 게 좋은 것 같아서 남이 좋은 거 쓴다 뭐 좋은 거 사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지 않고 자기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오래 가게 되면 습진이도 오고 전신에 퍼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병원에 찾아가지고 이사에 지도하여서 항의

0: 비타민제 약을 먹는다거나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괜히 뭐 못을 따려 했다가 대비 예, 예. 혹을 붙이면 안 되죠. 근데 대개 뭐 부작용이다 뭐 가려움증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뭐 주사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이런 현상이 쉽게 걸리나 봐요.
0: 예, 그러니까 그 과민 체질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체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원칙이 뭔가 뭐 대부분 사람은 이러는데 낸데만 과민한다면 내가 이 어느 물질에 과민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 이 머리 물감 쓰지 말아야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과민 체질의 사람은 다른 물품 제품에도 쉽게도
0: 예, 예, 예.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또 근년에 자외선 오려는 과민 현상도 예. 많습니다.
0: 예.
1: 왜서 이 자외선 과민이 많으면 이런 체질인 분들이 외출시 어떤 면에 조리를 덜려야 할까요?
0: 예. 우리 지금 근래에 보게 되면 그 기온도 많이 상승했죠. 전체 지구가 올라가, 그 기온이 올라갔고, 예. 그리고 지금, 강도가 높아, 자외선 강도가 원래 높아졌는데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운동하거나 등산하는,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신체 단련함에. 이래니까 자외선이 노출되는 현상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 본인도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외선은 이게 확실히 그 우리 피부에 영향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외선은 보통 자외선 C, 자외선 B, 자외선 A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외선 C는 우리가 대기층 들어오기 전에 다 없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주약에 우리 신체 중량 주는 거는 자외선 B하고 A하고 B입니다. 우리 자외선 B는 피부 표피까지 침범하여 그러니까 위에 살짝 들어오고 피부를 붉게 합니다. 그러나 자외선 A는 표피하고 진피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주름살을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피부 로화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SPF라는 우리 그 일광 차단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이고 보통 10부터 50도 50의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자외선 B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발라야 되고 또 다른 한 거는 PA라고 있는데 이건 자외선 A를 차단한 지수입니다.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 나가기 전에 2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의 간격으로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학 효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도 꽤 있어요. 보통 화장품과 비교를 해볼 때 이런 화장품은 어떤 다른 특점이 있다고 봅니까?
0: 예. 의학 피부 보호 개념은 20세기 70년대 미국의 전문가가 처음 제출했습니다. 유럽은 화장품으로 팔 수 있는 약작용이 있거나 유사한 약물 특성화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약품 가운데 있는 피부 장벽 공능을 회복하고 보조 피부병을 치료하는 피부 보호품입니다. 여기에는 약물성 치료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감소하고 치료를 가속화하고 불쾌감을 감소합니다. 이거 우리 연구하는 목적은 연구하는 과정이 신약 개발과 접근하며 모든 성분이 주요 작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 쓸 때 전업 인원이 피부 상황에 맞춰 추천합니다. 의학 피부 보호 분류에는 우리 보통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청결제, 보호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피부 기름을 공제하고 뾰드라지를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고 피부를 미백하고 반점을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습니다. 주름을 없애는 보호품이 있습니다. 우리 응용할 때는 보통 민감한 피부병, 여드름, 건조한 피부, 일광성 피부병, 모세혈관 확장증, 색소침착증, 피부 로화 방지 있습니다. 이 주약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거저 화장품보다 조금 그 요구가 높고 네. 또 우리 약품보다 낮은 거 우리 말합니다. 이 화장품이가.
1: 네.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우리 피부 건강과 밀접히 연관이 됐어요. 사용면에서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피부의 구조와 기능부터 요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피부 구조, 기능은 예. 어떻게 봅니까?
0: 예, 우리 그 피부는 인체에서 제일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보통 여러 급질이 있는데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표피가 있고 표피 아래 진피가 있고 진피 아래 피부 그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몇 개의 부서

0: 기관이 있는데 무슨 머리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우리 손톱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 피부에는 신경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우리가 표피에는 보통 각질 형성 세포 이건 제일 우인데 거기서도 아래부터 하면 기저층, 가시층, 각립층, 투명층, 각질층, 제일 꼭대기 각질층입니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흑색소 세포, 랑간스 세포, 메클 세포,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 및 그다음에 그 진피하고 그 진피를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결립, 반결립, 그리고 기저막대, 그 안에는 포막, 포막층, 투명층, 치밀층, 치밀하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연결해서 아래 진피 있는데 진피는 우리 그 지금 우리 많이 나오는 콜라겐, 그 다음에 메시 섬유, 엘라스틱인, 이거 우리 그 화장품에 많이 쓰는데 여기 그 아래 진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 아래는 우리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피하 조직 외에도 또 우리 피부 전체를 놓고 말하면 피부 부속 기관이 있는데 우리들 나면 모발, 머리털, 그다음 피지센, 한선, 그러니까 땀선 말하는데 소한선, 포크린 땀샘 이전에 대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있습니다. 이게 부속 기관이고 그다음에 피부에는 신경, 혈관, 근육이 있는데 신경에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고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공능에는 피부가 공능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피부 장벽 공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물리적 손상을 방어하고 화학적 자극을 방어하며 미생물이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며 그다음에 우리 인체의 영양물질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무슨 공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장벽 공능 외에도 피부 흡수 공능, 우리 피부가 그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용약이라든가 흡수되죠. 이건 보통 각질층, 모낭, 피지샘, 한관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흡수 공능은 많은 인수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구조, 예를 들면 우리 얇은 피부, 두꺼운 피부, 이게 흡수되는 게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 그 다음에 흡수 물질의 공능 등에 관계되고,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부의 감각 공능, 아까 말했지만, 그 신경에서 감각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분비하는 분비와 배설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죠. 소한선이라든가 대한선에서 땀이 흡입되고 피지선에서 우리 그 끈질끈질하게 나오는 게 또 관계됩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그 체온을 조절합니다. 우리 더울 때는 혈액순환이 많이 돼가지고 그 열량 방출하고 추울 때는 그 혈관 졸아들어가지고 그 온도를 보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또 대사 공능이 있는데 당대사,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그 다음에 물 전해질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면역 공능도 있습니다. 피부의 면역계통의 새로운 성분, 피부 면역계통의 분자 성분, 이 안에는 세포인자, 접촉인자, 기타 분자 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화장품 안전성에 영향 주는 주요 요소들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이는 화장품의 그, 영향 주는 호소는 우리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입니다. 우리 원료가, 원료까지 조합하는데 거기 이미 안전성이 보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 우리 공예라든가 설비, 조작, 이게 다 영향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인소.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는 환경, 그 다음에 우리 보관하고, 보관해서 우리 소비자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개와 환경이 관계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포장하는 재료, 운수, 소비자, 그 다음에 보관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등이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1: 이 피부 과민을 일으키는 과민 원인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0: 예. 이 우리 과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데 크게 말하면 내부 인소, 외부 인소가 있습니다.
1: 예.
0: 예. 외부 인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식물, 우리 먹는 물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물고기, 새우, 소고기,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성 흡입물, 예를 들면 화분, 집먼지,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예를 들면 일광, 무더위, 건조, 그리고 동물이 모피, 각종 화학물질에 하면 화학품, 비누, 합성섬유, 화장품 등에 의하여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내부인소에는 우리 그 사람이 체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만성간염병소, 예를 들면 만성담남염, 편도체염, 장기생충염, 그리고 내분비 및 대사의 개변, 이래하면 월경곤란, 임신 등, 그리고 혈액순환장애, 이래하면 하지정맥확장증, 그리고 신경정신인소, 유전인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전인소와 개체의 감수성 및 내소성과 관계됩니다. 내유인소가 상호작용하여 자발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과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0: 네, 꼭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나는 전신과 피부 및 피부 부속의 불량 반응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렵거나 찌르는 듯한 아픔과 홍반, 구진, 비듬 등 그리고 계통의 손해를 화장품 불량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1: 화장품 불량 반응,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죠, 이것도? 그래요?
0: 예.
1: 그런 질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우리 보통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품 사용 후에 일어나는 자극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로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중할 때는 수포가 터지거나 심출 및 수종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여드름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화장품 속에 모종 성분이 피부의 모낭 피지센을 막아가지고 일으키는 여드름입니다. 여기에는 검은색 여드름, 염증성 구진, 농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 모발 손해,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일어나는 모발 손해, 대부분 물리 및 화학적 손해입니다. 화장품 모양 개변, 모낭이 단열, 모발 가름, 탈색, 모발 재질이 바삭바삭하고 또한 정도가 부동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 손발 손해, 손톱, 발톱 화장품을 쓴 후에 발생하는 손발톱 번신과 손톱, 발톱 주위 조직이 병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손톱, 발톱 손상은 손톱, 발톱이 변형하고 심해지면 광색이 없어지고 지질이 부석부석하고 그 다음에 손톱 주위 질병은 홍종, 심출, 건조, 비듬, 가렴증 등의 엄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품 과민성 피부염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또 햇빛이 받고 일어나는 피부염 증상입니다. 화장품 속에 광광성 물질이 일으키는 피부 내막 광독성 반응 및 광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피부 손상은 주의하게 화장품 사용한 후 햇빛을 받은 부위에 발생합니다. 행태는 다양한데 홍반, 구진, 작은 수포, 자가가렴증이 나타나고 만성 피부 손상은 침륜, 두꺼워지고 태산화가 생깁니다. 화장품 반점 실험 양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화장품 색소 이상인데 화장품 접촉 후 그 중에서 어떤 성분이 직접 피부를 색들이거나 혹은 피부를 자극하여 색소가 증생합니다. 화장품 접촉성 부위의 링근에 발생하는 색소의 개변 혹은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의 염증이 소실된 후에 국부에 남겨진 색소 침착을 색소 감퇴증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장품 접촉성 두드러기 화장품 접촉 후 몇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몇 시간 후에 소실되는 피부 내막 홍반 수종 혹은 통탕개의 개변을 말합니다. 원인은 외부의 과민 원은 매우 많은데 화장품, 피부 보호품, 약물, 음식물, 흡입물 혹은 접촉물 내에는 사용자가 과민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화장품 입술염. 입술 부위에 화장품을 접촉한 후 발생하는 자극 반응, 알레르기 반응 혹은 광독성 반응, 알레르기 입술염을 말합니다. 수종성 홍반, 포진, 건조, 비등 두꺼워지거나 트는 증상이 있으며 자아적으로 입술이 건조하고 빳빳해 나거나 화끈해 나거나 가렴증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르몬 의뢰성 피부염인데 피부가 장기적으로 호르몬이 함유된 화장품을 쓰면 화장품을 끊은 후에 나타나는 홍반, 염증성 수종, 구진, 농포 계속 쓰면 완화됨에 함에 화장품을 하여금 긴 시간 의뢰하게 하는 화장품입니다. 정도부동한 위촉, 색소 감촉, 침체, 모세혈관 확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반, 수종, 구진, 농촌, 비중, 자결감 아프고 가렵습니다. 만성 때에는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0: 자색 광증 이런 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호르몬 일회성 화장품이 증상입니다.
1: 증상 그렇고 그러면 화장품 불량 반응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나오죠 이거?
0: 예,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명백한 화장품을 사용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림상 표현은 화장품 접촉한 부위에 홍반, 가려움증, 비등, 네. 색소 침착 등이 생깁니다. 어떤 데에는 수포가 생길 수 있고 화장품 사용 부위에 명확한 개선이 생깁니다. 얼굴 불량 반응이 생기면 얼굴이 홍반이 생깁니다. 만약 기타 부위 혹은 목 주위에 생기면 개선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점 실험을 하여 반점 실험이 양성이면 비교적 정확한 진단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꽃가루, 먼지, 진드기 등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주약의 뭔가 꼭 화장품을 쓴 다음에 나타나는 피부 증상이고 그 보통 개선이 명확합니다. 이것을 이거 보고 우리 판단합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 그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0: 예,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 화장품을 쓰는 것을 정지해야 되죠.
1: 예,
0: 계속 어떤 사람들은 그 모르고 계속 쓰거나 혹은 아까워서 약 없으면 쓰는 분도 있는데 정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확실히 화장품 바른 다음에 일어난다게 되면 그거 살 씻어버려야 됩니다.
1: 그렇죠.
0: 씻어버리고 예, 그 다음에는 소염, 항균 이런 약들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잘 모른다게 되면 이럴 때는 이사한테 가서 진단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 반응이 나타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죠.
0: 예, 예.
1: 그래서 뭐 이게 긴가민가 뭐 불량 반응 일으킬까 말까 나한테 맞나 하면은 손등이나 팔등 한 몇 좀 시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런 다음
0: 예,
1: 얼굴에 발라야 되지.
0: 예, 맞습니다.
1: 얼굴에 발라서 다 퍼진 다음에 아유 뭐 난리 난 분들도 있잖아요.
0: 예, 예.
1: 화장품이 좋다 해서 비싸다 해서 외국제에서 썼는데 예. 아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내 맞는 거 이 몇 원짜리라도 나한테 좋은 거 쓰면 좋을 텐데.
0: 예.
1: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할 경우 피부암에도 걸릴 수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아무래도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각종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고 각종 피부염이나 피부 문제에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피부암은 주의하게 자외선 자극에 생기기 때문에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부암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부암은 개체의 유전, 면역력, 영양 상황, 생활 환경, 연령 등 많은 인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노년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피부병 문진에 피부암이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연령 증가로 이전에는 피부암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국민들이 위생 건강 의식이 제고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피부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어도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높다는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조건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영향을 주겠죠.
1: 그래 그렇죠. 뭐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뭐 그 요소하고 이 화장품을 발라서 거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소질에 많이 관계가 되죠. 피부암이라는 그 자체가.
0: 예. 그 암은 그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인소 영향을 받으니까 예.
1: 맞습니다. 이 건강한 피부는 뭐 건강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봐요. 건강한 피부.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보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예, 화장품 불량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대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품 유효기,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입니다. 무조건 비싼 화장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장품 유효기가 지나거나 화장품이 변질하거나 이상하면 무조건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선택할 때는 정기적 상점에서 사야 하고 본인이 피부 정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의 중성, 건성, 유성, 혼합성, 민감성 피부에 따라 화장품 선택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장품 불량 반응 예방하려면 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

0: 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게 외출하고 외출 시 긴장이 모자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충분히 주무시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피부가 갱신하기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주무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도 피부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피부 보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혹은 저녁에 한 번 정도 목욕하시고 겨울에는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하시면 됩니다. 목욕하실 때 물 온도를 미지근하 하는 것이 좋고 때, 즉 피지막을 너무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막이 없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피부에 좋다는 행위는 느리고 불리하다는 행위를 감수한다면 보다 나은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전성적으로 뭐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본인이 태어나기를 피부가 좀 건강하다고는 안 말하지만은 피부가 어쨌든 좀 더 붉은 반점이라든가 네. 뭐 모세혈관이 뭐 좀 더 이렇게 얼굴을 봐서 막 알긴다든가 뭐만 조만 발라도 두드러기가 돌아다니는 부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화장품을 보통 적게 사용해야 되죠.
0: 아, 그러니까 그 피부가 그런 이런 문제 생기면 그 해결된 다음에 정상 피부 된 다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 이 나체 나게 되면 이 여성분들이 급해하는데
1: 그렇죠.
0: 이 피부가 정상 피부로 되는 게 그 28날 시간 날이 수에 되니까 그 시간을 잘 치료한 다음에 화장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화장품 불량방으로 나타나는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의무사를 모시고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과 그 증상,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의학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